우리 뜰한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또 헌신 위에 세워진 소중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알고 또 평화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요. 오늘의 평화와 자유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되었던 분들을 기억하고요. 우리도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소중히 여기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뜰한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을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할게요. 사랑들한 일부 첫 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앨범에 있는 찬양 한라와 백두와 땅끝까지 이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한라와 백두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아, 오늘도 들어오셔서요. 반갑게 인사들 나눠주고 계십니다. 네. 9507번님께서 가장 1등으로 들어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하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2667번님, 저도 출첵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네. 6181번님도 안녕하세요라고요. 6.25 한국전쟁, 잊지 말아야 할 아픔이니 날이죠. 애국하는 마음을 일깨웁니다. 라고 하시면서 작은 불꽃 하나가 이찬양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6.25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날이기도 합니다. 이땅 가운데 참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이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한 잠시 후 1부 시간에서는요. 전화 인터뷰 준비를 했어요. 우리 포항 양포교회는 오랫동안 6.25 참전 용사와 또 월남전 참전 용사를 초청해서 위로 감사 행사를 해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잠시 후 포항 양포교회 김진도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요. 지난주에 또 위로 초청 행사를 가져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셨고 또 참전하신 분들의 소감을 좀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양포교회 김진도 목사님 전화 인터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안의 81번님께서 작은 불꽃 하나가 신청을 해주셨고요. 네, 이 곡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3100번님께서도요. 그렇죠. 올해가 76주년을 맞이합니다. 6.25 전쟁.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셔서 동방의 예루살렘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선열들을 기억합니다라고요. 그리스도의 계절 신청을 해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출첵 제시어가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도 좋습니다. 오늘은 기억이라는 두 글자 또는 기억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도 좋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기억하겠습니다라고요.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9507번님, 저희 아버지도요. 유공자십니다. 지금은 이천 호국원에 계십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나요? 네. 얼마나 또 자랑스럽고요. 또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이죠. 이땅 가운데 많은 희생자가 있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기억할 수 있는, 또 기억해야만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일곱 글자도 좋고요. 네, 좋아요. 9507번님 늘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들어오셨고요. 문자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짧게 기억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이 찬양 함께 하시죠.

작은 불꽃 하나가 영어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5449번님 호국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4679번님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네요. 5449번님께서는 청관우 목사님의 마른 뼈 신청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곡도 저희가 시간이 가능하면은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억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기억도 좋습니다. 오늘 그분들의 숭고한 헌신, 희생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3459번님 안강입니다. 안강에서 듣고 계시네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요. 기억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곡도 준비해 놓도록 할게요. 1072번님 우리의 선조들의 청춘을 바쳐 지키고 눈물의 기도로 이룩한 이 나라 기억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지금의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요. 아멘. 아 정말 꽃다운 나이에 그죠. 이 청춘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네,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오늘만큼은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늘 기억하겠습니다라고요. 계속해서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돌발 상식 퀴즈. 오늘은 돌발 상식 퀴즈 준비했고요. 오늘이 2026년 6월 25일이죠. 한국 전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전쟁이 있은 지 몇 년, 몇 주년이 되는 해일까요? 앞에서 사연 보내주신 분도 있으셔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 몇 년도에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지 계산해 보시면은 올해가 몇 주년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가 몇 주년일까요? 한국 전쟁이 일어난 6.25 그쵸? 정답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보기는 준비해봤습니다. 1번 70주년, 2번 76주년. 70주년일까요? 아니면은 76주년일까요? 저희 극동방송은 창사 올해가 70주년입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는 몇 주년 되었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9507번님, 5449번님, 5449번님, 그죠?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3100번님, 네, 4400번님, 계속해서 정답들 맞춰주고 계세요. 1번 70주년, 2번 76주년.

3459번님, 4420번님, 네, 육안의 82번님도 정답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6446번님, 이 나라를 지켜주신 그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샬롬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오늘도 몇 주년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워킹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올해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몇 주년일까요? 1번 70주년, 2번 76주년.

0: 드란 미니 인터뷰. 네, 사랑의 드란 이 시간은 드란 미니 인터뷰로 함께합니다.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 시간은 오랫동안 6.25 참전용사 위로행사를 이어가고 있는 교회가 있죠. 바로 양포교회입니다. 양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진동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요. 지난주에 있었던 6.25 참전용사 위로행사에 관한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예, 김진동 목사입니다.
0: 아유, 목사님 오랜만에 또 방송으로 인사드리네요.
1: 예, 그러네요.
0: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인사의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같습니다.
1: 예, 여전히 극동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늘 청취하시는 분들의 그 귀한 믿음이 오늘날 이 귀한 일들을 방송을 통해서 큰 일들을 하고 있는 줄로 믿고요. 늘 이렇게 청취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양포교회 김진도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이렇게 해마다 양포교회가 6.25 참전용사 위로행사를 이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지난주에 행사를 가지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1: 그 제가 처음 계기는 제가 그한 30년 전에 그 지역 어른들 그6.25 참전 수기를 써주면서
0: 네.
1: 그때 써주면서 이제 6.25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또그 수기가 국방부에 당첨이 돼서 책이 나왔어요.
0: 아, 네.
1: 그래서 그일 후로 지금까지 한 해도 안 빼먹고
0: 네.
1: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저도 한번 그 양포교회 가서 행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땐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도 함께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참전 용사 위로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목사님.
1: 우리나라의 참전 용사들은 지금 국가에서 그 어른들에게 혜택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지금은 국가가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0: 네.
1: 아직까지 지금 굉장히 좀 약한 편이고 포항 같은 경우는 시에서 포철에서 뭐 이렇게 해서 아마 한 30만 원 정도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0: 네.
1: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먹고 사는 돈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 줄그 사와 준 것에 대해서
0: 네.
1: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는 거를 원하셔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저희는 행사 자체를 그분들이 그 하여튼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시면서 박수를 하면서
0: 네.
1: 최대한 그분들을 잘
0: 드리고
1: 모시려고 애를 쓰는데
0: 네.
1: 그게 어른들한테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분들을 기억해 주는 게 가장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그렇죠.
0: 네. 지난주에 그또 위로 행사를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땠나요, 목사님? 행사 분위기가?
1: 지금은 분위기가 갈수록 더 좋지요.
0: 아, 네.
1: 좋은데 한편으로는 많이 아쉬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참전 용사들이 엄청 많았고요.
0: 네.
1: 지금 이제 지난주에는 시에서 지역에서 다 해서 오시는 분이 64명 오셨는데 필리핀에서 원래 그 작년까지는 그 에티오피아에서
0: 그렇죠.
1: 오셨고
0: 네.
1: 그 오신 분 중에 이제 저희가 백세 잔치를 해드렸는데 이제 올해는 오시기가 조금 힘들어서 올해부터는 필리핀에서
0: 네.
1: 참전 용사들이 오셨어요.
0: 네.
1: 그래서 요번에도 뭐 아주 뭐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른들 모두에게 만족함을 드리고
0: 네.
1: 또 필리핀의 어른들은 어제 아래께 이제 들어가셨는데 하여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0: 그렇죠. 저도 그날 몇년 전이지만 어르신들이 굉장히 표정이 밝으셨어요. 네.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이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1: 맞습니다.
0: 어떠세요? 혹시 해마다 이렇게 행사를 가지시면서 참전 용사분들을 섬기시면서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나 감동이 있다면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감동도 좋지만은 참늘 하고 나면은 마음은 참 행복하고 좋은데요. 많이 돌아가시고 또 지금은 6.25가 76주년이니까 벌써 거의 뭐 99순 이상 되신 분들이
0: 그렇죠.
1: 참 95세 이상 어른들.

0: 그러니까
1: 네네.
0: 매년 돌아가셔서 지금은 아마 몇분안 계셔요.
1: 네네.
0: 지금 저 에티오피아에는 6,037명이 오셨다가 지금 41명이 살아계시고요. 필리핀에는 7,420명이 오셨다가 지금 현재 35명이 살아계셔요.
1: 네네.
0: 우리나라도 지금 포항이 몇년 전만 해도 1,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200명 조금 더 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그런 게 마음이 아프고 또 이분들에게 그저 다시금 이런 어떤 행사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또 우리 교회는 굉장히 보람 있고
1: 네네.
0: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내가 받은 사랑 감사하다면서 나도 남은 시간 동안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이 나이에 내가
1: 네.
0: 왜 교회 가느냐고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셔요.
1: 아, 목사님, 그러면 이 행사를 진행해 오신 지 지금 몇 년째인 거죠? 지금 올해가?
0: 양포교회에서는 25년 됐고요.
1: 아, 네.
0: 그 앞에 지경교회에서 정말 전체 개인적으로 한 31년쯤 됐어요.
1: 아, 오래되셨네요. 네.
0: 예.
1: 한 번도 중단 없이 이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고
0: 예.
1: 있네요. 네.
0: 코로나 때도 했으니까.
1: 아유, 대단합니다. 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또 젊은 세대가 6.25 전쟁과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우리가 어떻게 좀 기억해야 될 건지, 목사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0: 지금 절대로 우리가 이 자유나 평화가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었고
1: 네.
0: 정말 우리는 이 북한에 의해서나 또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 자체가 생존 자체가 힘들 만큼 어려웠습니다.
1: 네.
0: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그다음에 우리 6.25 같은 경우는 우리 참전 용사들이 나가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신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렇게 그 건진 희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거를 지금의 사회에서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너무 여기에 대해서 무딘데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우리가 부모 없이 자녀가 없는 것처럼 이런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데
1: 네.
0: 이거를 알고 나아갈 때에 내가 봤을 땐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큰 인물로 세우지 않겠나.
1: 네.
0: 그래서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 유교에 대한 바른 의식과 그다음에 우리 어른들의 이 희생을 반드시 좀 기억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멋진 그런 청년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1: 네.
0: 지면. 아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마 영광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세계 속에 사용하지 않겠나 그런
1: 아멘.
0: 생각을 해봅니다.
1: 아멘, 아멘. 우리
0: 네.
1: 6181번님께서요, 양포교회 응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0: 감사합니다.
1: 네, 보내주셨고, 9507번님도,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또 인사해
0: 감사합니다.
1: 주셨습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참 많은 주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도 계시지만, 이 교회가 또 지역사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1: 마지막으로 한
0: 그렇죠.
1: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0: 지금은요,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은,
1: 네.
0: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정말, 목사는 목사로서, 또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1: 네.
0: 큰 사명을, 다시 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거죠.
1: 네.
0: 이런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이제는 불신자들이나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데,
1: 네.
0: 이런 좋은 영향력과 이런 역사들을 이 교회가 하루속히 빨리 이루어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1: 네.
0: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양포교회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이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 또 위로하는 행사를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양포교회뿐만 아니라 또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더욱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도 기도해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럼요. 그 지금
1: 네.
0: 급합니다.
1: 맞습니다.
0: 다
1: 네.
0: 돌아가십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의 또 사역을 위해서 늘 저희가 응원하고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0: 위험해서 고맙습니다.
1: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0: 네, 우리 포항 양포교회 김진도 목사님과 함께 미니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랫동안 6.25 참전 용사들을 모시고요, 이렇게 위로 행사를 해마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퀴즈 정답들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찬양 한곡 들으신 후에 오늘 돌발 상식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크룩스의 찬양 신청곡인데요. 듣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 퀴즈 정답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발표할게요.

네,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돌발 상식 퀴즈 문제가 나갔어요. 오늘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몇 주년이 되는 해일까요? 라는 문제였죠.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맞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76주년이죠. 많은 분들께서 76주년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정답들 잘 맞춰주셨어요. 6.25 전쟁 이후 아픔이 큰 이 나라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고요하고 적막함이 흘렀는데 같은 형제가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고요. 눈물이 났던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호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요. 정직과 성실로 나라를 굳건히 세워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아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두 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6182번님 그리고 2439번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태어난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잊지 못할 오늘입니다. 선물도 당첨되셨어요. 더 잊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 설립이 70주년이시군요. 한국전쟁은 76주년입니다. 라고요. 우리 9469번님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나이랑 같아요. 76주년입니다. 왜 할아버지께서는 군인이셨어요. 전사하셨죠. 라고요. 유가나 82번님. 네. 축하드리고요. 저희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많은 분들 정답들 잘 맞춰주셨고요. 오늘 함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해주셔서 저희도 힘이 납니다.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들한 1부 끝곡은 아 대한민국 메들리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요. 잠시 후 10시 2부 소나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2부에서 뵐게요.

0: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생존에 대해 고민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쟁력이 내일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말까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신뢰의 유무에 따라서 한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도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신뢰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사이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스더 강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 위기에서 구하고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모르드개는 이후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아 페르시아의 2인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만의 등장이 왜 모르드개와 유다인들에게 위기가 된 것일까요? 하만은 모르드개가 속한 유다 민족과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철천지 원수로 지내온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각 사람이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을 뜻합니다.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갓 시작할 때부터 끈질기게 뒤를 쫓아 공격하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방해했던 족속입니다.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적군이 이기게 되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잡아 주어 결국 승리했던 유명한 르비딤 전투의 상대편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악독한 아말렉의 핏줄인 하만이 지금 제국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모르드개와 하만의 대립은 단순히 개인적인 대립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 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개는 철저히 잊혀졌고 반대로 하나님의 원수인 하만은 2인자가 되어 승승장구합니다. 마치 고구마를 물도 없이 집어 삼킨 것처럼 참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내가 모르드개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을까요? 저 같으면 당장 딸처럼 키운 왕후 에스더를 찾아가서 내가 이번 일에 아무런 보상도 못 받았으니 네가 왕에게 힘 좀 써달라고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고도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수고했다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도 있어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원수 하만이 제국의 2인자로 높여져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을 몰살하려 하고 있으니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고 계신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마저 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현실에서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저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한 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공평한 현실 앞에 마음이 답답하여 고민했던 사람이 성경에 또 있더라고요. 시편 73편 2, 3절을 보면 시인 아삽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기가 막힌 현실을 보며 억울해서 믿음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원수 하만의 승승장구를 지켜봐야 했던 모르드개의 심정도 딱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착한 일을 한다고 당장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한다고 즉시 벌을 받는 권선징악의 원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삽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악인들은 얼마나 잘 먹었는지 살이 쪄서 눈이 다 튀어나올 정도이고 자기들 마음의 소원보다 더 벌고 있어서 교만하고 오만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악인들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더라는 이 답답한 현실이 바로 아삽이 목격했고 또 지금

지금 모르데개가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을 진짜 가슴 아프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아, 나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0: 아삽이 깨달은 그 위대한 해답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삽은 답답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18절을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사실 언제 벼랑 끝으로 추락할지 모르는 아찔한 미끄럼 틀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헛된 권력이나 썩어질 재물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금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아름다운 고백교회 김정헌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42국에 4339번, 이 사이에 4339번 아름다운 고백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0: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2: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와 기도, 이 시대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포항 극동방송은 이 땅의 부흥의 그릇이 될 것을 꿈꿉니다. 이 땅의 부흥을 담아낼 포항 극동방송 사역에 기도를 보태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기도의 엔진이 가동됩니다. 함께 기도의 불을 밝히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포항극동방송 중보기도회에서 주님 앞에 함께 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54-256-3000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주시거나 샵 9030으로 중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방송 사역을 세워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1분 찬송.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소리엘의 땅끝까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사랑이 뜨란 2부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사랑이 뜨란 매주 목요일 2부 시간 농어촌 미자리교회 섬김 프로젝트 소망 나누기 소나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포항 송동교회 박희영 목사님, 소망교회 박미경 권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1: 네,
2: 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이 시간은 또 우리 대한민국과 또 남아공의
2: 네.
0: 월드컵이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아마도 아는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네,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2: 저희 집에도 한분 있어요.
0: 계시죠?
2: 네. 네. 출근 안 하세요? 이랬더니. 나 이거 보고
0: 다들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지
1: 그렇죠.
0: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1: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0: 네.
1: 그죠? 뭐 이게 무승부가 돼도 진출을 네. 한다 그러니지만
0: 네.
1: 그래도 이기고 가야죠.
0: 그럼요.
1: 그죠? 이기고 가야죠.
2: 이겨야 돼요. 네.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제가 그 저번 주에 우리 방송 없었잖아요.
0: 네네. 네.
2: 방학이었죠.
0: 네.
2: 근데 백두산을 다녀왔어요.
0: 네네.
2: 근데 어느 장로님 마지막 기도에 아 중국에서 보는 백두산 장백산이 아니라 북한에서 우리 백두산을 보는 날이 속히 오기를 이제 그렇게
0: 그럼요.
2: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0: 네네.
2: 정말 찡했어요.
0: 맞습니다.
2: 근데 저는 백두산보다도 그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어떤 백두산보다는 두만강 우리 두만강 푸른 물에 뭐 이제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이드가 푸른 물이 아닙니다 하더라고요. 메콩강처럼은 아니지만 그냥 색깔이 푸른 물은 아니었고 저는 TV에서만 봤기 때문에 형상강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0: 네.
2: 그냥 개천보다 조금 커요. 집 앞 그죠 목사님?
1: 네,
2: 예, 그냥 개울 수영하면 충분히 그래서 가이드 말이 중국 친구와 북한 친구들이 거기서 개울에서 놀다가 각자 저녁 되면 밥 먹으러 가는 그런 옛날에는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애국심이 애국심이 불끈불끈 아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다시 한번
0: 네.
2: 우리 국민은 애국심 빼면은 시체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애국심.
0: 네. 오늘이 또 6.25 한국전쟁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2: 뜻깊은
1: 네.
2: 날이네요.
0: 네네. 6.25 한국전쟁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 또 월드컵 경기 열린
2: 네.
0: 날이기도 하고
2: 우리 모두 지금 애국심에 네. 불타 있을 거예요.
0: 맞습니다. 우리 2부 3

0: 3003번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76주년, 네,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또 76주년 기억하겠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한국전쟁을 직접 겪으셨기에 해병대 장교 손자에게 항상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 성실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지금 제대해서요, 직장 생활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삶으로 감사 생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요 보내주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참 이게 가정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친정
1: 그렇죠.
0: 아버지께서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더 특별하실 것 같아요, 진짜.
1: 그렇죠. 전쟁도 겪으셨고, 해병대네, 그죠?
0: 맞습니다.
1: 해병대 장교
0: 해병대.
1: 손자. 해병대 너무 감사하죠. 특별히 우리 포항은 더더욱 그죠. 해병대 감사하고.
0: 네.
1: 참 요즘 이제 국가관이 흔들려서 사실 많은 염려를 하잖아요. 그죠. 정말로 바른 또 국가관이 필요하고 역사관이 필요한 때에 참 귀한 가정이도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해주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6.25 그쵸. 참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0: 네, 안
1: 진짜
0: 되죠.
1: 그러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바른 진짜 역사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르게 볼수 있어야 되고 바르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힘든 그런 시간들 보냅니다. 어쨌든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대처가 필요하고 그저 우리
0: 맞습니다.
1: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지켜낸 나라인데 우리 대한민국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0: 아멘, 아멘. 크신 은혜와 함께 또 오늘 승리라는 선물도 함께 얻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교회가 있는데요. 포항에 위치한 해도동이죠, 거기가. 네. 에덴 교회 한옥순 목사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아, 목사님 연세가 좀 있으세요.
2: 아우, 연세는 있으신데 에너지가
0: 그렇죠.
2: 넘치시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목사님이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처음 뵀지만 그냥 아무튼 기도에 용사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그냥 가졌습니다.
0: 올해 74 되셨고요. 대신 교단 입주를
1: 그래요?
0: 하셨죠? 네네. 그 교단은 또 특별히 나이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 정년 안 하, 제가 이렇게 여쭙잖아요. 교단에 정년이 없다고.
0: 없다 얘기하셨어요.
1: 그런가요?
0: 그래서 에덴 교회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받은 이름이고, 주변에 보면 또 에덴 교회라고 또 많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포항 에덴 교회 한옥순 목사님이십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의 그 소망 나누기 소나기는 교회 저희가 딱그 도로가에 있어요. 1층, 2층이 이제 본당이긴 한데 1층에 딱 봤는데 선텐지가 완전히
2: 그러니까
0: 다
2: 1층을
0: 일어났어요.
2: 식당
0: 겸
2: 겸뭐
0: 그쵸.
2: 아무튼 그렇게
1: 다용도실로서는 그죠.
2: 사용하고, 그다음에 2층이 예배실인데 1층에 그 방송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취재하기 전에 둘이서 우리 피디님하고 둘이서 보면서 아 이거 너무 낡았다, 이거 정말 그 썬팅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낡아서 아좀 그렇다 했는데, 또 취재하는 가운데 목사님 그거 가지고
0: 얘기하시더라고요.
2: 기도하셨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0: 목사님이 이거를 놓고 또 십자가 LED에 불이 왼쪽에 불이 뭐 깜빡깜빡 하면서 잘안 들어온다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놓고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아, 봄 되면은 이거를 좀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워낙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두개 합쳐서 한 100만 원 정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부담감이 있으셔서 미루고 미루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셨대요.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2: 근데 우리
0: 근데
2: PD님 손목을 잡고
1: 좋은
2: 아,
1: 사람이네요.
2: 우리 좋은 사람이
0: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고 우리 포항 에덴 교회 십자가 LED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팅지도 지금 보니까 다 일어났어요.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 근데 너무 썬팅 이게 낡으면 다 갈라지고
1: 맞아요.
2: 그냥
1: 먼지대요.
2: 꼭뭐 뭐랄까 폐가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좀 새롭게 바뀌면 아 하나님의 교회 좀그 전도에도 좀 도움이 될것

0: 같고 지나가는 사람들 아 여기 교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1: 맞습니다.
0: 지금 너무 낡아가지고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그런 지금 현 상황이에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좀 짠 하고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 후원의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 에덴교회 한옥순 목사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 그게 2009년 5월 9일이네요. 예.
3: 이 건물에?
2: 이 건물에 쓰였지. 이거를 참 이 얘기를 다 못하지. 이게 참 우리가 제가 전임 전도사 하고 또 교육 전도사 하고 되게 한 10년쯤 되는데 그때 내가 명성교에서 그건 한 2년 몇 개월 했어요. 나오니까 이제 석등교에서 우리 목사님이 자기하고 같이 좀 아동부를 좀 맡아다 그냥 봉사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그때 나와서 우리 집에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1년을 그러다가 이제 우리 기도팀들이 있어 근데 같이 이제 기도하다가 목사님 개척을 하세요 합시다 이랬는데 자기네들은 다 교단이 틀리니까 따로 오지 말고 나는 내대로 개척을 해서 할 테니까 아까 봉교회를 지켜라. 왜냐하면 같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서로가 시험이 들고 더 안 좋아. 그렇게 자기들은 봉교회에서 충성하고 나는 내대로 이제 개척하면서 해가 나가야지 친하다고 같이 있어가는 전부 다 보니까 다 분열이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 혼자 이제 개척을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감리교에서 32년 있다가 권사로 있다가 이제 나와서 전도사 이제 시험 쳐가 전도사로 하면서 이제 이래가 대신을 공부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목사 한수 받고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개척을 하면서 나와가 이제 설립하면서 가족들하고 한 1년을 했어요. 하다가 이제 우리 기도팀하고 목요일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막 부르짖고 그러니 주님이 참 기도회나 나갈 이유가 없고 외상이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만 여러 가지 하나에서 열 가지 그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더라고. 그래서 걸걸하고 그렇지. 산으로 들러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이 이곳이었어요. 그 안에는 많은 어른 고난 연단이 많았어. 말도 못하는 그런 속에서 말도 못한 기도를 했어요. 진짜 아유, 말도 못해. 지금 생각하면 그런 기도를 못할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오니까 주님이 내가 목사도 하려고 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그게 되더만은 보니까 그래가 했고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하게 됐고 또 내가 전도사 가게 될 때는 우리 장로님 사업이 부도가 났어. 완전히 막 정말 완전히 부도가 날 가운데 날 보고 가야 된대. 나는 안 갈로 막 했는데 가야 된다 하대 우리 목사님이. 그래 갔더니 그 안에는 말도 못한 연단이 집이 넘어가고 막 넘어가려고 막 부도가 나 법원에서 막 그거를 막 그게 나오고 막 그러게 사업이 막 완전히 막 그러고 있는데 주의 길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 가게끔 100일 철할 하고 말도 못한 기도를 했어. 하니까 이제 내가 전도사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로부터 이제 좀 뭔가 풀어져 나가면서 지금까지 왔는 거지. 그게 하나님 은혜. 저 우리 장로님 돌아가신 지 8년 됐어. 예, 갑자기 심장마비. 장로님 돌아가시고 진짜 혼자는 교회가 안 돼. 이번 우리 장로님 옆에서 오른팔에 대가지고 우리는 설립 시작하고부터는 계속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완전히.

진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몰라. 여기서 하고는 여기서는 밥에가 먹고 막 밖에는 음식 해가지고 진짜 10년을 그렇게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몰라. 그 어려움 속에도 막 봉집회를 하면서 막 그거를 하고 이런데 그렇게 꽉꽉 차더라고. 교인들이 어디서 막 왔어.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 등록이 되는 거 아니고 할 때마다 꽉꽉 차고 그리고 비잡아가지고 의자를 다 빼고 그래 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참 재밌게 부흥이 되고 막 그랬는데 그때가 한창이었는가 봐요. 한 15년을. 그래서 우리 10년 동안 우리 장로님이 내 옆에서 얼마나 보필을 하고 설거지도 그 사람이 다 하고 내가 나가고 나면 청소야 뭐야 막 봉고차 운전 내가 사람 다 태울 다니고 그만큼 막 모든 관리는 우리 장로님이 다 하고 하고 나를 오른팔이 돼서 해줬는 사람이 그때는 중요한 거 몰랐어. 근데 갑자기 심장마비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내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때는 몰랐어. 귀한 줄도 모르고 나는 막 내가 막 그거 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래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참 힘들었어요. 그래 아니 이 교회고 뭐고 이게 십자가 불만 꺼져도 이거 어떻게 할 그거를 몰라가 참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교회를 못 하겠더라고. 힘이 없어. 힘이 없어가 내가 못 하겠는 게 올라오니까 그래도 내가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기도 인도해야 되고 예배 인도해야 돼. 그때는 아무 없이 이제 그것도 없이 강하게 하는데 아 교회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주님 자신이 없어가 못 하겠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강단이 올라가가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입도 안 열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원망을 하고 남편이 아직까지는 더 있어야 되는데 왜 이래가 내가 오른팔인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힘이 없어 못하겠다고 아우 내가 가만히 주님을 원망했는가 봐. 기도를 할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십자가를 쳐다보는데도 막 쳐다보면서 단날 것도 막 눈물을 흘리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올라와도 답이 없어. 앉아있어도 안 돼. 가만히 있으니까 눈물밖에 안 나고 그렇더만. 그런데 내 친구 사모님이 왔어. 마가 너희 교회 기도하고 싶다고 왔는데 아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자기 교회인데 자기 교회야지 왜 우리 교회 오느냐고 가라고. 그러니까 뭐 자기 집 전세가 나가야 되니 집이 뭐 나가야 되니 여호와가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근데 신은 막 기도를 하더라고. 막 얼마나 꽉 디디고 막 눈물리며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나도 뜨겁는 사람이 기도하면은 벌떡 뛴 사람이 가만히 앉아지는 거야. 앉아가. 그러더니 그 사람이 눈물 흘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데 내가 뭐 쳐다봤어. 그 사람을. 그 사모를. 내하고 갑장이 한동갑인데. 그런데 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힘을 얻었는가 봐요. 막 울고 불고 했는데 저렇게 저러는데 근데 나도 막 같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우는 바람에 내가 은혜가 내가 막 얼마나 울었는지 그거는 그대로 막 야단 나가 뭐 때문에 우는지 나는 내 때문에 막 그것을 이제 내가 풀어줬는가 봐. 그러고는 내 혼자 와가 우리 교회를 다 강단 붙잡고 반죽이 찬양 틀어놓고 막 찬양을 시작하는 거야. 그건 한 시간 했는가 막 부르고 막 기도하고 막 나에게 희망 좀 나는 이제 교회 못 한다면서 주님 앞에 막 그래 해줬어요. 그러니까 막 주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고 막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하게 됐잖아요. 아니면 나는 못 했지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지만 아 나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힘을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했는 거죠.
팔려.

주님의 그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은 우리가 체험 안 하면 모르죠. 여러 가지 우리가 늦게 되고 또 우리 목회자는 더 해야 되고 사랑의 은사를 받아요. 사랑의 은사를. 나는 뭐 예수 믿고 지금까지 권사로 있다가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까지 오기까지 신앙이 몇십 년입니까? 그 속에서 나는 터득하고 체험하고 은혜 받았는 게 평신도 있을 때도 교회가 시끄럽고 깨지고 부서지고 장로님하고 싸움해가 막 이거를 꺼지고 막 이럴 때부터 우린 다 깨꺼봤기 때문에 하나에서 열까지 막 깨꺼왔잖아. 지금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평신도 집사 권사 선교부장 뭐 여전도 회장 뭐 재정부장 뭐 다 해봤지. 아니 뭐 다 해보고 걸어왔는 게 목회의 길이야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이 나이에는 이제 우리가 다 배울 것 다 배웠고 할 것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마음대로 풀면서 이제 마지막을 주님을 영접할 단계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주님을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가면서 주님 말 만날 때를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이때인 거예요. 나이가. 근데도 나도 아직까지 옳은 사람이 아니면서 나도 옳은 인간이 아니면서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열어지잖아. 보면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돼. 나도 옳은 사람이 아니면서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거 볼 때 주님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뭐 그날 밤만 얘기한다니까 뭔가 또 그날 그날 아유 주님 뭐가 나한테 잘못된 것이 뭐 회개 영을 부어줘가 잘못된 것이 뭐 기억해가 회개를 해야지 그날 그날 그래갖고는 주님 은혜 속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 길 속에 이제 찾게 되는 거야. 나 우리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이야. 나는 오남매인데 예, 엄마 아버지가 불도가 심해 엄마가 맞은데도 딸이 하나고 아들 셋인데도 그 앞엔 다 죽었대요. 근데 할머니가 우리 엄마 끊질라고 공을 많이 세웠고 아버지도 그렇다 그대. 그런데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결교회 그 어릴 때 삭상인지 모르겠어. 그거 가면 우린 집이 죽도시장이잖아. 우리 엄마가 장사했는 사람인데 내들 교회 가가지고 마루잖아 전부 다. 그거 누워 있다가 시원하니까 자다가 일나면 청소를 다 하는 거야 내가. 큰야 성전을 밀대가 닦고 닦아놓고는 아 그게 뭐 그래 재밌냐. 내가 청소 다 하고 2층에 해놓고 딱 누워가 한심 자고 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인처가 나를 목사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은 예수 안 믿는 집이 그 오남매 중에도 안 믿는 내 하나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나는 우리 오빠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내 신발 들고 도망 다녔다니까. 결혼을 하고 아 낳았는데도 전도했거든. 친정 식구들을. 우리 큰 오빠가 그러잖아. 이거는 학교 다닐 때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도 올게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앉혀놓고 거기는 이제 전도 한다고 우리 아버지하고 앉혀놓고 내가 표적이 있으면 보여줄게. 방언을 쫙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저기 학교 다닐 때 영어 잘했냐 뭐 잘했냐 저 인간 말 듣지 마라 하면서 이래가 아유 나를 때려 죽인대갖고 신발금에 도망가는 게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또 와가지고는 아버지는 내 앞에서 이제 아버지는 부모잖아. 내 앞에서 네 여동생 때린다고 아버지는 네 가만 놔둔다고 야단 났고 아버지 교회를 나가야 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 그때는 불타는 마음이었어요. 진짜 완전히 산속에 사는 사람이야. 나는 전도 노방 전도를 막 다니고 그럴 때였거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더 쳐다보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하니 그렇게 우리 오빠가 미쳐도 보통 안 미쳤어. 인간 말 듣지만 그렇죠. 우리 둘째 오빠는 날 보더니 저거 보통 안 미쳐 저 말 듣지 마라고 둘이가 날 잡아 몰랐건 다 전도됐잖아. 우리 이제 큰 오빠는 이제 월계가 이제 전도도 우리 교회와 집사가

0: 왔겠고 우리 둘째 오빠도 그만큼 예수님당으로 쥐가 왔대. 찾아가 2층에 그 앉아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 빨리 온다고 오빠가 있다. 그 오빠 웬일 왔냐고. 집에 있으니 무서워가 머리서 왔다고. 그 전도대 우리 교회 다 집사가 됐잖아요. 집사도 월계도 집사 됐고 오빠도 다 돌아가셨어. 큰 오빠도 돌아가셨고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제 다 예수 딱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우리 언니. 그 언니도 이제 예, 봄에 돌아가셨고. 그런데 5남매인데 다 돌아가시고 내하고 여동생 하나만 남았는데 야도 내가 전달해가 교회도 잘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가족 이거를 해가 우리 자녀들하고 전부도 우리 교회 다 나오고 선텐인데요 이거 갈라지고 해야 돼요. 이것도 돈이 많이 비싸더라고. 지금은 뭐 올라서 그런지 많이 비싸더라고. 이게 45만 5만 50만 이렇게 못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그러고 난 뒤에 이거 이제 선팅하고 난 뒤에 십자가도 이제 2년밖에 안 되는데 LA가 뭐 뚝뚝 떨어지대 뭐가 했는지 30만 주고 했는데 저것도 해야 되고 아이고 엄두도 안 나가.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지. 기도 며칠간 했는데 이 이제 선팅하고 십자가하고 그래 이제 할래다 아무리 못 잡아도 100만 원 그만치지 안 되겠나. 그리고 그때 나는 이 30만 원인 줄 알고 한다고 그랬더니 올라 45만 원 50만 원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다고 봄에 할게요. 커놓고는 아직도 이렇게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 내가 받는 만큼 우리도 심어야 돼. 그런데 내가 받았다고 심으면 안 돼. 받은 만큼 또 나가야 돼. 심어줘야 돼. 그러면 또 하나님 그걸 보시고 또 다른 손길을 통해서 또 내한테 심어주고 나는 또 그것도 또 심어주고 그게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여댕이는 어떻게 이렇게 잘 되고 있나. 뭐 내가 돈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 내가 욕심 많아가지고 다 받아가 내가 다 채운다면 주님 주시겠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걸 쪼개줘 또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어느 시에 내가 주는 만큼 또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 그래가 왔는 것이 우리 에덴 교회.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아왔어. 예, 우리 장로님이 이제 가시고 난 뒤부터는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이제 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엮어주시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팀들이 나의 힘이 많이 되어줘가지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우리 교회 오고 그건 아니죠. 다 서울로 이사가고 뭐 부산으로 이사가고 대구로 이사가고 자기 고향으로 다 갔잖아. 그런데도 이 영은 이 기도는 하는 동력자는 변함이 없어. 미국에도 있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만나고 또 여름 되면 방학이도 오고 휴가라고 오고 서로 만나 또 기도하고 같이 어울려가 또 기도하고 그게 동력자지. 서로가 동력자잖아. 그리고 우리 에덴 기도 식구지. 아니면 야 니 내 뜻 내 몰라 나 니 몰라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이 다 끝나고 서로 어려울 때 기도도 다 끝나는 거지. 지금까지 우리가 묶어졌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모든 게 잘 되니까 자기들이 잘 되니까 우리 에덴 교회를 도와주는 거지. 그럼 나는 기도로 밀어주고 그걸 또 통해서 어렵는데다가 보내주고 그게 우리 원칙에 주님의 우리 언제 그 은혜로 우리 에덴 교회가 세워졌는 거예요. 교회는 없어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지금도 우리는 목회자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1대1로 고백을 해야 돼. 주님 잃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서 그래 다 얘기하듯이. 아 몰라 다른 사람은 왜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 어떻게 이러고 뭐 얘기하듯이 이런데 뭐 아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거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대. 그럼 얼마 있다고 해결돼 버려. 그게 하나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우리 에덴 교회가 지나왔는 것 같아요. 그게 내 지금까지 네, 걸어온 길인 것 같아요.
1: 포항 에덴교회 한옥수 목사님, 네, 만나 뵙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그 여정에

0: 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죠?
1: 네.
0: 어떻게 또 목회를 하게 되셨고 남편 장로님께서 8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는 목회를 좀 내려놓고 싶은
1: 네.
0: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친구 사모님이 오셔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 받아서 다시 강대상을 붙잡고 지금까지 오셨거든요. 그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잠시나마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함께 하셨음을 또 고백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1: 근데 이제
0: 네.
1: 목사님 어제 취재 갔다 오면서 목사님 제가 느낀 게이 목사님은 정말 기도 외에는 기도로 아마
0: 네네.
1: 목사님 평생을 그냥 사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0: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방금 들으셨겠지만 교회 필요한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텐
1: 네.
0: 네, 딱 들어가는 쪽에 보면은 그게 다 갈라져 있어요. 일어나 있거든요.
1: 좀
0: 네.
1: 정말 이쁘지 않았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도 해야 되고 십자가도 LED가
1: 네, 떨어져
0: 지금도 예,
1: 나가고,
0: 떨어져 나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 포항 에덴 교회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후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번호가 비슷해요. 6181, 6182.
2: 야, 가족인가요?
0: 아닌 것 같아요. 보통 가족은 끝자리는 같고 중간이
2: 그렇죠?
0: 다르잖아요.
2: 네네네.
0: 근데 이두 분께서 후원입니다. 또 어떻게,
2: 감사합니다.
0: 네, 섬길 수 있을까요? 계좌번호 알려주실 수 있나
1: 아우,
0: 하셨는데,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송 마치고 난 이후에 문자로, 개별로 후원할 수 있는 계좌번호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2: 아, 참 목사님이 그저 이제 쭉그 여정을 그저 쭉 말씀해 주셨는데 아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0: 네,
2: 그죠? 진짜
0: 맞습니다.
2: 들으면서 아저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심이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 정말 불같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저
0: 네.
2: 불같이 뜨거우고 우리 에덴 교회가
0: 네.
2: 목사님을 통해서 또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 교회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일 속에 아, 참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의 그게 없어서 교회가 그렇게 어렵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사실은 어려운 교회 많죠, 그죠?
0: 네.
2: 정말 많죠. 예, 복음 사역에 집중하고. 또 사실은 또 교회의 여러 환경들이 아직 열악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 목사님도 내년 봄에 할까 이런저런 생각과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고 기도하는 중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죠?
1: 좋은 사람 만나게
2: 그렇죠.
1: 해달라고
2: 예, 하나님
1: 했는데.
2: 보내셨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께서 우리 소나기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셨고 오늘 제가 그 목사님 만나셔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늘 귀한 분들이 어떻게 섬길까요? 아, 이 한마디에 저는 은혜가 되어져요.
0: 그럼요.
2: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집을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약함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아 교회다 정말 교회다 이런
1: 맞아요.
2: 마음이 들어야
1: 들어야
2: 되는데
1: 돼요.
2: 왜 이렇지 이게 뭐야라는 마음이 들 상황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그 안타까움의 기도를 들으셨고 소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1: 아멘.
2: 귀한 후원과 사랑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0: 아멘. 우리 9798번님, 에덴 교회 후원하고 싶습니다.
1: 아,
0: 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계좌번호는 방송 마치고요.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항 에덴 교회고요. 목사님께서 혼자 이렇게 사실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힘든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기도로서 이 강대상을 붙잡고 열심히 목회하고
1: 그리고
0: 계시는데,
1: 이게 교회 그 지금 썬팅이 대로변이에요. 네. 대로변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게 되거든요.
2: 그렇죠.
1: 네. 아, 교회 옛날에 여기 교회였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낡아가지고.
0: 네네.
1: 근데 이게 좀 확 바뀌면
2: 네, 깨끗하게 바뀌어지고. 예.

0: 바뀌어야 되고요. 바뀌면
1: 네네.
0: 또 목사님도 또 새롭게 또더 그냥 마음에
1: 사역하실 수 있겠죠.
0: 사역하기
1: 네네.
0: 기쁨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1: 맞습니다.
0: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 많이 했어요.
1: 네네. 우리 7140번님도 후원합니다라고
2: 네,
1: 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2: 축복합니다.
1: 저는 사실 섭외를 하루 전에 했습니다. 그냥
2: 네.
1: 목사님하고 좀 통할 일이 있어서 누구 소개로 사실 방송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역 일정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그냥 그런 감동이었어요. 왠지 이 교회를 한번 좀 찾아가고 싶다. 근데 목사님께서 흔쾌히 오세요라고 하신 거예요.
0: 아니, 그리고 저도 목사님, 우리 저번에 마란 교회 있잖아요. 그 송도에
2: 네.
0: 새로, 난 당연히 거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1: 거긴 아직
0: 딱,
1: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0: 아니, 근데 교회가 딱 바뀐 거야. 아, 그래, 뭔가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하고 만나기 잠깐 전에, 이거 너무 낡았다. 진짜 이거 막 우리가 얘기를
1: 맞아요.
0: 했잖아요. 근데 또 목사님께서 같이 취재하는
2: 과정
0: 그냥
2: 속에서
0: 도중에 그 선택 그 얘기를 하잖아,
1: 네.
0: 하셨잖아요. 아, 이게 착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근데 오늘 또 이렇게
1: 맞아요.
0: 후원이 막 들어오잖아요. 다된것 같아요.
1: 아니에요. 더 들어와야
0: 더
1: 됩니다.
0: 들어와야
1: 네, 더
0: 돼요?
1: 들어와야 돼요.
2: 그래요. 그죠? 교회는 목사님의 그 열정과 그 고백 속에 딱 다나잖아요. 영혼 구원이고 생명 구원인데. 아, 요즘은 다 좋은 환경들, 깨끗한 환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영구원의 그 귀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게 처음 보이는 이 장면이 정말 교회가 문을 닫았나?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사실은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목사님의 비전과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게 깨끗하게 정리되어지면 아, 교회구나.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올라오면서도 또 교회 오면서도 지나가면서도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1: 맞습니다.
2: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그 겉모습들 십자가 보면서 교회의 문건을 바라보고 교회의 어떤 그걸 바라보면서 그동안 예배 쉬는 분들이 회복될 수도 있고 그저 고민하며 지나가던 분들이 그것만 하나만 딱그 유리창이지만 그것만 바라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라갈 수 있단
0: 한번
2: 말이죠.
0: 가볼까? 우리
2: 그렇죠.
0: 한번 들어가 볼까?
2: 가봅시다.
0: 이런 마음이 생기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지는 않았지만 이 방송을 듣고 또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 간증을 들으시고 아 이렇게 그냥 후원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의 그
2: 아멘.
1: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같이 또 마음을 모아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감동이 있고 이 교회를 위해서 좀더 후원하고 싶다, 기도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후원 두 글자 보내주시면
2: 아멘.
1: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후원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십자가 LED랑 그 선테인지 교체하는 게 아마 한 1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이 후원금이 얼마인지 금액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들을 모아서 우리가 잘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방송은 한 3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고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계속해서 후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그 경주 갈릴리 교회 백명재 목사님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그 교회도 공사, 그쵸? 교회가 새롭게 또 이제 건축 중이셨고 마침 또 물질이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방송 출연을 하셔서 한 200만 원 정도
0: 너무
1: 후원금이
0: 감사하다.
1: 들어왔다고
0: 그럼
1: 합니다.
0: 또 200만 어치를 또 공사를 하시나요?
1: 그렇죠. 그리고 200만 원 중에도 11조 헌금을 저희
2: 잘하게 드렸어요,
1: 극동방송에도
2: 그죠?
0: 하셨어요.
2: 아유,
0: 너무
2: 참.
1: 귀하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그 손길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고 오늘 이 포항 에덴교회도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여러분들의 후원의 문자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2분도 남지 않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2: 그렇죠. 우리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축구를 보고 계시고, 그죠?
0: 아, 그렇구나.
2: 예, 그 시간이라서 이제 전 건데.

0: 어쨌든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의 마음 말씀에 그저 마음을 열고 후원해 주신 분들 복 받으셨습니다.
1: 아멘.
0: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1: 아멘.
0: 예, 정말 귀하게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헌신해 주신 여러분 통해서 에덴 교회가 세워질 거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1: 아멘.
0: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럼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물질에 하나님 큰 복을 더하시며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1: 아멘.
0: 여러분 예,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0: 에덴 교회를 세웁시다.
1: 아멘, 아멘. 우리 47905번님 후원합니다 하셨고요.
0: 아멘,
2: 아, 감사합니다.
1: 네, 7540번님도 네. 후원하셨습니다.
2: 아멘. 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근데 밑에 네. 7540하고 7240 오늘 번호가 비슷한 번호들이 많이 오네요.
1: 아유,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축복합니다.
1: 네, 여러분들의 후원의 문자들 계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네. 포항 에덴교회 한옥순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께서도 기도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지금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경험했으면 참
0: 아멘.
1: 좋겠습니다. 후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포항송도교회 박효영 목사님, 또 소망교회 박미경 권사님 두 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1: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덴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27번님도 감사합니다. 후원에.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번개통 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지원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는 바로 전도로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주 목표는 전도하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특공대를 구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도를 위한 행사를 가지기도 하며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또한 전도를 위해서라면 물질도 아끼지 아니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도든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간절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은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 보면 15장 1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며 예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 곧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양의 소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면 15장 4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려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자 99마리를 두려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즐거워하여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잃은 양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의미하며 애타게 찾던 잃은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며 하는 목자의 모습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가 될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드라크마는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화폐 단위이므로 열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열 품삯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나오는 열 드라크마는 단순히 노동자의 열을 품삯에 해당되는 산술적인 가치만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관례로 여인은 결혼식 때 남편으로부터 은줄로 엮은 10개의 드라크마를 결혼 예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에게 있어서 열 드라크마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여인은 그토록 소중한 열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것을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며 부지런히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기뻐하며 벗과 이웃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비유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는 여인의 모습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처럼 이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잃었던 드라크마를 하나 찾았을 때그 여인이 기뻐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애청하는 애청자 여러분과는 혹여라도 마음이 상하고 혹여라도 주님을 떠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찾고 찾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회개와 또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0: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안강 순복음교회 최지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8살 어린 나이에 희귀병으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어린 성도 유엘이. 그러나 유엘의 부모님은 유엘이의 장례식 대신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엘이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섯 자녀 중에 유엘이가 제일 잘 믿었습니다. 유엘이는 고백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믿음에 대한 고백을 적잖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엘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떠난 것 같아도 영생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42절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엘이를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차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부활의 준비임을 믿습니다. 오늘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 예배의 자리인 것은 바로 이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 이 은혜가 유엘이가 잘 살았고 지금 더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곧 만나게 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이 거룩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거하는 그날까지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사드리며 목요일 소망의 기도 진성의 사모 인사드립니다. 미국에서 우리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 상담 심리학자라는 평가를 받은 레리 크랩의 저서 중에서 오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옛길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의 축복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편안한 인생과 어떤 보상을 위해 올바르게 살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시편 기자가 인생이 힘들다고 인정한 것에 공감하며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인생이 평탄케 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안한 삶의 터널에서 벗어나 보배를 찾아 나섰습니다. 시편 기자와 바울은 더 나은 삶의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 그보다 더 나은 보배를 약속한 시련과 고통의 순례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보배는 언젠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난 중에서도 바울은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방송 가족들의 기도의 삶에도 은상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과 가족, 지인들, 그리고 교회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제목을 보내실 분들은요. 전화는 2563000번,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으로 보내주시고요. 울릉도에서도 같은 번호인 샵 9030으로 문자 주시면 찬양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찬송과 함께 하십니다.

0: 아멘. 오늘 생방송으로 올리는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기도 요청을 위해서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네,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하지만은 또 우리가 우리 교회 앞에 벼가 보니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역시 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연은 때가 되니까 또 자라고 네. 또 열매 맺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또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오늘 우리 오프닝 기도를 위해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릴 것은요. 우리 교회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모든 세대가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은혜를 베풀어 또 어둠과 죄악이 관영한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많은 생명들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작금의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복음이 훼손되며 거짓 진리와 온갖 하나님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가득한 이때에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근본에 하나님 모든 또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많은 또 자라는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체험할 수 있도록

0: 이 땅에 이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 붓던 역사가 있어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많은 젊은이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모든 교회마다 모든 단체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놀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사회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란 역사와 응답이 있게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6347번님이 보내주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엄마의 아픈 무릎 관절이 빨리 낫고 엄마의 양쪽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 붓기가 빠지고 하지정맥과 신장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몸이 건강해지게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것 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썩어지고 엉큼큐가 나므로 병균 세균 바이러스들이 가득하며 우리 몸의 연약해짐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 가실 때 많은 병자와 아픈 이들을 고쳐주셨사오니 너희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아버지 아픈 무릎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릎이 아버지 안을 오래 쓰며 달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또 무릎, 세포, 관절 함께해 주셔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강건함을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쪽에 여러 가지 하지정맥과 또 신장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역사해 주시고 또 몸에 유익하고 좋은 것들도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몸이 다시 회복되고 잘 보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또 우리의 몸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2301번님이 주신 기도를 다음 기도로 하겠습니다. 2301번님 새싹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저의 친정엄마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호등 건너다가 넘어지시는 바람에 갈비뼈와 금이 가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80세 저희 엄마가 뼈가 잘 아물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0: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가까운 어머니 또 하나님 딸을 기억해 주셔서 믿지 않는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생명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딸의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온전히 참으로 그 마음에 느끼고 다가갈 수 있도록 딸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더 뜨겁게 기도하며 더 눈물로 기도하며 더 깊은 사랑으로 어머니에게 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어머니가 이번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딸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져서 하나님 또 다친 그 모든 뼈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부러진 뼈들이 잘 붙고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뼈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금 생기가 있고 또 잘 또 접합되고 강건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아픔을 통하여 참으로 딸과 더 깊은 대화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해 주셔서 아멘. 생명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그래

0: 영육간이 아버지와 강건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딸을 통하여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어머니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8151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아, 이분 역시 새싹분이시네요. 목사님, 사모님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하심이 아주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러 군산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허락하셔야 갑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텃세 그리고 노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소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일을 꼭 해야 됩니다. 먼저 기도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네. 네.
0: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일평생 머리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사심은 우리의 가난을 태속함이라 하였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의 아버지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산에 하나님 가서 일하려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우리가 계획했을지라도 주께서 길을 열어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해결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주님, 또 선으로 잘 악을 이기고 선으로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또 넓은 마음과 멀리 볼 수 있는 눈과 또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합력하여 참으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에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능히 아버지의 주님을 섬기며 또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삶에 생업에 직장에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문자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경주 갈릴리 교회 성전 건축 공사와 백명자 목사님과 남편인 피택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아들 이사기의 진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0: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건축과 또 사랑하는 주의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귀한 마음을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심은 대로 또 하나님 축복하는 대로 이 가정에도 복을 내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건축 중인 교회가 주님 은혜 안에서 잘 또 세워져 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에 세워짐으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원수막의 사단 세력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또 빛의 역사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쉽지 않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미리미리 주님께서 막아주시며 또 하나님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모든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차질 없이 또 설계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걸 맡아서 건축하는 건축사 일꾼들에게도 사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사님과 또 하나님 남편 피태 장로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이 모든 건축하는 일에 감사와 기쁨을 하게 도와주시며 여러 가지 아버지의 걱정 근심들이 있을지라도 주여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종의 가정의 자녀로서 주님 선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모든 진로를 꼭 맞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 예. 주님이 주님의 종의 가정과 교회의 아버지가 역사하여 아버지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은혜,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7087번님의 기도입니다. 사는 게 너무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도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침체되어 있고 매일 눈 뜨면 오전 10시가 넘어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이 듭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이것이 이제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또 무기력하며 절망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 침체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찬란한 아름다운 날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또 믿음의 좋은 또 믿음의 신실한 또 멘토를 만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의 놀란 그 계획과 놀란 섭리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짧은지를 참으로 깨닫고 배우고 깨닫고 아버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 몸이 연약하고 아플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참으로 하나님 처절한 버림과 고통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저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어 참으로 모든 삶을 빛나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아버지 감사하며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영광된 하나님의 그리스도 인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력의 힘으로 힘되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더하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또 연약한 모든 감정의 선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소망이 넘치는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문자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장남 전재두의 결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단문으로 보내주셨네요.
0: 네, 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결혼하기까지 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결혼할 수 있는 귀한 자리까지 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주님의 나라에 또 아버지 귀한 사역이며 이 나라 또 민주 이 사회 가운데 좋고 건강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또 부모에게 효하며 이웃들에게 본이 되며 또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결혼 앞두고 있사오니 여러 가지 생각과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생명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 가정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결혼 준비에 또 차질이 없게 하시고 감사와 또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결혼 새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찬양 후에 2부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361장 찬송가입니다.

0: 아멘. 네. 다음 5410번님의 기도로 2부 기도를 열겠습니다. 5410번님의 기도는 예수님, 성은이 간호사입니다.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편도선염 약을 복용하는데 수치를 정상 수치로 내려주시고 예수님 치료자 되어주시고 이제 결혼했으니 새 생명 잉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셨어요.
1: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딸 자매를 기억해 주셔서 또 하나님 많은 사람을 아픈 사람을 돌보고 위로하는 귀한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 일이 여러 가지 고되고 또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를 수용하고 또 이해하고 넘어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인간의 여러 가지 마음들을 헤아려 보면서 성숙하는 귀한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0: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또 그 마음에 이런 깊은 은혜를 가지고 또 잘 근무하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편도선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할 때에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만 평화가 몸으로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정을 이루었사오니 귀한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그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세대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 이 일평생 전체를 이 가정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가정의 온전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5410번님의 가정을 위한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3806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지인 되는 이진규, 이종원, 정현장, 박명우, 최양숙, 황근호, 문용식, 박광열, 임재영, 안경환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암투병 중입니다. 암 통증도 없어지고 암이 전이되거나 커지지 않고 침륜되지 않고 다른 암도 생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저희 모든 암과 암의 줄기 뿌리까지 완전히 소멸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0: 예.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또 그들이 구원받기를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이 귀한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지인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주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그들을 더 사랑하며 아버지 앞에 참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구원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또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에 무서운 알모로 인하여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불안해하며 또 아버지 고통 중에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통증도 잠으로 없어지고 전해되지 않도록 침륜되지 않도록 아버지 또 옮겨지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오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어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나온 삶들을 주님 앞에 주님의 빛 앞에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점의 아버지의 담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손길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엎드리고 또 엎드려 아버지 앞에 나아 더 가까이 나아가 위로부터 하나님의 주의 빛이 임하여 아버지 그 모든 암세포가 태워지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순간이고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 모든 질병은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니나니 주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포 조직 모든 근육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이런 은혜를 사모하여 더 깊이 주님께로 나아가며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교회가 되어 이후에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8963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가정에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물로 주신 새 생명이 엄마의 복 중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열 달을 채우고 순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 가정에

0: 하나님이 기도의 소원대로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어찌하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서로 이야기하며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믿음의 신실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주신 귀한 새 생명 우리 또 태아가 아버지 잘 자라게 하시고 복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복중부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며 그 모든 아버지 또 조직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형성되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돌아가시고 또 몸에 건강을 주시며 따뜻한 마음으로 태아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 자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아이를 통하여 가정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참으로 나라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랄수록 또 지혜와 또 총명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귀한 아이로 자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8839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주님만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하는 간절함을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결과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하신 아버지, 주님만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기 원하는 이 귀한 고백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과 고백이 일평생 이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이런 나를 맡기는 온전한 기도와 더불어서 아버지 마음에 성령님이 주관해 주셔서 온전히 나를 주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의 또 시간 계획이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려지는 삶의 아버지 구체적인 매뉴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 그 말씀 속에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철하여 하나님 아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 인애와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분인 줄을 깨달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하기를 원하며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권한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 속에서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마지막 때의 귀한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아버지여 사명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남은 생에 달려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조금 더 확정되어가는 귀한 사역자 일꾼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8118번님이 보내주신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기도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친구 허미영이 유기릭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요. 강한 스트레스로 실어증에 있습니다. 우울증, 근심, 걱정 등등이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해 주시도록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해 주시도록요. 아멘. 이렇게 친구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0: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사랑하는 친구가 류계릭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의 죄가 사해지고 주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몸도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삶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몸과 또 자기의 삶과 여러 가지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민하며 걱정하며 근심하고 있는 우리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과 실어증에서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찌하나이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의 주님이여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주께서 체휼하셨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 예수여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구원의 길을 회복의 길을 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하여 만날 수 있도록 주여 그의 존전제를 떨어올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아침 안개처럼 스며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에서 회복되며 그 영원히 참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5651번님이 보내주신 기도입니다. 우리 맏며느리 하나님 영접해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도 어릴 때부터 교회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큰아들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정을 위한 맏며느리 그리고 큰아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주셨습니다.
0: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큰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아들이 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더 깊은 사랑과 지혜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깊은 또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지혜와 또 명철과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맏며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그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으로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어지며 사랑하는 귀한 손자도 또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인격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자랄수록 주님과 함께 주님의 아버지 또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아버지 자녀로 자라도록 손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아들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며 무엇보다도 신속히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주인 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좋은 이웃 교회 황용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주시고 방송 가족분들이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순례자가 되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좋은 이웃교회 황영도 목사님께서 진행은 포항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곡강교회 새성전 입당 예배 및 은퇴 임직 예식이 오는 6월 28일 주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마을로 12-25 새로운 터전에서 네 번째 성전을 완공하고 드리는 귀한 예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2712번 곡강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권사합창단 창단예배가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경동노회 회관 대강당에서 드려집니다. 창단예배 말씀은 단목이신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며 단장인 김용주 장로님께서는 대표기도로 함께하시고 축하 및 창단기념 찬양 순서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경주 권사합창단 단원도 모집합니다. 경주지역교회 출석 중인 40세 이상 권사님을 대상으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파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675-76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놀이연구소에서 여름놀이 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늘사랑교회에서 진행되며 노승주 소장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교회와 부서, 여름 행사를 풍성하게 도와주는 놀이 강연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놀이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739-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 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청춘꿈이라.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빛난 교회 박진우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 안에서 복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받은 이 땅에 화해와 통합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의 미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공의와 정직함으로 나라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선택받은 복된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목회자들이 6.25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아 한반도 화해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비무장지대 도보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국경선 평화학교가 주관한 한미목사 코리아 DMZ 평화순례단은 어제 강원 고성군 명파해변에서 통일전망대까지 마지막 6km 구간을 걸으며 분단의 현실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철원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 에드리엔 손목사 등 미국 사역자들과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해 접경 지역을 종단했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 교회에 모인 순례단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미전도 지역을 위해 합심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국제적인 평화운동연대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과 급변하는 사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계의 주요 교단들이 목회자 재교육 과정 상설화와 총체적 돌봄 시스템 구축에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정책연구소는 최근 핀셋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의 목회적 적용과 주일학교 생존 전략 등 현장 중심의 교육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박성규 총신대학교 총장은 교단 신학교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상설화를 제안하며 해외 교회에 목회자 돌봄 사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와 한국성결교회연합회 등도 교재 개발과 교육과정 신설에 나선 가운데 호주연합교회는 연간 14일의 학업휴가와 함께 인공지능 윤리를 토론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역자들을 공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미래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배당의 문턱을 낮춰 지역사회의 공공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교회의 본질을 세상의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성남 만나교회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우리가 그리는 교회를 주제로 만나IC 2016 콘퍼런스를 열고 현장에서 축적한 공간 혁신과 브랜딩 사역의 시행착오를 한국교회와 공유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유현준 홍익대 교수는 거대한 예배당보다 일상에서 주민들을 안아줄 수 있는 작은 열린 공간이 도시의 공공 영역을 채워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관심사 중심의 느슨한 연대를 도모하는 성도 주도형 클럽 소모임 사례와 함께 교회의 정체성을 존재 가치로 증명해내는 마케팅 브랜딩 전략 등 교회가 세상과 접점을 넓히는 실천적인 목회 거버넌스가 다각도로 소개됐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특정 정당의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사법당국에 전격 구속됐습니다.

0: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켜 정당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은 지난 1980년 명예훼손 혐의와 2020년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혐의에 이어 이 씨 생애 세 번째로 기록된 신병 확보 사례입니다. 한동대학교가 국내 주요 신학대학들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맺고 기독교 고등교육 기관간의 인프라 통합과 학문적 연대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최근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및 총신대학교와 각각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 행정 전반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한동대가 글로컬 대학 30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인지능 고등교육 연합에 동참해 인공지능과 이공계 전문 역량을 신학적 기반과 결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동대 박성진 총장과 총신대 박성규 총장 등 각 기관장들은 이번 협약이 개별 학교의 장벽을 허물고 세상 속 전문 영역과 영적 소명을 통합하는 새로운 기독교 교육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2도로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평양 24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목소리)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2: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 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3: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이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사역에 함께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는데요. 집에 아버지는 병으로 누워 있었고 또 어머니 사이에서 방치되다시피 자란 소년은 모든 걸 폭력으로 해결하는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선생님에게도 거칠게 자신은 학교를 곧 그만둘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이 얘기했는데요. 넌 정말 듣던 대로 그렇구나.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너의 장점이 있어. 이 말을 들은 소년은 눈을 번뜩이며 물었는데요. 그게 뭘까요? 제 장점이 도대체 뭐예요? 바로 야구야. 가끔 재미삼아 공을 던지고 갈 뿐이지만 실력이 정말 좋잖아. 살면서 방치된 가정 때문에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은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마티오스 선생님의 이 칭찬으로 야구 선수의 꿈을 갖게 되었고 훗날 714개의 홈런을 쳐 명예 전당에도 들어간 전설의 4번 타자 베이브 루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제자들에게 장점을 먼저 찾고 보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을 먼저 찾고 칭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실제로 다윗이 광야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는 상황에서 사울에게 잡히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묻고 그를 따라 행하는 자를 잠시도 그 누구에게 넘겨주거나 무방비 상태로 두지 않으십니다. 설령 광야나 힘든 현실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개선되고 환경이 나아지는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그런 시각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처절한 삶 가운데서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험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일상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0: R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는 오늘이 현충일만큼이나 마냥 밝게 웃기만 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그런 날입니다.
1: 네.
0: 올해도 6.25 한국전쟁 날이 또 돌아왔네요.
1: 이날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잖아요.
0: 그렇죠.
1: 76년 전 그때보다 남한은 남한대로 경제가 지금은 발전을 했고요.
0: 네.
1: 북한은 계속 군사 도발과 핵 개발을 하면서 대치 중이라는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종전이 아닌 휴전국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뭐 이런 휴전국이라는 거, 전쟁 중이라는 걸 좀 잊고 사니까 무감각해지죠.
1: 네.
0: 예, 남북이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종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피 흘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평소 철저한 뭐 대비 태세도 필요하고 우리도 한국 교회도 피 흘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텐데요.
1: 전 세계 최장의 휴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민족의 비극으로 수백만이 목숨을 잃고 수천만이 가족과 헤어졌잖아요. 이 아픔의 시간이 하루속히 끝나고 하나 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0: 아멘.
1: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첫 찬송 마커스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올려드릴게요.

0: OFD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마코소십의 찬양 함께 했는데요. 지난 주일부터 해가지고 또 6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 또 6월 25일이 되면 전쟁의 아픔을 우리가 또 그때라도 좀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빨리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 통일의 그날을 함께 소망하면서 출석 인사로 그 한 줄 한 줄 받아보고 있는데요.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샬롬의 하나님, 전쟁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전쟁과 고통이 사라지는 평화의 나라가 되어 전쟁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하시면서 부천에서 한 권사님께서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 네.
1: 지구상의 그 전쟁이 모두 종식되어서 민간인의 희생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라고도 한 줄 보내주셨어요.
0: 네. 자,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그날을 저도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OFD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6672 성도님도 문자로 남겨주셨네요.
1: 그리고 천안에서 한 분이 인사를 주셨는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두 분은 모두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셨어요.
0: 네.
1: 이제 두 분은 모두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늘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초 신의학단 영화를 보면서 북한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0: 네.
1: 북녘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라고 주셨는데, 사실 이산가족분들의 지금 살아계신 이산가족분들이 점점 그 숫자는 줄고 있지만
0: 그쵸.
1: 아직도 전쟁의 잔흔이 눈물이 남아있잖아요.
0: 네.
1: 이 눈물이 속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역사로 이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0: 아멘. 또 파주에서도, 그리고 목포에서도, 부산에서도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남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출석 인사들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셔서 무료 문자로도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1: 남과 북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언어 차이를 퀴즈로 풀어보면서 한 뼘 차이, 우리 오늘도 그 한 뼘 한 뼘 마음의 거리를 좁혀봐야겠죠.
0: 예.
1: 샵 1069번으로 잠시 후에 함께해 주세요.
0: 축하 사연과 기도 제목도 신청 찬양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한 뼘 차이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빅 밴드의 당신은 한국의 희망입니다. 찬송할게요.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6.25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또 분단이 되지 않았다라면
1: 네.
0: 사실은 그냥 뭐 사투리 퀴즈 뭐 이러면서 조금은 가볍게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텐데
1: 네.
0: 통일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날이에요.
1: 맞아요. 네.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갈 그 땅 북한 말을 함께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북한이 고향인 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맥락상 뭔가 알듯말듯한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지금 시간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거나 막 새벽녘에
1: 네.
0: 정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조금 피곤하실 거예요.
1: 아, 그렇죠.
0: 그래도 집중력 이렇게 발휘하시고
1: 그분들은 지금이 중턱 거의 뭐 하루에 중턱이니까
0: 네.
1: 그러실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이 마침 마치 뭔가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나는 듯한 그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0: 이제 일어난 지 한 시간 안 된 분들 네.
1: 곧 출근하시는 분들
0: 네. 좀 저녁형 인간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다 집중하셔서 정답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4: 여보, 내일 우리 일찍 나가야 돼요. 여기서 6시에 나가야 하니까 오늘은 일찍 자러 가요.
5: 그렇게 일찍 가야 된다고?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야, 자기야?
4: 사람들은 단바람부터 다 준비하고 오는데 우리는 6시면 오히려 늦은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5: 아이, 그래도 나 늦잠 좀만 자고 싶은데. 아, 일주일에 딱 한 번 늦잠 자는 날인데. 아, 이거 너무하잖아, 자기야.
4: 아니, 그럼 나 혼자 갔다 올까요? 그래도 되겠죠?
5: 아니야. 같이 가. 그래도 좀만 늦잠 자면 안 될까?
4: 그렇게 단바람부터 안 가면 우리 아무것도 못 사요. 괜찮겠어요, 그러면? 그냥 길에서 서 있다가만 올 거예요.
5: 아, 알겠어요. 얼른 갑시다.

0: 네, 빨리 가요.
1: 아니, 뭘 사러 가길래 이렇게 아침, 그쵸? 일찍부터 나가려고 하나?
2: 네.
1: 자, 단바람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바람이 달다, 뭐 이런 의미인가? 자, 단바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 뜻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2: 대바람.
1: 대바람이다. 2번
2: 봄바람.
1: 봄바람이다. 좀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좀 어렵지만
2: 네.
1: 진짜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 집중하세요. 하셨죠? 자, 힌트 좀 주세요.
2: 이게 저는 북한어 표현이 참 직설적인 게 많잖아요.
1: 네.
2: 이것도 그렇구나라고 느낀 게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의 그 하루가 저는 참 달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1: 네.
2: 이렇게 부지런하신 분들의 하루가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하루를 뭔가 더 얻는 기분이고
1: 네.
2: 뿌듯하고 그런 단맛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나?
1: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뭔가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그냥 일찍 잠에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단잠을 산 사람은 눈이 오히려 일찍 떠져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1: 새벽녁에 막.
2: 맞아요,
1: 근데
2: 맞아요.
1: 깨우네 막 몸이.
2: 맞아요.
1: 왜?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2: 네.
1: 자, 단바람은 뭔가 아무튼 좋아요. 하루가 길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때 그런 표현이에요.
2: 네.
1: 그렇죠? 우리는 사실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조금 부정적인 엄마 나 지금 나가야 돼. 아니 지금 너는 새벽 뭐 이때부터 어디 가니?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나만 들어봤구나.
2: 아, 드라마에서 봤죠.
1: 아침에 지금 어디 나갈 때 너는 지금 주말인데 좀 쉬지. 아침 이때부터 어떻게 나가니? 우리 엄마만 이러는구나. 자, 1번이
2: 대바람.
1: 대바람이고요. 2번이
2: 봄바람.
1: 자, 정답 어디로요?
2: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이렇게 북한에서 표현하는 단바람이
1: 네.
2: 무슨 뜻일지 대바람과 봄바람 가운데 보내주세요.
1: 약간 이른 시각, 뭐 빠른 시간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2: 그렇죠.
1: 네. 자, 대바람, 봄바람 가운데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우리 남북한 청년들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이어드립니다.

0: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오늘도 남북한 출신 2030 청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각자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왔고 지금은 한국 사람이 된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5: 저는 목동에서 온 찬송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이렇게 북한 출신 청년 한 분과 남한 출신 청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입니다. 76년 전 모두가 잠들었던 주일 새벽, 북한은 소련과 함께 남한도 공산화하고자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그로부터 76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상태로 지내온 지 7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실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남북은 전쟁 중이며 휴전이 장기화된 것일 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6.25 한국전쟁 발발 기념일을 맞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 피 흘림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롭게 하나 되는 그날을 놓고 더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6.25 한국전쟁과 우리의 자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야, 오늘이 6.25 한국전쟁이 76년 전에 네. 벌어졌던 그런 날이네요. 네. 평소에 6.25 좀 생각하고 사시는 편이세요?
3: 저는 늘 생각하고 있죠. 언제 전쟁이 터질까도 북한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네, 맨날 발편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0: 항상 좀 언제든 전쟁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맞아요. 좀 두려움이.
3: 네,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서 쉬고 있는 날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긴장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0: 잠깐만요. 북한에서는 남한이 쉬는 날에 쳐들어왔다라고. 배우셨어요.
3: 저희는 우리가 진짜 주일이라서 평온하게 쉬고 있는 새벽 4시에 남조선 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 이래서 항상 긴장하게 살았던 그게 있어가지고 6.25만 되면 저희는 당연히 긴장했습니다.
0: 완전 반대로 알고 있죠.
3: 네. 네.
0: 그죠? 맞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5: 북한에서 쳐들어왔다.
0: 주일날
5: 새벽
0: 네.
5: 근데 갑자기 쳐들어왔다.
0: 이게 참 6.25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라고는 하기에는 국제법적으로도 봤을 때 북한에서 쳐들어왔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0: 이거는 이제 북에서 쳐들어온 게 맞는데
1: 네.
0: 북한에서는 자신들의 아마 정권 유지를 위해서 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명칭도 다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고 있죠?
1: 6.25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네, 우리는 6월 25일에
1: 네.
0: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진 전쟁. 근데 북에서 부르는 명칭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2: 아유, 저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0: 오,
2: 해방이냐,
0: 네.
2: 막 그랬는데, 남수소년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0: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공산정권에서 봤을 때는 남한의 인민들이, 국민들이 미국 안에
2: 맞아요.
0: 식민 상태로 계속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2: 맞아요.
0: 이들을 소위 북한 정권이 이제 구원시켜야 된다.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2: 막
0: 네.
2: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0: 그
2: 그래서
0: 얘기를 지금도 계속하잖아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2: 네,
0: 계속.
2: 맞아요.
0: 네.
2: 저희도 그걸 그렇게 알고 왔는데 한국에 안 왔으면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도 몰랐을 거잖아요. 네, 진짜 새로운 걸 알고 처음에는 모두가 우리는 너무나 깊은 세뇌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걸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진짜 아닌 게 거짓말한다고 아니라고 막
0: 맞아요. 우리
2: 했었거든요.
0: 사랑이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
1: 네.
0: 어떠세요?
1: 조금 놀라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으로 교육을 받고 다른 시각으로 살아왔다는 게 사실 너무 놀랍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것만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또
2: 맞아요.
1: 다른 진실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 수도 있구나라는 또 다른 측면을 마주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0: 사실은 이런 것들이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 또 탈북민 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갈등이 벌어질 여지가
2: 맞아요.
0: 있거든요.
2: 처음에 진짜 우리 하나원에 있을 때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남치민이 북치민에서 무슨 소리 하냐? 막 이러면서.
0: 북에서는 뭐라고 배우셨어요?
2: 남한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남침이라고 막 그러는데,
1: 오, 그래요?
0: 용어가 다릅니다.
2: 우리도
0: 네. 우리도 남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2: 남한에서 쳐들어와서 남침이다, 뭐 이러고
0: 우리는
2: 그랬었거든요.
0: 남침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3: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왔다.
0: 그래서
3: 남침.
0: 남침이다.
2: 아, 그래요?
0: 같은 남침인데
2: 네.
0: 의미가 다르네요.
2: 다르구나.
0: 요즘에 학생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6.25 한국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남침이라고 하잖아요. 북에서 남쪽을 쳐들어왔으니까. 근데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이죠라고 얘기를 했대요.
1: 이거 또 다른 접근인 것 같은데요? 네.
0: 침략이라는 행위의 주체가
2: 네.
0: 누구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2: 네.
0: 여기서 주체가 북한이 남쪽을 침략을 했다라고 해서 남침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참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에서도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주류 또 세대가 되면 이런 용어 표현에서도 이제
2: 맞아요.
0: 많은 문제들이 그렇죠
2: 갈등을
0: 있을 수
2: 줄것 같아요.
0: 있다라는
3: 그 개념을 진짜 한번 확 잡고 가야 될
2: 그런
3: 필요가
2: 것 같아요. 이게
0: 느껴집니다.
2: 누가 어디서 쳐들어왔는지 주체만 확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배웠지만 솔직히 이 영어 하나 가지고도 사회적 갈등을
0: 맞아요.
2: 일으킬 수 있는 것
1: 맞아요.
2: 같아요.
1: 네.
0: 이게 뭐 진보냐 보수냐
1: 맞아요.
0: 이렇게 볼 수도 있고.
1: 그래서 더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교육을 그런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사나 한국사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부분, 근현대사적인 역사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0: 맞습니다.
1: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미래를 더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이게 대충 알면 문제들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2: 맞아요.
0: 네, 소위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정치 성향을 이렇게 평가받게 되기도 하고. 여러
1: 맞아요.
0: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용어 가지고도 또 개념 가지고도 있긴 했지만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인
2: 전쟁
0: 나라다.
2: 휴전입니다.
0: 근데 지금 아까 뭐 북에서 오신 행복이님은 또 전쟁이 언제 벌어질까 이렇게 막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남쪽의 두 분은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1: 사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 파주입니다. 그래서
0: 진짜요?
1: 북한과 정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근데 남북관계가 안 좋을 때마다 큰 소리가 나면은 조금씩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0: 너무 가깝게 있어서.
1: 네, 네. 가끔은 정말로 전쟁이 다시 나는 건 아닐까? 우리가 휴전 중이라고 하는 상태이다 보니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한 번씩 깜짝깜짝

0: 연례대가 있고,
1: 아까 말하신 요즘 세대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2: 네.
1: 솔직히 말하면 생각을 평소에는 많이 안 하고 사는 것
2: 그렇죠.
1: 같아요.
2: 우리가 지금
1: 네.
2: 전쟁 중인 나라라는 걸잘 모르겠죠.
1: 네. 그래서 예전에 한 초등학생 정도에는 뭐 뉴스가 이렇게 크게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크다가 계속 비슷한 기사들을 보고 하니까, 아,
2: 아,
1: 또
2: 그렇구나.
1: 그렇구나. 네,
2: 맞아요.
1: 이렇게 된것
2: 이게
1: 같아요.
2: 무감각해진다는 게 이제
1: 네. 아,
2: 문제거든요.
1: 네,
2: 사실은
1: 맞아요.
2: 뭐 서울 이런 경기권에 강원도 사시는 분들만 해도 약간의 경각심이 있는데 충청도 이남, 뭐 전라도나 뭐 경상도나 제주도나 사실은 저도 이제 남쪽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전쟁 뭐 이런 전혀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을 잘못 느끼고
1: 근데 있잖아요.
2: 살아왔거든요. 네.
3: 파주는 너무 살기 좋아요.
1: 아.
3: 너무 살기 좋은 평화
2: 파주, 우리
3: 도시라서.
2: 파주 홍보대사
3: 네,
1: 맞아,
3: 정말
1: 맞아.
3: 너무 살기 좋으니까 꼭 무서워하지 마시고 많이 보러 하셨으면
2: 아, 이게, 그러니까
3: 좋겠어요.
2: 뭐 무서워할 필요는
1: 네.
2: 전혀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 상태다.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2: 언제든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다시
1: 네.
2: 전쟁이 발발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1: 네.
2: 나라라는 걸 사실 국제적으로는
1: 네.
2: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맞아요.
2: 해외 나가보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든지, 어떤, 북한 관련된 뉴스를 접한 외국인들은, 니네 괜찮아?
1: 맞아요.
2: 거기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우리를
3: 맞아.
2: 걱정하는데,
3: 정작 우리는 태어난데.
2: 그러니까. 무뎌지면 우리의 대비태세나 전쟁에 대한 생각, 더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한 이제 관심조차 없어지다
1: 맞아요.
2: 보니까,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살든, 이렇게 남의 얘기처럼 여긴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4: 그렇죠. 근데 무뎌진 속에서도 교회들에서 항상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항상 북한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나마 좀이 교회를 나갈 때마다 그래, 북한을 한번더 생각해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2: 맞아요.
4: 사회 속에서 그냥 살면 북한을 전혀 잊고 살았을 것 같아요.
2: 사실 이제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이 대부분 다좀 부정적이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뉴스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세상
1: 맞아요.
2: 속에 살면은 또는 점점 무뎌져 갈 수가 있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게 하고
1: 맞아요.
2: 기도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저희 OFP데이나 이런 극동방송의 또 새벽 북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러분이 자주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 행복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역할도 정말 클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고.
3: 네, 맞아요. 교회가 조금 더 앞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더 따뜻한 사랑의 감정으로 품어주시고, 북한 땅을 향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주민들을 우리가 돕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2: 그럼요.
3: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나서서
1: 맞아.
3: 행한다면 조금 더 사회가 더 빨리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남한 사람들의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도록 해주신 데는 큰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앞서서 복음 통일과 북한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항상 6.25 때이 시즌만 되면은 막 전쟁 기념관 이런 데를 항상 데리고 가셨거든요, 어릴 때. 그래서 나도 내 자녀한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웠고 이끌어 오셨는지 꼭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2: 6.25 한국전쟁 발발일을 놓고 언제쯤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 또 남북이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을까? 그 시작은 우리의 관심과 기도입니다.
3: 네,
2: 네, 이 땅에서 다시는 피 흘림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남북이 서로를 향해서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1: 맞아요.
2: 나아가서 우리 남북이 복음으로 빨리 하나가 될수 있도록,
1: 네.
2: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이 더 관심 갖고,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더 따뜻한 마음 갖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6.25 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 행복이었습니다.
3: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1: 찬송이었습니다.

0: 아,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 나눈 것처럼
1: 네.
0: 6.25 한국 전쟁 이런 민족의 비극이 사실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그래서 남침인데도 북한이 쳐들어왔으니까 북침 아니냐.
1: 네.
0: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 전쟁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너무나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오프닝에서도 나눴지만 다음 세대에게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잘 교육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0: 맞아요.
1: 했었잖아요.
0: 제대로 된 교육.
1: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다음 세대와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오 해피데이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에서 표현하는 단바람. 단바람이 무슨 뜻일지 1번이 댓바람이고요.
0: 네.
1: 2번이 봄바람인데 샵 1069번으로 단바람이 댓바람일지 봄바람일지 정답을 보내주세요.
0: 네, 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저희 아들도 그렇게 주말이면 아침, 이때부터 애인 만나러 나간다고
1: 아유,
0: 나가더라고요.
1: 부지런한 것도 은사죠.
0: 할수 있는 사람이 또, 그것도 시기가 있는 것 같아. 그때 나가도 그렇게 아침부터 막 움직여도 체력이 되는 사람이
1: 그쵸,
0: 있고.
1: 그쵸.
0: 그냥 예쁘게만 봐주세요. 네, 사고만 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1번이 댓바람, 2번 봄바람입니다.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들은 이런 선물 드릴 거예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1: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0: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한뼘짜리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단바람의 우리말 표현은 정답 1번 대바람입니다.
1: 대바람이란 표현 요즘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어른들이 주로 썼던 말, 너는 아침 대바람부터 어디 가니? 또는 아니 대바람부터 무슨 일이요?
0: 맞아요.
1: 손님이 막 아침에 찾아오거나 이럴 때.
0: 네. 예. 뭔가 근데 이렇게 긍정적이고 몽글몽글 표현은 아니지만
1: 맞아요.
0: 그래도 북한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다는 거. 단바람이라고 네. 한다고 해요.
1: 봄바람이라고 오답을 보내주신 분들도 꽤 있었지만 뭔가 달디달디 단 그런 바람일 줄 알았거든요. 그냥 하루가 길어지니까
0: 네.
1: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또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그리고 달다. 봄바람, 봄바람은 봄을 같이 쓰잖아요.
1: 그렇죠.
0: 검색해보니까 봄바람은 봄바람 그대로 쓴다고 하네요.
1: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0: 샵 1069번 우리 도전해주신 이 번호로 링크가 있는 답장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링크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입니다.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1: 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저희 이제 방송 문자에 아니면 방송에 문의하실 게 있잖아요.
0: 네.
1: 다른 시간대 혹시 문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놓칠 그렇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아침 대바람부터 문자를 주신다든지 OAP 데이 뭐 관련된 내용인데 다른 시간 프로그램에
0: 맞아요.
1: 들어가면 저희가 혹시 놓칠 수 있으니까
0: 네.
1: 가급적 요 1시에 2시 사이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교회여 일어나라 어노인팅입니다.
1: 네, 지금까지 오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교회여 일어나라.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한국교회는 일체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을 교회가 막는다는 것. 이것은 결국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자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럽은 이런 법이 동성애자들과 일반인들이

0: 그저 사이좋게 지내자는 법인가 보다 하고 별 저항 없이 통과시켰죠. 그러나 결코 그 정도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차별적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동성애 옹호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처벌과 해고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법제화를 막는다는 것은 동성애자를 괴롭히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는 악법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저항이요, 방어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and walk.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김정규 장로입니다. 시설 내에 포동마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간다는 게 그것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김정규 장로님을 만납니다. 장로님의 장애인 섬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 지적 장애인들과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삶에 지쳐있는 장애인들을 옛날 93년도부터 미인가시설을 운영하다가 2005년도에부터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이들의 삶을 편안하게 또 행복하게 살면서 부재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28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자리도 잡아지고 또 사회복지 정책도 많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함께 생활하던 친구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와 또 복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저들에게 케어하면서 저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지적장애인 공동체를 읽어가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행복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1: 삶 자체가 어려웠지요. 왜 그러냐면 그때만 해도 보호자가 있어도 몸이 불편하거나 힘들은 가족이 있다면 싫어했어요. 가족들, 가족 형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이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욕창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계셨어요. 덩어리에 막 그냥 손바닥만하게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여름에는 막 파리도 새끼를 치고 그랬었거든요.

0: 가족들이 뭐 모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시설에 왔는데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건 참 냄새를 참 맡기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못 맡게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소천할 때까지 한 1년 넘게 같이 생활을 했는데 참 그것이 보람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살을 부대끼면서 살아간다는 게 그것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김종규 장로님을 믿음의 세계로 이끄셨습니다.
0: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찬송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친구도 사귀고 찬양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기를 시작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같고요.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걸어오면서도 참 뭐랄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 김정규 장로님은 오래전 극동방송 이웃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전파 선교사로 동역을 하고 있죠.
0: 오래됐어요. 제가 총각 때에 망원동에 살았기 때문에 극동방송을 자주 가게 됐고요. 우리 딸이 지금은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인가 극동방송을 한번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도 방송이나 영화 쪽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영화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선교할 때 라디오를 보내주셨잖아요. 이제 시골에 가다 보면은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 라디오를 듣고 극동방송을 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오래전부터 선교와 구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극동방송에 선교를 위해서 저기 이북 쪽에도 그렇고 수고하는 데를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극동방송과 영도 극동방송에는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 네,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관심, 꾸준한 기도, 그리고 후원, 극동방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긴 전파를 계속 송출할 수 있는 힘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기대합니다.

0: 사랑하는 하늘다리 가족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간구하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연로하고 이제는 몸도 그렇게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잘해주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남은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늘다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작년에 소천하신 김종덕 아저씨 진짜 너무나 많은 베풀어주신 사랑 감사드리면서 천국 가면은 우리가 꼭 만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하늘다리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글을 띄워봅니다.
1: 공동체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우리는 이제 시설이다 보니까 원가정과 단절이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때로는 불안해하더라고요. 옛날에 주기적인 이렇게 모임을 통해가지고 보호자 모임을 통해가지고 가족들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는데 이제 시설 방문을 못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하루속히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되어서 모두가 그냥 질병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1: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0: 합니다. 김종규 장로님은 방송 선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 참 방송 선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몸으로 다가가서 실천은 못할지라도 멀리서서 기도하면서 물질로 참여하면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변화된다면 이 사회가 또 아름다워지고 사회가 아름다워짐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복음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라디오 복음 선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도 가지고 동참을 하면서 주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기이한 사역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0: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포도마을재단 이사장이신 김정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도 가르셨습니다. 홍해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 요단에도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40년 전의 기적이 재현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일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광야에서 그토록 고생했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과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불과 사흘을 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하신 후 돌을 세워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사건을 기억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이 격언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내부 전시관에 새겨져 있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 내부 전시관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후세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아픈 역사만 기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은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기념되게 해야 합니다. 기념해야 기억이 오래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기억하도록 다양한 기념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안식일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정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매 주일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의 은혜를 나눈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바빠서 예배 후 집에 돌아가기 바쁜데 그건 주일 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다 건넜습니다. 우리 1절 읽으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번 요단을 건너는 것은 홍해처럼 살떨리는 경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 군대가 그들의 턱 밑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그들이 다 건너자 홍해가 본래 세력을 회복함으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어 통쾌했지만 그 전에는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는 그런 아찔함은 없었지만 흐르던 물이 끊어져 한쪽에 뚝처럼 쌓인 상태에서 지나가니 그래도 긴장이 되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넜으니 이제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철수만 하면 됩니다. 우리 2절 읽으시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고 군인들만 함께 했는데 하나님은 그 두 지파 반까지 포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다라는 메시지를 주므로 언약 공동체의 분열을 막으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지파 간의 갈등으로 언약 공동체가 분열되기라도 한다면 큰일입니다. 훗날 요단 동편에 세운 단 문제로 두 지파 반과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사사기에 가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의 하나됨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인 열두 사람에게 내린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3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강 중간 바닥에서 택한 돌을 장막에 갖다 두라는 겁니다. 강바닥에 있는 돌이면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택하여야 합니다. 백성들은 이미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아직 요단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발이 물에 닿을 때 세차게 흐르던 물이 그쳤습니다. 그들은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곳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아무리 빨라도 한나절 아니면 여유있게 잡으면 온종일 걸렸을 겁니다. 사실 빈 몸으로 꼼짝하지 않고 몇 시간을 서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맨 상태로 그곳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의 안전을 책임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발이 굳게 서 있어야 세상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든 우리 발이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말씀을 든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을 빠져나가는 순간 소돔의 심판이 임했듯이 우리가 발을 빼는 순간 세상의 심판이 임합니다. 예전 교과서에 실렸던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소년은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운하 건너편에 사는 눈먼 할아버지께 빵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심부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소년은 제 방에서
졸졸졸 물이 새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제 방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지대가 낮아 작은 구멍이 커지기라도 하면 제 방 전체가 무너져 마을이 물바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년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즉시 자신의 손으로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물의 흐름은 멈췄지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지자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소년은 손가락과 팔이 마비되는 고통과 무서움 속에서도 내가 손을 빼면 마을이 잠긴다는 생각으로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길을 지나가던 목사님이 신음소리를 듣고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빨리 사람들을 불러 제 방을 고쳐주세요 라고 외쳤고 달려온 마을 사람들에 의해 제 방이 수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소년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기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자들 중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 가족 때문에 가족이 살 수 있고 내 기도 때문에 교회가 살 수 있고 내 기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열두 사람이 언약궤 앞으로 가서 각자가 돌한 개씩을 어깨에 메라고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요단 가운데란 물이 끊어진 바로 그 자리를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현장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미 요단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그곳이 은혜의 현장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요단 가운데로 돌을 가져오게 했을까요? 강가에서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 입구에서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곳, 가장 믿음이 요구된 자리에서 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열두 사람에게 돌 한 개씩 어깨에 메라고 했습니다. 어깨에 멜 정도면 꽤 무거운 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가볍지 않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을 추억 정도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가볍게 소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대충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겁게 몸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럼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싸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헐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값이 없다는 말과 값이 싸다는 말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값을 아예 매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가 받는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주신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생명을 내준 대가입니다. 값없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지만 그걸 값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은혜를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 제 맘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일의 무게를 아셨습니다. 6절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래서 요단을 건넌 당대와

더불어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가지는 무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뭐 그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디디는 아주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다음 세대들도 두고두고 회자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누가 봐도 당대보다는 후대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발로 직접 요단을 건넜던 사람들은 그 경험을 죽는 순간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생한 경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뭐 잊고 싶어도 도무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을 때입니다. 몇 세대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념하는 돌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자손들이 그 돌들을 보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을 주십니다. 7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어떻게 요단은 겁니다. 그 돌들을 신앙의 교보제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웬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간증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신앙에 대해 혹 물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신앙의 간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특히 자녀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계승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부모는 믿는데 자녀가 안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자녀는 믿음이 별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겁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부모 신앙을 능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단을 건넌 후 별다른 축제가 없었습니다. 8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확실히 홍해를 건넜을 때와는 확연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요단을 건넌 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전적으로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열두 돌로 기념비를 세운 게 전부입니다. 그건 요단을 건넌 것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동시에 앞으로 가나안 족속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한 평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유숙할 곳이 있는 것은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닫고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단을 건넜다고 축제의 샴페인을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열두 사람은 자기들이 요단 가운데서 취한 돌들을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 두었습니다. 자기 장막에 잠시 보관해 둔 겁니다. 하나님은 기념하는 돌을 두 군데 세우게 하셨습니다. 9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열두 사람이 가져온 돌은 후에 길갈에 세우고 또 요단 바닥에도 세우게 하셨습니다. 요단 바닥에 세운 돌은 여호수아의 주도로 세웠습니다. 굳이 요단 바닥에도 왜 세웠을까요? 요단이 건천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요단 바닥에 세운 돌 기념비는 보통 때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길갈에 세운 돌 기념비는 보이는 기념물로 요단 바닥에 세운 돌 기념비는 보이지 않는 기념물로 세웠다고 봐야 합니다. 보통 때 길갈에 세운 돌 기념비는 사람들이 보고 요단 바닥에 세운 돌 기념비는 하나님만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신앙과 보이지 않는 신앙을 함께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사람 앞에서의 신앙도 필요합니다. 은밀한 골방 기도도 좋지만 기도회에서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은밀한 신앙 고백도 좋지만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도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 앞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을 떠벌리고 다녀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지파에서 택한 열두 사람이 요단 가운데서 돌을 메고 나올 때까지 여호수아가 요단강 바닥에 열두 돌을 세울 때까지 제사장들은 꼼짝없이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10절, 11절 읽으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그제서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흐르고 있는 물에 들어갔고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었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자 그때서야 요단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어떠해야 함을 말해줍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을 당연히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한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역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두 지파 반 용사들은 여호수아와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들은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도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도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칫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시험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힘이 돼주는 사람이 있고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돼주는 사람인지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관점으로 말하는 사람이면 그는 틀림없이 힘이 돼주는 사람입니다. 불평, 부정적인 말, 세상 기준만 들이대는 사람이면 그는 분명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함께 짐을 져주는 사람이면 힘이 돼주는 사람입니다. 뒷담화나 하고 힘들 때 사라지는 사람이면 분명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 후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후 큰 산을 넘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권위를 획득한 것입니다.

그걸 모세와 비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리더십을 굳건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이 드디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백성이 다 건넜지만 제사장들은 여전히 요단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수 명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해서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요단에서 올라왔고 그들이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메가더 장군 회고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서 부랴부랴 한강 인도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쌍안경을 가지고 인도교 건너편의 형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때는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어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이미 인민군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으로 강 건너편을 보게 된 메가더 장군은 문득 강 이쪽 편에 서 있는 군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집차를 타고 이 병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는가? 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작정인가? 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전세는 위급하고 지휘 계통은 사라지고 지휘관도 도망하는 형편에서 적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이 병사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목격한 메가더 장군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한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직분자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한 그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한 그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19, 20절 읽겠습니다. 첫째 날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호수아는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지파의 대표자로 선택된 열두 사람이 요단 가운데서 돌을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자기가 유숙하는 곳에 보관하고 있다가 가져와 길갈에 세운 것입니다. 그게 요단을 건넌 돌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기념비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돌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사울 왕도 기념비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념비라고 다 같은 기념비가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웠고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기념비는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

0: 세대까지 계승하십시다. 열두 사람이 가장 위험한 요단 가운데서 돌을 취해 어깨에 메고 나오게 하신 건 은혜를 가볍게 소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값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제 마음대로 살지만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철수명령이 있을 때까지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에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지금까지 한꿈교회 류현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4007-1324, 070-4079-1324번 한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즐거운 목요일, 오늘도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마련이 됩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됐던 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시면서 라디오 앱에 함께 하시면서 이따가 문자 제가 요청하면 문자도 꼭 좀 보내주세요. 라디오 앱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자리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잠깐 떠난 분들 아까 계시죠? 이 방송을 그치만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샵 1069번으로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찬양을 내가 부르고 있다 하시는 분, 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 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거나, 내가 5년 교회 쉬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5년 방학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극동방송 어플로도 듣고 계시죠?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신청곡, 어떤 곡에도 좋지만 우리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익숙한 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또 잘 보내셨죠? 한 네. 주가 금방 지나갑니다. 자, 목요일이 또 왔는데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첫 곡은 또 우리 권사님 오늘 선택하셨잖아요. 어떤 네. 곡입니까?
1: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0: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네. 라디오 예배 시작할 때마다 네. 항상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곡인데 어떤 또 사연이 있나요 혹시?
1: 이 새끼라 시작할 때 항상 나오는 곡이어서 또 생각이 났었고요. 네네. 그리고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잘 못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또 찬양하면서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되새기면서 찬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바로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라디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저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교회를 지금 떠나 있는 분들, 이 시간 이 방송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아멘.
0: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시고요. 여러분의 신청곡도 이 시간 보내주시면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너무 습하고 더워서 생수 배달하기 너무 힘드네요. 생수 배달하시면서 1105번님 우리 사연을 주셨네요. 5242번님 30년 방학생 이름 모를 병마와 싸우느라 주님 속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주님 보혈의 피로써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의 고통 하나님 은혜로 잘 견디게 하소서 라고 0587번님도 이렇게 또 오셨네요. 8845번님 9950번님 6089번님 함께 따라하니 눈물 났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로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 찬양 감동입니다. 1203번님 퇴근하면서 듣고 계신다고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과 또 받는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건반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 오늘 집사님도 특별히 이제 좋아하시는 곡 선곡해가지고 왔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예.
0: 어떤 곡이죠?
1: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예. 저의 삶의 현장은 가정인데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다 보면 좀 지치는 순간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를 좀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0: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잖아요. 은혜. 예.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양.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립니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는 은혜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새싹으로 문자지를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5779번님 6424번님 동해 선정 부부의 부부 CCM 내가 너를 선정하였다.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동해 선정 부부 네. 이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1: 아, 그 네. 성함이 아니실까요?
0: 성함인가요? 동해 선정 부부? 예. 아, 죄송합니다. 예. 4404번님
1: 40년의 세월을 불교를 믿는 집안에서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이제 교회 다닌 지 4년 차이지만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0: 와, 40년의 세월을 불교를 믿다가 지금 4년 동안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우리 4404번님 4335번님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의 이름으로 힘들어하는 구역식구 김지연 집사님 주님의 위로와 딸아이의 치유가 있기를 지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꽃 배달하면서 오랜만에 들을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고요. 대구에서 0505번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뜻을 다하여 주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7982번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이 곡을 지금 했으면 좋겠네요. 찬송가인데요 제가 지금 악보를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 당연히 이 찬양 아시죠?
1: 네.
0: 우리 권사님
1: 네네 알고 있습니다.
0: 우리 집사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잠깐만 보면 알 거예요. 보면 알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이게 이제 찬송가. 참 애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부르게 되는 찬송가죠. 자, 찬송가 96장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이 찬송가를 불러주면은 여기에 정말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우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고 아멘. 없는 자에게 풍성하게
1: 아멘.
0: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1: 아멘.
0: 잡힌 자의 노임 되게 하시는 우리의 기쁨 되시는 이게 1절인데 쭉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시죠.

0: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3절까지 했는데요. 4절 같은 경우는 온 교회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1: 아멘.
0: 이런 찬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 아셨죠?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지만 잠깐 교회를 떠났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몇 년 방학 이렇게 주셔도 좋고요. 내가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학이라고 있지 않았나요?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이분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 시간에 이분이 전화를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생방송 중에 자, 5242번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제 찬양하는 중에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아니요, 지금 방송 듣고 있어요.
0: 방송 듣고 계셨어요? 어느 지역이세요?
2: 예, 너무 감사해요. 인천이요.
0: 인천 어디요?
2: 송도요.
0: 송도.
2: 예예.
0: 30년 방학이라고 이렇게 주셨잖아요.
2: 예예.
0: 본인이 지금 30년 동안 쉬고 계신 거 맞아요?
2: 예예.
0: 와, 오랫동안 쉬고 계시는데 이 극동 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2: 이모님 권유로 저희 이모 권유로 듣게 됐어요.
0: 이모님 권유로.
2: 예,
0: 이모님은
2: 예.
0: 교회를 잘 다니시면서 극동 방송을 잘 들으시나 봐요.
2: 예예. 예.
0: 그러시구나. 그래서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2: 저 어제부터요.
0: 어제부터.
2: 네.
0: 어제도 이 방송 들었어요? 이 시간대?
2: 아니요, 못 들었어요.
0: 어제는 다른 방송 시간대 듣다가
2: 예, 오늘부터 이제 눈 뜨자마자
0: 예.
2: 틀어놓고
0: 예.
2: 계속 듣고 있어요.
0: 계속 듣고 있어요. 어제부터 예, 예. 이렇게 계속 듣고 나니까는 어때요, 느낌이? 극동방송 들어보니까요.
2: 느낌이 제가 혼자서 이렇게 있을 때는 너무 무서웠는데
0: 네.
2: 방송을 듣고 나니까 방송을 이제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왜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어요?
2: 제가 이제 고칠 수 없는 뭐 피부 묘기증이라든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게 걸려가지고
0: 네네.
2: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주님을 찾게 됐거든요.
0: 네네.
2: 예, 30년 동안 그냥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돌아보게 되고
0: 네네네.
2: 이제. 믿을 거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예예
2: 예. 예, 약도 못 믿고 의사 선생님도 고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갖고
0: 예예
2: 예. 그래서 듣게 됐어요.
0: 이제 들으면서 이제는
2: 예예.
0: 이제 교회도 이제 가셔야죠. 30년 전에 가셨던 교회를
2: 예
0: 그쵸?
2: 가야죠. 예
0: 30년 전에 교회를 열심히 그럼 어렸을 때부터 좀 다니셨어요?
2: 어렸을 때는 이제 교회에 이제 믿음으로 간다는 것보다는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그러려고 갔고요.
0: 네.
2: 고등학교 때는 이제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에, 예, 이하여고라고 미션스쿨이 걸렸네요.
0: 네네네.
2: 그래서 가게 됐고.

0: 그 후에 이제 다니다가 네네. 안 다니게 된 거죠.
1: 30년 동안 교회를 다시 가야 되는데 아니면 하나님 생각하거나 이런 적도 꽤 있으시죠?
0: 네, 있어요. 틈틈이 있었어요.
1: 근데 이제 어제 오늘은 방송 들으시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드셨겠어요?
0: 네, 이제 그런 네. 마음이 들고 이렇게 전화까지 받으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저 함께 계시는구나.
1: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 5242번님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예, 계시고 예. 지금 예, 예. 부르고 계시거든요.
0: 아, 너무 감사해요.
1: 하나님께서 우리 5242번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0: 네네, 감사합니다.
1: 이 시간에 우리 5242번님 예. 예,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0: 네네.
1: 사랑의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예. 5242번님 오늘 예. 정말 우연이 아니거든요. 어제부터 방송을 듣기 시작했는데
0: 예.
1: 이제 이런 오늘 이 3시 프로그램은 처음 들으셨잖아요.
0: 예예.
1: 근데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고 전화 연결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예예. 딱 오늘 선택하셨고 전화 연결도 계획하신 거거든요.
2: 아멘.
0: 예예예.
1: 그래서 이제 예. 병마와 싸우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시지만
0: 예예.
1: 그 어려움 가운데 어차피 30년 동안 어려웠어요.
0: 예예.
1: 여기서 하나님께로 꼭 가셔야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송도에 있는 교회 갈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릴까요?
0: 송도 가나안 교회라고 있어요.
1: 집 근처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0: 예예.
1: 가봤어요?
0: 예, 가봤어요.
1: 그래서 이번 주부터 꼭 가서
0: 예.
1: 예배를 드리시고
0: 예예.
1: 극동 방송도 계속 들으시고요.
0: 예예예.
1: 저희가 이렇게 예. 전화 연결되면 선물을 드리거든요.
0: 예예.
1: 황금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 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예예. 김 세트, 강화성 예예.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 예예. 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예예. 메이플 하루 견과,
0: 예예.
1: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예예. 레모나.
0: 예예.
1: 여기서
0: 예예.
1: 고르신다면요?
0: 아, 저는 아무거나 다 좋은데.
1: 아무거나. 아, 예예. 제일 힘든 게 아무거나인데. 그럼 제가 좋은 거 선택해 가지고 드릴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혹시 그리고 5242번님 30년 전에라든지 뭐 우연히 예예. 들었다든지
0: 예.
1: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0: 갑자기
1: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죠. 네. 원래 갑자기 물어보면 항상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러면 제
0: 예. 선한 마음 주 하나님 선한 마음 생각이 안 나네.
1: 생각이 안 나죠. 네. 네. 원래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러면 네네. 저희가 준비한 네. 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0: 예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축복의 통로라는 곡이거든요.
0: 예예예. 예, 예.
1: 우리 5242번님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십니다.
2: 아멘.
0: 아, 네, 감사합니다.
1: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2: 네.
1: 우리 찬양 네네. 우리 권사님이랑 우리 집사님이랑 네네. 같이 찬양할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끊지 말고 들으세요. 같이 네. 부르셔도 좋고요.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축복합니다.
2: 축복합니다.
1: 네, 아멘. 감사합니다.
0: 5242번님, 네. 30년 네. 만에 아멘도 하시네요.
1: 네, 아멘.
0: 아멘도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1: 네.
0: 이제
1: 네.
0: 이번 주부터 네. 교회 가셔서 네. 아까 우리가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1: 예, 예.
0: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제 설교도 예. 잘 들어보시고
1: 예, 예.
0: 말씀도 좀 읽어보시고
1: 예,
0: 예수님이
1: 예.
0: 누구시냐면 짧게 얘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 분이시거든요.
1: 네.
0: 그 예수님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 아멘.
0: 네. 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해봤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은 처음 봤죠? 이게 전화 연결하는 거는
2: 저 두 번째예요.
0: 두 번째.
2: 네.
0: 지난번에 한번 전화 연결 해봤나요?
2: 예,
0: 같이
2: 어떤 예, 남성분.
0: 그렇군요. 네. 예. 우리가 라디오 예배 하다가도 이렇게 또 전화 연결 하거든요.
2: 감동적이에요.
0: 이분은 분명히 가실 겁니다.
2: 아멘.
0: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2: 네.
0: 30년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 옆에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 방송 들어보라고 하니까 들었다가 오늘 영접기도 하고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2: 마음이 또 있으셨던 것
0: 그러니까요.
2: 같아요.
0: 이게 사람의 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이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2: 아멘.
0: 모든 것이 은혜. 지금 이 순간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2: 아멘. 지금까지 저와 저희 가족을 이끌어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울하거나 힘 빠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자, 여기저기서 많이 지금 듣고 계시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아까 그분처럼요, 30년 방학이 아니어도 뭐 3년 방학이어도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는 분 계시면 하나님이 지금 간절히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꼭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까 30년 방학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셔도 좋고요. 3년 방학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고 내가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면서 그 마음을 좀 더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정말 내가 연약해도 나를 정말 귀히 여기셔서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찬양하는 곡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보니까 사연들이 다 읽지는 못했는데 청주에 있는 언니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한다고요. 2942번님 한번 제가 방송 끝나고 연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언니인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연락을 드릴게요. 매일 직장에서 방송 들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계시는 우리 9950번님 고맙습니다. 동탄 아들 집에 와서 잠깐 종량제 봉투를 사러 왔는데 그 다음에 찬양을 따라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신다고 우리 7930번님 또 오셨고요. 어제 도전 찬양에서 연결돼서 교회 소개받고 어제 수요예배 참석해서 와 어제 제가 이제 도전 찬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도 똑같이 이제 전화 연결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교회 소개를 어제 바로 했어요. 그때 어제 수요예배를 참석하셨다고요. 이분은 20년 방학이거든요.
1: 길게 쉬시는 분들이 많아요.
0: 20년 방학인데 어제 이렇게 통화되고 바로 수요예배를 가셨대요.
1: 와.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0: 이야.

0: 7675번님 이분 제 기억으로 전주였는데 아. 큰 은혜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과 극동방송 그리고 전화 연결해 주신 PD님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1: 아멘. 와.
0: 이런 일도 있네요.
1: 축하드립니다.
0: 진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 번 또 연락을 드릴게요.
1: 제가 뭐 하나 읽어도 될까요?
0: 네, 읽으세요.
1: 어떤 조금 올려주세요.
0: 여기요?
1: 아니요, 내려주세요.
0: 내려서? 네.
1: 동료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너무 좋다며 인수 씨 가수냐고 물어보네요. 목소리 너무 좋다고요.
0: 어디에요? 어디 있는 문자예요?
1: 6089님이
0: 이거?
1: 네.
0: 이거요?
1: PD님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못 읽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0: 아 이런 게 있어요. 좀 몰랐어요. 동료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너무 좋다.
1: 네.
0: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죠.
1: 네.
0: 동료가 교회를 나가지 않지만 너무 좋다.
1: 들으셨다는 이야, 거죠.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아이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매일 청취하고 있으면서 처음 문자를 또 주셨네요. 모든 삶이 은혜인 줄 알면서도 세상 삶에 의지하는 삶이 참 바보스러웠다고 우리 5821번님
1: 방학이라고 써있는데
0: 예. 작년에 이제 저랑 방송 끝나고 통화된 분이거든요.
1: 아.
0: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5821번님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실지 궁금해요. 아주 궁금합니다. 자 8417번님
1: 오늘 기도하다가 나는 아이를 4명 키우니까 이 정도는 뭐라고 했던 교만함과 나의 아이가 아닌 맡긴 아이들이라고 또 한 번 후회와 회개 기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뭐든 나의 삶을 내어드림입니다. 아멘.
0: 그렇구나. 우리 8417번님이 남편인 거예요? 다른 분이었구나. 아 어쩐지 오늘 김진아 집사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시길래 건반을 치시길래 왜 그러시나 아까 그 은혜라는 곡에 너무 은혜를 받았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남편 사연 보고 또 눈물이 나왔나 봐요.
1: 그러셨구나.
0: 아니 어떤 사연이었길래
1: 제가 읽었는데
0: 읽었어요. 어디 있는지 아무튼 우리 김진아 집사님 남편분 우리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왜 아내를 왜 울리고 그러세요?
1: 8066번이신가? 네, 네.
0: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김진아 집사님께서. 자 우리 성남 택시기사님도 지금 듣고 계시고요. 두 분 찬양 가슴이 찡합니다. 라고 중학교 3학년인데 예수님을 믿지만 우울증으로 교회를 방학하고 있어요. 3184번 지금 저하고 그때 작년에 우리 이제 사연을 보냈던 분인데 제가 한번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네. 방송 끝나고 나서 자 2310번님
1: 극동방송 3년 이상 방학 너무 마음이 강팍했던 것 같아요. 다시 흘러나오는 방송을 들으며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이게 방송의 방학인지 교회 방학인지 모르겠네요. 네?
2: 방송의 방학인지 교회 방학인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1: 네. 방송을 오랜만에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0: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2: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전화가 안 되나 또?
0: 이렇게 바쁠 땐 또 전화가 안 돼요. 바로. 네. 자 우리 2310번님 교회 방학인지 방송의 방학인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자 4543번님
1: 오늘 방송이 제 마음을 마구 흔듭니다. 40년 넘게 방학 중인 언니를 생각나게 하시며 다시 기도하게 하시네요. 곧 언니에게 극동방송에서 전화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0: 그렇구나. 이분도 아는 언니가 40년 방학이시라고
1: 아이고.
0: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꼭 전화 주시고 정보 주시면 저희가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잘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1: 아멘.
0: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0: 자 오늘 저희가 사연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요. 이 시간에 다 이제 신청곡도 다 소화는 못했지만 이 곡을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을 다시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끼라 라디오 앱에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곡강교회 새성전 입당 예배 및 은퇴 임직 예식이 오는 6월 28일 주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마을로 12-25 새로운 터전에서 네 번째 성전을 완공하고 드리는 귀한 예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2712번 곡강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권사합창단 창단예배가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경동노회 회관 대강당에서 드려집니다. 창단예배 말씀은 단목이신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며 단장인 김용주 장로님께서는 대표기도로 함께하시고 축하 및 창단기념 찬양 순서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경주 권사합창단 단원도 모집합니다. 경주지역교회 출석 중인 40세 이상 권사님을 대상으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파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67

1855-76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놀이연구소에서 여름놀이 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늘사랑교회에서 진행되며 노승주 소장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교회와 부서, 여름 행사를 풍성하게 도와주는 놀이 강연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놀이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739-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꺼지지 않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삶 가운데 임하셨으며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여러 차원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창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처음 빛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은 빛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해나 달의 빛임이 필요 없는 새 창조의 영원한 빛으로 완성하십니다. 이토록 성경은 일관되게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0: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고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즌.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봄길이라는 정호승님의 시 가운데 일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게 하는 사람, 또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그 길이 귀한 길이 되게 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 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길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한 길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 실온을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한웅재 목사님 작곡의 소원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플루트 4중주 A메이저 작품번호 298번 가운데 1번 안단테 주제와 변주 준비했습니다. 플루트 4중주라는 편성이 굉장히 특이하죠. 플루트를 포함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의 편성입니다. 모차르트는 이 편성으로 총 4개의 플루트 4중주를 남겼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이 모차르트가 남긴 4개의 플루트 4중주 가운데 마지막 작품입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어떻게 보면 모차르트 특유의 익살스러운 유머, 또 악기와 악기가 서로 대화하듯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플루시 독주악기처럼 펼쳐지기보다 또 현악기들과 대등한 관점으로 함께 앙상블을 이루고 또 실내악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또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 4중주 A메이저 쾌혈번호 298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주제와 변주, 윌리엄 베넷의 플루트 연주, 아마데우스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 사중주 A메이저 쾌활번호 298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주제와 변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D마이너 작품번호 121번 가운데 2악장 스케르초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만은 총 3곡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남겼는데요. 세 작품 가운데 2번 오늘 함께 하실 이 작품이 가장 규모가 크고 또 내용이 충실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이 악장은 스케르초 성격의 아주 빠른 템포의 악장인데요. 후반에는 코랄이 등장해서 기존의 작품들 또 기존의 기악 작품들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정취를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D마이너 작품번호 121번 가운데 2악장 스케르초 오늘 이 작품을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연주 마르타 아레르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슈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 D마이너 작품번호 121번 가운데 2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가곡 송어 도이치번호 550번 준비했습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159번 보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코랄 전주곡 비킹그루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슈베르트의 가곡 송어 이안 보스트리치의 음성 줄리어 스트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셀라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과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1절 읽고 5절로 1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5절부터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을 보면서 또 새로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든지 누구를 선택하든지 그건 예수님의 주권적인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다 부르신 후에 열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것이 권능,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주셨는가 살펴보니

첫째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귀신 자체가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들고 분쟁과 다툼을 일삼게 하고 마침내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귀신이 하는 역할인데, 이 귀신의 동생이 있죠. 귀신의 동생은 바로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생각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주신 것은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병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겪는 육신의 병은요, 원인이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또 가만히 근원을 살펴보면 내 욕심 때문에 내 몸, 내가 잘 관리 못해서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 몸을 주님이 건강하게 주셨는데 잘 관리하지 못해서 얻게 되는 병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육신의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병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 아래 신음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때로는 물질에 약하고, 때로는 유혹에 약하고, 때로는 권력에 약하고, 때로는 성장 과정에서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게 되고, 상처와 아픔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서는 열두 제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곧이어 2절에 보니까 열두 제자라는 단어가 바뀌어서 열두 사도라는 용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사도라는 말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는 제자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나서 초대교회는 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는데, 왜 마태가 1절에는 제자 이렇게 쓰고 2절에는 사도라는 표현을 썼을까? 초대교회 제자 그룹 공동체의 상황을 2절, 3절, 4절에서 반영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도라는 뜻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보냄을 받았다는데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넓은 의미로 한번 제자를 생각해 봅시다. 제자는 열두 제자만 제자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더 넓게 제자라는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해 본다면 우리도 제자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을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만 주셨을까요? 예수 믿는 작은 제자라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 된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약하게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도 희미하게 믿지 말고, 연약한 성도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병마와 싸워나가고 못된 유혹과 생각을 물리치고 그리고 상처 아픔을 치유해 나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권능을 받은 줄로 확실히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런 줄로 믿으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권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3절, 4절을 제가 봉독하지 않았는데 오늘 제가 이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명단을 쭉 보니까 베드로가 1번,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임이 분명해요. 그리고 마태가 쓰면서 자기는 중간쯤에 이름을 딱 써놓고 맨 12번째 이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런데 마태 입장에서는 가룟 유다 쓰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태도 세리 출신이어서 재정을 보는데 은사가 있었는데 재정도 유다한테 뺏겼지. 또 유다가 못된 짓도 했지. 그래서 유다를 빼고 싶었지만은
역사는 또 기록이니까 사실대로

기록하면서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를 판자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놨어요. 12번째 맨 마지막에 써놓고 유다 다음에 이 마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제자가 있었어요. 바로 시므온. 그래서 시므온은 11번째 썼는데 시므온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로 유다 앞에 11번째로 쓰면서 가나안인 시므온 이렇게 써놨죠. 성경에 보면 가나안인이라는 것은 열심당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열심당원은 당시에 로마의 항거에서 무력으로 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던 무력봉기를 지지했던 사람이 열심당원이었는데 이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 오늘날로 치면 시므온은 진보적인 아주 운동권이었고 마태는 세리 출신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진보와 보수가 한 울타리에 있었고 이 세상은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생각을 그 위에서 하나로 엮어주는 예수님의 선택에는 차별이 없고 예수님은 누구나 선택하시고 누구나 불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예수님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제자 공동체의 구성을 보고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택한 목적이 있죠. 목적은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 보내시되 보내시는 거예요. 부른 다음에 권능을 주고 그들끼리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능력 주고 보내고 능력 주고 보내고 그죠? 우리도 주님이 능력 주시고 예배 드리면서 또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보냄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죠? 그래서 먼저 가야 될 것이 이스라엘 양.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중국 땅에 가지 말고 일본 땅에 가지 말고 아프리카 가지 말고 한국 땅, 그것도 포항 땅에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정착하지 못한 성도들 잃어버린 양, 그죠? 교회 나오다가 지금 신앙이 방학 중인 사람 잃어버린 양, 가족 중에 나는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자녀, 남편, 아내, 부모님 중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잃어버린 양, 포항 땅에 예수함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경상도가 특별히 예수함 믿어. 경상도의 교회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국에서 기독교율이 제일 낮은 곳이 경상도 땅. 경상도 사람 복음 안 받아들여요. 얼마나 성격이 강팍한지. 예수 믿게 하는 거 참 힘든 땅이 경상도 땅. 그 중에 포항 땅이 좀 낫다고 하는데 여러분 포항에 교회가 많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될 잃어버린 양이 포항 땅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적용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물론 마태가 오늘 우선순위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했지 마태도 선교에 대해서 좁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가라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의 위대한 명령을 주장한 사람이 마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전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전해야 될 내용은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전하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란 단어가 또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을 풀어낸 용어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사람. 예수님의 첫 선포가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언한 사람이 예수님이신데 가서 잃어버린 양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고 전하는 내용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을 어떻게 이해할까? 천국을 이 땅에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천국을 알기는 하지만은 가보질 않아서 혹시 천국 가본 사람 있습니까? 가보질 않아. 가봐야 제가 또 갔다 온 다음에 설명을 자세히 할 텐데

어떤 분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면 안 온다. 천국 간 사람 중에서 천국이 싫어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없다라고 그냥 우습게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 천국을 보면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품에 가는 그 하늘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성경을 보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천국을 가리켜 우리의 인생을 장막집, 다른 번역서에 보면 천막집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합니까? 우리 인생은 끝이 있고 언젠가는 걷어질 육신의 삶, 유한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집의 끝이 있지만은 우리의 인생집이 끝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래서 천국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로 뭐 보석이나 황금길이나 수정받으로 표현을 하지만은 그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처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처소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처소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 아픔, 슬픔, 이별도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능력 있게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와 능력과 확신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찬송가 480장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오고 그래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자, 이 찬양만 부르면 마음이 치하고 소망이 막 올라오게 되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국을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왔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누가 가지고 왔을까? 이 세상 속에 천국을 가져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래서 병들고 신음하고 귀신에 붙잡혀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추방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권능을 열두 제자만 가졌을까? 우리들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세상 나라만 바라보다가 세상 속에서 짝사랑하다가 후회하고 나중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나지만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권능을 가진 줄로 믿고 예수를 믿어도 권능 있게 확실하게 능력 있게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이 천국 복음이 세상 속에 드러나고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9절 이하에 말씀하면서 전대나 금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라. 전대, 은, 금은 다 세상 물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세우는 것이지 세상적인 방법, 물질로 의지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우는 것은 세상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도 말씀하죠.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라. 이것도 다 세상의 도구와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능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도 말씀해요.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여러분,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찾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찾다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머물라. 함께 거하면서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는 것은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하기를 빌 때 받아들이면 되고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복이고 안 받아들이면 전한 자가 복이고,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거는요, 우리가 전하다 보면 내 생각, 내 능력, 내 뭐 자원을 가지고 힘쓰다 보면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상처받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명하셨고 나는 주님의 권능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의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지니까 내가 중요한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권능을 믿고 나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잃어버린 양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내적인 자세가 있어요. 내적인 자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육신도 거저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도 거저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도 거저 받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내 능력으로 보상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가로 받은 거라면 그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죠. 그러나 거저 받은 인생이기에 감사하고 거저 받은 인생이기에 그 거저 받은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저 받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저 받은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가로 여러분이 값을 치른 것이 많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저 받은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시작한 것이고 거저 받은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변화된 것이고 그래서 거저 받은 것이 많은 우리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권능으로 예수님도 거저 전하고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도 거저 전하고 거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많은 것을 거저 줄 수 있는 것,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비싼 것을 보면 싫어해요. 왜 이리 비싸야 되는지. 그래서 어디 가서 비싼데 보면요, 들어가지도 않고 뭐 능력도 안 되지만은 사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요, 백을 좋아한대. 백, 핸드백. 그런데 여자분들의 그 가방 중에, 명품 가방 중에는요, 100만 원이 넘는 게 있대요. 2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대요. 3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대요. 놀라지도 않네. 1000만 원짜리 가방도 있대요. 우리 남자들은 감사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달라고 조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모시고 다니는 거고,

그 가방을 아내가 들고 있다면 남편은 그 가방 이게 어디 다칠까 봐 옆에서 가방을 남편이 보호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렇게 비싼 가방 쓸 필요가 없어요. 중국이나 베트남 가면 5만 원이면 천지에 똑같은 거 깔려 있어요. 싼 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싼 것보다 더 좋은 게, 전 싼 게 좋은데, 비싼 거 싫고 싼 게 좋은데, 싼 거보다 더 좋은 게 공짜가 좋아요. 공짜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식당 가서도 밥을 먹는데 서비스입니다라고 주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그 식당 간다니까요. 서비스가. 이 사람은 공짜를 다 좋아해요. 공짜 중에서도 좋은 것은요, 공짜로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도 비싼 거는 뇌물이 되니까 그건 부담되는 것이고, 사랑이 담긴 작은 선물. 그 작은 선물 중에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거저 받은 그 작은 서비스와 거저 받은 그 작은 선물 속에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래서 거저 받은 선물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전도 물품을 좀 만들어서 성도들이 필요하면 초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전도 물품을 만들었어요. 전도 물품 중에 여자분들이 참 좋아하는 손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뒤에는 포항 동북교회를 써놓고 이 거울을 보면 이 작은 거울이지만은 이 거울에도 제 큰 얼굴도 싹 들어와요. 이 작은 얼굴에 얼굴이 들어오지 않는 얼굴은요, 문제가 있는 얼굴이에요. 예, 다 들어와요. 그 다음에 반지고리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저 주는 사랑으로 예배 후에 로비에 비치돼 있으니 여러분이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전달해서 초청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거저 받고 거저 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2010년 10월에 남미 칠레 산호세 광상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지하 700m 광상에서 광부 33명이 69일을 갇혀 있다가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다 구출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하로 10m 들어가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100m 들어가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700m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 8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한 적이 있죠. 제 나이 때 분들. 이 700m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강상이라는 것이 수직 강상이 쫙 있고, 수직 강상에 따라서 이제 광맥을 찾아가지고 수평 강상이 있는데, 이 수평 강상이 거미줄처럼 쳐 있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그리고 여기 1층 수평 강상, 2층 수평 강상. 700m를 내려갔으니 이 곳곳마다 수평 강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 이게 층층이 쌓여가지고 내부가 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느 날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광상에 보면 이게 홀, 중간에 홀을 만들어 놓고 광부들이 쉬고 다시 캐고 쉬고 캐고 이런 홀을 만들어 놨는데 700m 지하에 광부들이 갇혀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버텨나가는 거예요. 지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좁은 통로, 이 공기가 통하는 좁은 통로만이 있었고, 이 좁은 통로가 그들의 생명을 결정하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69일 동안 그곳에서 스스로 몸을 관리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하고 질서 유지를 하고, 중요한 것은 이 강부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구출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33명이 아니라 34명이었습니다. 33명이었지만은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았다. 즉 성령님, 하나님께서 33명 전체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그 지하 이 700m 안에서 그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이제 구조주를 통해서 이 좁은 통로로 빠져나오는데, 이 좁은 통로로 우리를 구출해 주신 분은 도르래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르래줄에 매달려서 한 사람 나올 때마다 그 구출되기를 69일 동안 기다렸던 강부들의 이 가족들,

귀족들, 신뢰 국민들이 한호성을 지르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전 세계 뉴스로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랍게 쳐다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은 이 천국

0: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3-4411번, 054-283-4411번 포항동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자신에게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세상의 성취와 관계 속에서 채워지려 하지만 결국 다시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일의 선택 속에서 무엇으로 마음을 채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와 말씀으로 마음을 적실 때 우리의 내면은 다시 정돈되고 평안을 회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갈망을 가져갈 때 일상 속에서도 참된 만족과 새로운 힘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크고 놀라운 평화가 심의 찬양과 내 평생에 가는 길, 프로비던스 워십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아이들의 더 나은 대학의 진로, 좋은 직장,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는 매일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한 여정을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여정은 어떤 여정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캐리 온더우드의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신영옥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페푼의 영어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생애의 시간 동안 주님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 많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여정들을 달리셨습니다. 그렇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떤 것을 위해 달리고 있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담대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교회가 큰 일을 준비하고 나아가면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겠죠. 누굴까요? 사탄마귀는 싫어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교회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말씀 보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귀가 예배 시간 되면 제일 먼저 교회 온답니다. 여러분들 오기 전에 먼저 와서 앉아있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면 마귀는 감상하면서 끄덕끄덕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그래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 받고 간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받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긴장하기 시작한답니다. 몸을 풀고 여러분의 집중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하나라도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편안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또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도 아닙니다. 상실감과 또 불안한 미래 앞에서 큰 책임을 맡은 여호수아에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나라에는 나라의 전쟁이 있고 가정에는 가정의 전쟁이 있습니다. 또 마음에는 마음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병마와 전쟁 중인 분도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경제적 불안과 싸우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 때문에 눈물 지으면서 버티고 전쟁을 치르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담대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상황이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했습니다. 앞에는 약속의 땅이 있지만 그 땅은 들어가서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보다 강한 민족이 살고 있고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모세는 죽었고 백성들은 불안하고 현실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새 출발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크고 더 불안하고 부담이 너무나 큰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왜 그렇게 약하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다그치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함께 동행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신감을 심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상처 없는 사람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상처를 지나온 사람, 눈물을 흘려본 사람,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붙든 사람을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눈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주의 종들은 그 아픔의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넘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외면하고 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얼마나 외롭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한 시대를, 한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 아픔의 시간을 넘어설 때에 변치 않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절망과 끝으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재료로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수 없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6.25 한국전쟁은 불과 7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직접 겪은 세대입니다. 1983년, 여러분,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을 울렸던 방송이에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누가 이 사람을, 이것만 나오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전 국민을 울렸던 방송입니다.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전쟁으로 하루아침에 보금자리가 무너지고 가족들이 흩어졌습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가난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아낼 수밖에 없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의 시간을 보냈던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폐허 위에 다시 일어나게 하셨고 눈물 위에 다시 내일을 보게 하셨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 때도, 또 이 땅이 전쟁으로 무너졌던 그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너무 늦었다, 너무 많이 부서지고 무너졌다, 이제 다시 일어날 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씨앗이 흙 속에 묻히면 땅 속에 들어가 사라지니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뿌리가 나고 새싹이 나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묻힌다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은 절망과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쓰임받는 큰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눈물 짓게 하는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를 날마다 고통 짓게 하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한 말씀을 듣고도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 내 남편이, 지금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가족이, 나의 이웃이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아픔과 상처가 절망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상처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콜링하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시 세우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인생의 상처 가운데서도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명의 자리로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 1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은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담대함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담대함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담대함이라고 그러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게 담대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겁나는 게 없어. 그러면서 겁 없이 행동하는 사람, 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인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무서운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서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는 상태,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는 상태를 담대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자신에게 칼과 창이 많아서, 군사가 많아서 담대했습니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풀무불 앞에서도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이곳에서 나를 건지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앞에 놓여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도 형편은 금방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병원 결과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습니다. 경제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어린아이가 밤길을 걸을 때 혼자 걸으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손을 탁 잡으면, 엄마의 손을 탁 잡으면 같은 길인데도 덜 무서워집니다. 길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옆에 누가 함께 하느냐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갑자기 쉬워져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드신다는 믿음 때문에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기도하는 문제, 근심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이제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운 일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나라 안팎의 불안과 경제적 흔들림, 가치관의 혼란,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사람은 뉴스에 끌려갑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겁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나의 신앙을 이깁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현실이, 내 앞에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혹시 여러분의 현실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십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나의 신앙이 두려움에 잠식되었습니까? 두렵습니까?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세상의 소식에 흔들리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 세상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담대함은 감정 조절의 기술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삶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관계의 상처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괜찮은 척해라, 잘 버텨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동행하심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에 두려움보다
하나님

0: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상처의 역사 앞에 선 민족에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위로입니다. 또 도전이면서 동시에 축복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약해진 분이 있다면, 너무 울어서 지친 분이 계신다면, 앞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눈물로 지나온 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두려움으로 떨던 자리 위에 평강을 더하시며, 주저앉고 싶은 마음 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삶의 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영일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영일만교회 김용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4국에 5013번, 284-5013 포항 영일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정신 버뜩버뜩 나게 하는 설교 제목이죠. 내가 천국에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나겠구나. 아이고, 주님 만날 생각하니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이라면

0: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안다고 하셔야죠.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헛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걸 가리켜요. 하늘에 쌓아놓는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단하세요. 결단하세요. 아멘.
1: 부산 수용로교회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극동방송은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송입니다. 한 영혼을 같이 전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복음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지금 전파 선교사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만 원씩 후원하시는 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인해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해 보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에이펙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합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고개 맞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고개 맞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6년이 되는 날입니다. 영덕에 계신 방송가족이라면 더욱 익숙한 이름이 있을 텐데요. 바로 장사 상륙작전입니다. 1950년 9월, 맥아더 장군은 한국전쟁 전세를 뒤집기 위한 인천 상륙작전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시선을 인천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죠. 그 임무를 맡은 곳이 바로 영덕 장사리였습니다. 평균 나이 17살 안팎의 학도병 772명.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채 어린 학생들은 6일 동안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인천 상륙작전 성공에 중요한 밑거름이 됐고 전세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역사 속에 묻혀있던 장사 상륙작전은 장사리 앞바다에서 문산호가 발견되면서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죠. 시간이 흐르면 은혜도 또 희생도 잊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죠. 시편 103편 2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참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덕분이죠. 감사를 잊지 않는 삶,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이 시간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복된 목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평안하셨나요? 6월 25일 목요일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이 6.25 전쟁 6월 25일 76주년이라고 하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장사 상륙작전, 저도 사실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학도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이렇게 나중에라도 알려져서 참 다행입니다. 그분들 덕분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포항과 영덕도 많은 가천권 지역을 품고 방송하는 이 포항극동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게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맥아더 장군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안전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오늘은 꼭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득 안고요. 오늘도 출석 체크 진행합니다. 오늘 감사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저희가 항상 출석체크를 진행하는데요. 이 모든 글자를 다 보내긴 어려우니까 줄였어요. 어떻게? 세 글자로. 그래서 오감완, 오찬완, 오말완 이렇게 세 글자 출석체크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내가 어떤 걸 했나, 주님 안에서 감사를 했나, 찬양을 했나, 말씀을 읽었나 돌아보시면서 출석체크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출석 체크 적어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출석 체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출석 체크 선물이 기다립니다. 선물, 오늘은 떡 선물 세트를 드리려고 해요. 혹시 저녁에 떡 지금 좀 드시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꼭 보내세요. 샵 9030,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들의 출석 체크 기다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출석 체크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감완, 오마완, 오찬완으로 다양하게 출석 체크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가장 먼저 보내신 우리 8151번님. 네, 뷰티풀 PD님이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도 모두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8151번님 어제 이어서 또 반갑고요. 우리 1372번님도 들어오셨네요. 오감완, 오마완, 오찬완 하시면서 살아 숨쉬는 것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이런 평범한 하루, 또 살아 숨쉬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건강 주셨기에 우리가 가능한 거죠. 그 감사를 잃지 않은 우리 1372번님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8151번님께서 아까 전에 출석 체크하시면서 오감완 오찬완은 했는데 오마완은 아직입니다 하셨어요. 네, 이 방송 끝나고 하시면 되겠죠? 네, 또 2667번님 오말완, 오찬완, 오감완으로 출첵합니다. 세 개를 다 보내셨어요. 한 주를 마치는 오늘 목요일인데 금요일로 착각하셨나봐요. 저도 방금 조금 헷갈릴 뻔했어요. 네, 목요일 저녁이죠.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제가 출석체크 선물로 떡 선물 세트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떡 하나 주세요 하시면서 내일 저녁 찬양대 찬양 전 식사 겸 간식할 수 있거든요 하시면서 이렇게 간절히 문자를 보내셨고요. 또 찬양대에서 드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우리 2667번님 축하드립니다. 떡 선물 세트 당첨되셨고요. 지금 바로 주소와 성함, 이름을 보내주세요. 샵 9030으로 주소와 이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떡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시면 표현해주시면 됩니다. 네, 또 1387번님 반가워요. 오찬완, 오묵완. 아, 이렇게 또 활용을 해주셨어요. 제가 묵은 또 처음 봤어요. 오늘 묵상 완료겠죠? 대한민국 사랑하게 되는 6월 25일이네요. 하트, 하트, 하트. 네, 맞습니다. 6월 25일 또 이 방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더 복된데요. 대한민국 정말 사랑하고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도 더 감사한 저녁 되길 소망합니다. 1387번님도 반갑습니다. 또 8373번님 오마완 사실 아직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해두면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오늘 저녁 성경 읽을 수 있겠죠? 아멘입니다. 원래 저희가 어떤 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그 계획을 옆 사람에게 공유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면 본인이 그 말에 책임을 지기 때문이죠. 우리 8373번님 오늘 오마란 먼저 선포하셨으니까요. 꼭 읽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출석체크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감사한 출석체크, 또 찬양했다는 출석체크, 말씀 읽었다는 출석체크 받아봤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계속해서 출석체크는 보내시면 되니까요. 코너 시작해도 여러분들의 그런 하루의 은혜 나눠주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도 정말 귀한 코너 준비되어 있죠. 목요일 코너,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전도 코너 바로 시작합니다. 전도를 부탁해.

0: 고구마의 열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 시대.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흥을 꿈꿉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처럼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에도 다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길 바라면서 전도를 부탁해. 네, 이 시간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생생한 전도 이야기를 듣고요. 또 전도 방법도 공유합니다. 극동방송이 지금 올해로 창사 70주년이고요. 포항극동방송은 25주년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들과 함께 전도에 더욱 앞장서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아주 귀한 전도팀 또 목사님 모셨습니다. 노방전도는 물론이고요.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복음을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려고 노력하시는 전도팀입니다. 그 방법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룡포 제1교회 전도팀 모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 구룡포 제1교회 전도팀, 저희 정말 이 방송 전에도 박수를 어떻게 칠지 어떻게 합을 맞출지 리허설을 막 했는데요.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2: 네.
0: 네. 네, 혹시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박수 한 번 더.
1: 와!
0: 네, 저희 구룡포 제1교회 전도팀입니다. 목사님부터 또 권사님, 지사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목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3: 반갑습니다. 구룡포 제1교회 담임 목사 유재윤입니다.
0: 네, 유재윤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권사님.
4: 안녕하세요. 구룡포 제1교회 제2여전도 회장 김진순 권사입니다.
0: 네, 김진순 권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권사님.
5: 반갑습니다. 이영희 권사입니다.
0: 이영희 권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네 분인데요. 우리 집사님.
6: 반갑습니다. 김진숙 집사입니다.
0: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총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우리 구룡포 제1교회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네. 구룡포에서 지금 오셨잖아요. 네. 구룡포가요, 사실은 이 사실 포항의 관광지 하면 가장 먼저 뜨는 곳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7: 잘 알지.
0: 네, 구룡포가 호미곶 그리고 구룡포 이렇게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한데 구룡포가 어떤 곳인지 또 구룡포 제1교회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3: 경북하면 포항, 포항하면 구룡포, 구룡포하면 전국에서 내노라하는 아름답고 큰 항구로 유명한 곳이죠.
0: 아~
3: 이 구룡포에 우뚝 솟아 있는 교회, 7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구룡포 제1교회입니다.
0: 와, 78년이나 됐군요.
3: 네.
0: 아, 그렇게 긴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구룡포 제1교회와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인데요. 아, 우리 전도팀으로 지금 나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또 회장님이신데 전도부를 이뤘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김진순 권사님께서 어디 회장이신가요?
4: 아, 제2여전도에.
0: 아, 회장님이시고요. 네. 또 이영희 권사님께서는?
5: 우리 다 세 명 다 2여전도에.
0: 아, 이 여전도회에서 네.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네. 임원분들이시군요. 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78년 된 구룡포 제1교회에서 어떻게 전도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 오늘 자세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면 보통 노방전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3: 먼저 이런 자리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교회 전도부를 초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데 이 은혜에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러한 일에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생각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아멘. 복음에 빚진 자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또 와닿는데요. 우리 5580번님께서요. 구룡포 제1교회 전도팀 사랑

0: 하네요 보내셨네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 아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아 우리 권사님께서 잘 아시는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어떤 장로님이시죠?
3: 네, 남편입니다.
0: 우리 5580번님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또 구룡포 제일교회를 위해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께요. 갑자기 막 불시에 선물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샵 9030으로 문자로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들의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담고 전도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전도팀에 함께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우리 권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4: 예,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세 번의 전도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0: 네.
4: 그 경험을 토대로 은혜하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세 번의 초청 잔치를?
4: 네네, 좀. 그래서 한 100여 분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에 올라오셨어요. 한 번도 교회를 발 담지 못했던 분들이
0: 네.
4: 저희 교회에 발을 담았다는 것이 저희들 엄청 감회가 깊었습니다.
0: 맞아요.
4: 예. 그리고 그분들이 그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0: 아멘.
4: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사실 그 자리에 오셔서 바로 정착을 하지 못해도 네. 그 자리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참 복이죠.
3: 네, 감사합니다.
0: 네. 또 이제 올해도 또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영희 권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나요?
3: 제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0: 네.
3: 친구가 교회 가자 하더라고요.
0: 오.
3: 교회 한번 따라갔죠. 근데 별로 재미가 없어.
0: 너무 그래, 솔직하셔.
3: 그래서 안 갔는데 네. 고등부 선생님이
0: 네.
3: 주일날 오후 2시만 되면은 교회 가자. 영희야 교회 가자 이러면서 방문 앞에 서가 있는 거예요.
0: 네.
3: 그래서 억지로 끌려갔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극동 방송까지 왔어요.
0: 아멘.
3: 그래갖고 이제는
0: 할렐루야. 네.
3: 하나님이 그분들 통해서 내가 씨앗이 뿌려졌고 말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 나도 이제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0: 아멘. 전도를 받아보셨기에
3: 네.
0: 더 이제 전도를 할 때 그 마음을 알고
3: 네,
0: 전하실
3: 네.
0: 수 있겠네요.
3: 네.
0: 아 그러시군요. 우리 김진숙 집사님은요 궁금합니다.
5: 아 저는 이렇게 옆에 권사님하고 다르게 어릴 적부터 저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0: 3대째시네요.
5: 예예예. 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0: 네.
5: 또 성격이 그렇게 담대한 성격이 아니라서 앞에 나아갈 때 전도하러 갈 때 참 부끄럽고 그런 한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자꾸 또 돼지고 하면 할수록 더 이제 기쁨과 이렇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0: 아, 그러, 네.
5: 예, 거기에서 이제 더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5: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같이 또 협력해서 합니다.
0: 아멘. 네. 사실 전도를 하면서 많이 달라지죠 저희가.
5: 예예.
0: 네, 담대함도 생기기도 하고요.
5: 예, 예.
0: 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더 유창해지기도 하고요. 네,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좀 전도를 하고 오셨나요, 여러분?
5: 네.
0: 네. 오늘 비 왔는데요.
4: 우산 쓰고요. 우산 쓰고.
0: 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은요 날씨를 항상 가리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또 우박이 떨어져도 나가시나요?
5: 네.
0: 네. 네. 날씨에도 영향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주님의 그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구룡포 제일교회 전도팀 너무나도 귀한데요. 몇 시부터 오늘은 좀 전도를 하셨나요?
4: 오전 11시부터요.
0: 오전 11시부터 몇 시까지?
4: 12시 반. 네.
0: 평소에 그렇게 노방전도를 좀 하세요?
4: 저희들 평소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제 아.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절기 등도에 이렇게.
0: 아, 네. 네. 오늘 그래서 그 행사도 저희가 좀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룡포제일교회에서 전도 행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죠?
3: 네.
0: 네. 어떤 행사인지 목사님 소개해주세요.
1: 연초부터 계획한 새생명 초청 잔치인데요.
0: 네.
1: 그 상반기에 기도로 준비를 했고 이제 5월 중순부터 구체적인

0: 실행 방안들을 마련해서 네. 지금 홍보하고 기도하고
1: 네.
0: 이제 실행 단계까지 왔습니다. 내일 그리고 모레 이웃사랑 행사가 있고요.
1: 네.
0: 이 행사에는 양산 쪽에서 오시는 발사랑 전도팀 이 팀이 또 협력 사역을 해주시기 때문에
1: 네.
0: 이분들을 통해서 발을 중심으로 한 혈 치료, 혈 치유, 예, 마사지죠. 이 마사지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틀 동안 그 사역을 하고 이어지는 주일, 28일 주일에 새 생명 초청 주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의 시간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순서로 진행할 것입니다.
1: 이틀간 그럼 이 축제가 지금 계획되고 있네요.
2: 네.
1: 오늘 좀 전할 때 반응이 좀 어떠셨나요? 이제 전도지를 받으시는 분들.
3: 예, 내일 좀 뭐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1: 이게 네.
3: 일단 그에 오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1: 맞습니다.
3: 일단 와야 되니까.
1: 맞아요. 약간 대상자가 그러면 좀 어떻게
3: 저희 그룸프가 네. 전 젊은 분이 안 계시고 거의 노인네들이 많으시거든요.
1: 네.
3: 예. 어르신들은 특히 마사지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오시겠다고 했었습니다.
1: 그러면 마사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거기서
4: 네, 보조하 옆에서 예. 이제 같이 보좌곡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1: 그럼 권사님들도 다 같이 마사지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4: 아니요. 지들은 아니고
1: 거기 전도팀에서 예, 예.
0: 하고 발사랑 전도팀이라고
1: 네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0: 예, 예, 예, 언양 온누리교회 소속인데
1: 네.
0: 그 교회에서 작년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1: 네.
0: 드리고요.
1: 네.
0: 내일 12시경에 그 팀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준비해서 2시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1: 네.
0: 기와 혀를 풀어주는 그런 그 섬김을 하게 됩니다.
1: 오후 2시부터 구룡포 제일교회에서 발사랑 전도 마사지가 진행되고요. 좀 몇 시까지 이 마사지 전도가 이어질까요?
0: 오후 5시 반?
1: 오후 5시
0: 뭐 시간
1: 반까지.
0: 되는 데까지 예, 할 거고 그 이튿날은 네. 아침부터서 12시까지.
1: 아침부터 12시까지 네. 예배가
0: 아니죠.
4: 그 봉사
0: 마사지가 계속돼.
1: 네, 마사지가. 오.
0: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새 생명 초청 주일로
1: 야.
0: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1: 맞아요.
0: 거기에서 복음 메시지를 듣게 되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1: 아멘. 우리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했는데 어르신분들 정말 많이 오시면 좋겠네요. 사실 네, 이제 네. 또 주님과 그 교제하는 시간을 알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그때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 발사랑 마사지도 체험하시고 또 이웃 사랑하는 교회의 그 사랑도 체험하시고 또 천국까지 천국의 소망까지 가지시는 그런 시간 되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이 행사를 통해 좀 기대하는 점이 있으실까요?
5: 기대하는 점은요. 1차 한 작년에 3차 전도를 새 생명 초청 잔치를 했는데 그분들이 네. 와갖고 한 번 더 또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열매가 맺혔으면 싶습니다.
1: 맞아요. 네. 그때 왔던 분들이 또 오실 거잖아요.
5: 네네네.
1: 매년 또 오시는 분들이 자주
5: 자주 오게 되죠.
1: 얼굴도 기억을 하시나요?
5: 맞아요.
0: 어떤 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언제 합니까?
1: 아, 이 발사랑 그때는 좀 반응이 어땠어요? 발 마사지 받으시고 주변에서
0: 만족스러웠죠.
1: 몇 분 동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 마사지가?
0: 거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한 사람당.
1: 한 사람당 15분에서 20분 정도.
0: 발 마사지도 하고.
1: 네.
0: 헤어컷도 하고.
1: 헤어컷.
0: 그다음에 펌도 하고 또 염색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부스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1: 야,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야, 발 마사지에다가 헤어컷, 염색, 또 펌도 진행이 된다고. 이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0: 그 네. 이제 그렇게 섬김을 받은 사람들은
1: 네.

0: 시간이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경과되면 집에 가서 이제 감고 오죠. 그렇게 합니다.
1: 아, 이렇게 한 채로 가가지고 감고 다시 오시고.
0: 대부분
1: 네.
0: 어르신들은 미용실에 가도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들어오셔서 이제
1: 그쵸.
0: 마무리하시잖아요.
1: 맞아요. 아, 너무나도 잔치 같은 그런 축제가
0: 맞습니다.
1: 될
0: 네.
1: 거라고
0: 간식,
1: 생각되는데요.
0: 선물 뭐 다양하게 준비해 놓고
1: 간식도 있고 선물도 있어요.
0: 그리고 사진까지 찍어드립니다.
1: 아, 사진도 찍어드려요.
0: 기념
1: 네.
0: 사진도 찍어드리고.
1: 여러분 꼭 오셔야겠습니다. 구룡포
0: 많이
1: 제일
0: 오십시오.
1: 뷔페
0: 많이
1: 어디
0: 오십시오.
1: 있다고요, 목사님?
0: 구룡포에 있습니다.
1: 그 약간 특정한 좀 대표적인.
0: 구룡포에 105-2번 길인데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구룡포에 와서 구룡포 제일교회를 물으면 전부 다 압니다.
1: 아, 우뚝 서서 있는.
0: 78년.
1: 우리 구룡포 제일교회 여러분. 또 어르신분들이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사지, 발 마사지로 혈 치료해드리고요. 또 이웃 사랑을 전하고요. 헤어컷, 헤어 염색. 이렇게 또 펌까지. 근데 같이 하면서 우리가 복음까지 전하는 거잖아요.
0: 그럼요.
1: 너무나도
0: 그게 제일
1: 귀합니다.
0: 큰 목적이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새생명 전도축제가 부흥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0: 감사합니다.
1: 9402번님, 구룡포 제일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복음을 널리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 아멘.
1: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0: 감사합니다.
1: 저희 선물 받으실 분두분 뽑고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580번님, 그리고 9402번님, 지금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으로 보내주세요. 샵 9030으로 주소와 이름 보내주시면 선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9402번님, 그리고 5580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전도를 부탁해 코너에 구룡포 제1교회 전도팀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은혜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팀에게 축복과 응원, 격려의 메시지 남기고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들의 응원의 메시지 기다립니다.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

0: 홍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이드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 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구룡포 제1교회 전도팀과 전도를 부탁해 코너 진행하고 있는데요. 와, 또 지금 또 응원의 댓글이 올라왔어요. 구룡포 제1교회 파이팅 하시면서 3807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구룡포 제1교회 전도팀과 은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내일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셨어요. 내일부터 발 마사지와 또 뭐라고 하셨죠?
2: 머리 컷, 염색,
1: 펌. 네,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또 간식과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구룡포 제1교회 행사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또 응원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제 전도팀이 함께 하시니까요, 전도 현장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좀 기억에 남는 전도 현장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이영희 권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2: 네. 전도를 하면은 우리 보통 이제 떡 전도를 좀 많이 했거든. 절개마다. 네. 주위에, 교회 주위 분들한테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을 주면서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것이 다였는데. 네. 이렇게 한 분은 이래 친척분인데요. 이렇게 친척분인데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차는 많이 부서졌는데 몸은 아주 정상적으로 많이 괜찮았대요. 근데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네. 사고 나는 순간에 막 차를 끌고 물에 빠져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더래요.
1: 아, 그럼, 사고 나는 순간에요?
2: 예, 예. 그래갖고 우리 그 아주버님한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네,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가 살아온 모든 이 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게 저도 신기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전도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1: 약간 강력한 주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네요.
2: 그런지 일단은, 네, 말씀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고 난데 뭐 편안하셨는지 별 말씀은 없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복음 씨앗이 떨어졌으니까 언젠가는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아멘.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목사님, 저희가 바로 열매가 안 보일 때도 많죠.
3: 네, 당연하지요.
1: 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전해야 하겠죠.
2: 아멘.
1: 아멘.
3: 그래서 뿌리는 것의 비유를 주님이 하신 거죠.
1: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전도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도 응원합니다. 네, 또 기억에 남는 전도 현장, 우리 김진숙 집사님께서도 네, 나눠주실 게 있다고요.
4: 제가 실질적으로 말은 안 하는데, 제가 직장생활을 한 10년 동안 한 쭉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그래도 제가 그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네,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네, 제가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심성의껏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이렇게 저를 이제 좋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의 모습을 보시고 또, 아, 예, 아주, 아멘. 그래서 저희가 그 모습 볼 때마다 저도 그게,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한테도 기쁨이 되고, 아멘, 또 그게 참 보람이 된다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1: 사실 네. 그게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수님 믿으면서 예.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 거. 아, 예. 예.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항상 밝고 행복한지.
4: 네, 맞아요.
1: 그럼 이제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나 예. 예수님 믿기 때문에.
4: 네, 네, 네.
1: 아, 우리 집사님께서

0: 그 실천을 직장에서 하고
1: 이게
0: 계신다니까.
1: 말로 이래 하는 것보다 내 몸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습을 볼때그 분들도 감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목사님.
2: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0: 네.
2: 전도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맨 처음에는 구제 쪽에서부터 시작했고
0: 그쵸.
2: 뒤에는 선포죠. 그냥 지나다니면서 외치는 게 많았죠.
1: 네.
2: 그 뒤에는 또 이제 책이나 전도지 형태로 옮아가죠.
0: 네.
2: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을 들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0: 맞아요.
2: 그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0: 아멘.
2: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데 삶으로의 전도를 강조합니다.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고
0: 아멘.
2: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죠.
0: 아멘.
2: 그런 삶을 언행일치, 언행심사가 일치되어지는
0: 네.
2: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 자연스러운 전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는 가운데 한 번씩 특별 행사로 이제
0: 그렇죠.
2: 초청 잔치를 하는 것.
0: 그게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2: 맞습니다.
0: 보여줄 수 있는
2: 네네네.
0: 네, 사랑이 담긴.
2: 그분들에게 내 삶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0: 네.
2: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0: 아멘.
2: 그들에게도 교회를 나오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심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잔치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죠.
0: 아멘. 그 잔치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김진순 권사님. 네. 그 잔치에 대해 내일 오후 몇 시부터 열리죠?
3: 오후 2시부터
0: 네.
3: 토요일 12시까지.
0: 네. 계속해서
3: 예.
0: 발
3: 발, 네,
0: 마사지와
3: 마사지와 펌. 네,
0: 헤어컬, 펌. 네. 이렇게 머리도 여러분들 아름답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8151번님께서요. 전도하는 얘기 들으면 언제나 은혜가 넘칩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네. 간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전도를 통해 내가 좀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진순 권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도를 하시면서 내가 변화된 점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3: 전늘 전도하는 것이 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지도 돌리고 또 전도 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0: 네.
3: 지금은 자신감 있게 이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0: 네.
3: 많이 달라진 점이에요.
0: 아, 불특정 다수에게 다가간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3: 네.
4: 맞아요.
0: 그리고 또 사람들 표정이 굳어 있잖아요. 다닐 때 이제 잡고 싶은데 핸드폰 보고 있으니까 아, 못 잡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네.
1: 항상 떨립니다.
0: 항상 떨리세요.
1: 예, 네.
0: 네, 맞아요. 저희도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 떨림과 함께 전하고 있는데, 또그 메시지를 붙잡고 오시는 분들을 보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그 축제 현장 내일 많이 또그 메시지를 잡는 분들이 많이 계시길 소망하겠고요. 우리 전도를 한 단어로 좀 정의해보면 좋겠어요. 전도란 나에게 땡땡이다라고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단어의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전도란 나에게 땡땡이다. 우리 김진숙 집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실까요?
1: 저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둠에 있었던
0: 네.
1: 그런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있었던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0: 네.
1: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세상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저는 그 빛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전도란 나에게 빛이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김진순 권사님.
3: 전도란 나에게 나눔이다.
0: 나눔이다.
3: 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0: 네.
3: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0: 아멘. 전도란 나에게 나눔이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남에게도 나눈다 해서 사랑이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희 권사님은요.
4: 저는 파종, 씨앗을 뿌린다.
0: 아, 파종이다.
4: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
0: 네,
4: 씨앗이
0: 그래서
4: 맺혀갖고 이렇게 곡동방송까지 나왔으니까.
0: 아멘.
1: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을 평소에도 애청하시나요, 권사님?
4: 저는 잘안 하는데.
0: 아, 그러세요? 남편분께서.
4: 네, 많이 듣지요.

0: 도전하면서.
1: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또 오늘도 댓글로도 참여해주시고 지금도 듣고 계시는지
0: 듣고 있겠죠.
1: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구룡포 제1교회 전도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도를 통해서 내가 달라진 점, 또 전도란 나에게 땡땡이다, 이렇게 각자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우리 구룡포 제1교회 전도팀에게 좀 바라는 점과 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나눠주세요.
2: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임무를 받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 네.
2: 전도는 임무가 아니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아멘.
2: 이런 말씀에 기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빚된 교회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1: 아멘.
2: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더욱더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그 전도 축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2: 내일과 모레는 이웃사랑 행사입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한 이웃사랑 행사. 여기에는 발사랑 전도팀의 협력을 얻어서 함께 섬기고 있는데요. 발 마사지, 펌 또는 컷, 염색 등등을 하게 됩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금토일에 이웃사랑 행사를 하고 나서 주일에는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새생명 초청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아멘.
3: 아멘.
2: 덧붙여서 새생명 초청 잔치에는 외부에서 아주 좋은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데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사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고 계시는 전상렬 목사님, 선교사님이죠.
1: 네. 네.
2: 전상렬 목사님이 마침 이 기회에 이 국내에 한 3주 체류하게 되시는데 이 기회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1: 네.
2: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1: 아.
2: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주일날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심도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구룡포 제1교회입니다. 네, 계속해서 새생명 축제 이 주일을 위해 또 행사도 진행하고 이웃 사랑도 계속해서 실천하는 모습 보여주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전도를 하고 나오셨어요.
3: 네.
1: 오전부터 지금 이 저녁 방송이 될 때까지 참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세요. 그렇죠?
3: 네.
1: 네, 우리 이영희 권사님께서 아까 전에 전도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고등학생 때
3: 예.
1: 전도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지금 전도를 하면서 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4: 전도를 할 때 감정?
1: 네. 좀 전도를
4: 감사하는 마음으로.
1: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하고 계시는군요.
4: 네, 네.
1: 그럼 오늘 전도지를 나눠 드릴 때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내 메시지를 듣고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셨을까요?
4: 네. 네. 우리 회사에서
1: 네.
4: 극동 방송 가니까 내가 인터뷰를 한다 이러면서 그 일하는 도중에 내가 리허설을 했어요.
1: 이 답변하는 리허설을 하셨군요. 너무 귀여우시네요. 네. 그래서
4: 전했어요. 그 자리에서.
1: 그럼 회사에서 안 믿는 사람도 있었겠네요.
4: 그럼요.
1: 와, 그럼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전도를 이제 하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은 거네요.
4: 네.
1: 아, 회사 분들도 너무나도 귀한 경험을 하셨군요.
5: 그분들도 교회 오시겠다.
1: 네, 할렐루야. 이번 주일에 오시나요?
4: 근데 설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
1: 그래도 혹시 지금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4: 지금은 아직 안 들을 것 같아요.
1: 안 들을 것 네. 같으세요? 아, 확실히 남편 장로님은 듣고 계시고. 네. 우리 김진숙 집사님, 우리 집사님께서는 전도를 통해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6: 달라진 점은 제가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자녀로서 뭐 일꾼으로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1: 네.

0: 솔직하게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 또 내가 스스로 그 감당하지 못해갖고 저 좌절하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1: 네.
0: 좌절하거나 또 후회할 때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함으로써 그게 이제 거기서 오는 기쁨과 이렇게 자신감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할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더잘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1: 아멘. 한 단계
0: 아멘.
1: 한 단계 더 성장하고요.
0: 네.
1: 우리 집사님도 오늘 방송이 또 처음이셨죠?
0: 네,
1: 네.
0: 굉장히 떨립니다.
1: 지금도 떨리세요?
0: 네.
1: 이제 끝나가는데.
0: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1: 네.
0: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우리 그 행사하는 내용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한 가지 이제 남은 게 우리 주일날 되면은 교인들끼리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1: 네.
0: 또 특별히 또
1: 아.
0: 최고의 요리사분이
1: 이런 걸
0: 또
1: 말씀하셨어요?
0: 음식을
1: 네.
0: 아주 만나게 합니다. 그 전에 작년에 세번할때다 이렇게
1: 맛있다고.
0: 식사를 대접했는데
1: 네.
0: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선물도 드렸더니
1: 네.
0: 더욱더 발걸음이 가볍게 돌아가셨습니다.
1: 아, 식사가 맛있다. 이 말씀을 꼭 하셔서 너무 중요한
0: 그리고 맛있는
1: 거예요.
0: 걸 평상시 줄보다 더 맛있게 합니다.
1: 평상시 줄보다 더 맛있게.
0: 양도
1: 참고로 우리
0: 많게.
1: 네.
2: 교회는요, 주일 식사가 최고의 맛이 있습니다.
1: 혹시
2: 매주일이 잔치입니다.
1: 성도님께서
2: 매주일이.
1: 한 성도님께서 섬겨주시는
0: 아니
1: 거예요?
0: 같이 하는데
2: 잔치가 돌아가면서 섬기는데
0: 요리 잘하신 분이 몇분 계십니다.
1: 근데 이게 교회마다 우리 교회 맛있다 제가
2: PD님도
1: 한번
2: 한번 와보세요.
1: 가보겠습니다.
0: 아니
1: 네.
0: 근데 교인들이 맛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1: 네,
0: 왠지만 외부 외부에서 이렇게
1: 분들이
0: 언니 오셔가고 맛있다 하면
1: 할렐루야
0: 예예 맛있다
1: 얼마나
0: 맛있습니다.
1: 맛있을지
0: 네네 한번 오시
1: 우리
2: 이번
1: 구룡포 제일
2: 주일날
1: 기뻐요.
2: PD님 이번 주일날 기대하겠습니다.
1: 할렐루야
2: 오시는 거를
1: 우리
2: 기다릴게요.
1: 새생명 축제를 위해 저도
2: 한분
1: 함께
2: 모시고 오세요.
1: 네또 축제니까 아멘. 우리 구룡포 제일 기회 혹시 식단 메뉴가 정해졌나요?
2: 그건
1: 그날?
2: 내가 모릅니다.
1: 아, 비밀이고요. 궁금하신 분들 이번 주에 가셔서 한번 드셔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1372번님께서요.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구룡포 제일교회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3: 아멘.
1: 구룡포 제일교회 응원의 댓글도 오늘 많이 올라오고요. 아, 또 3807번님께서 솜씨가 좋으십니다. 진짜입니다. 하셨습니다.
3: 됐다.
1: 아, 네, 진짜 좋으신가 봐요. 네. 오늘 이렇게 구룡포제일교회 전도팀과 함께 은혜 나눠봤는데요. 네, 목사님, 끝으로 좀 어떠셨나요?
2: 처음 이 섭외 요청을 받고서 많이 망설였었는데
1: 네.
2: 혹시 방송에 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1: 너무
2: 그리고
1: 재밌었습니다.
2: 우리 교회의 전도가 아주 특별한 전도는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뭐 얘기할 거리가 있겠나 싶어서 많이 망설였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또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된것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다된것 같아서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괜찮겠나요?
1: 네.
2: 우리 구룡포 지역 및 도서 지역은 방송 청취가 잘안될 때가 많아요. 더 많은 분들이 방송 선교에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고
1: 아멘.
2: 헌금해 주셔서 더 많은 지역이 애로사항 없이 전파 방해 없이 구애됨이 없이 방송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룡포 지역에 복음이 더 들려지길 위해서 목사님께서 권면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도 더욱더 힘쓰겠고요. 또 방송 선교를 위해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구룡포 제1교회 전도팀과 함께했는데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유재윤 목사님, 김진순 권사님, 이영희 권사님, 김진숙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구룡포 제1교회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이웃사랑 축제와 새생명 전도 주일까지 너무나도 응원하고요. 함께 들으신 모든 분들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생명을 전하는 모든 전도팀들 응원하고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칭찬받는 사람일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겠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니까요. 성령 충만은 특별한 대상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레이토레이 목사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반복하는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매일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 보아야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감시하시거나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잘 아시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것이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쳐있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자유케 되어 주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힘들든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지요.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전민아였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제 아내를 통해서 신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와이프가 암투병을 한 4, 5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24년도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천국 갔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신앙을 좀 매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 왠지 고향에 온 그런 느낌, 우리 신앙인들의 천국의 어떤 느낌, 그렇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을 애청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집사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품었습니다.
0: 극동방송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이고 극동방송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방송이다. 저도 극동방송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극동방송의 진심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극동방송의 진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북한과 중국, 복음이 간절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전도의 길을 걸어보시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이 전파가 되고 복음의 길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진심을 담는 방송, 여기는 극동방송입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시간에는 포항 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솔계를 쫓아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좀 이 시간만큼은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이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또 보면은 늘 걱정, 근심의 연속인 게 우리 인생이요. 그런데 이 근심, 걱정을 하려고 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걱정이에요. 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될 텐데, 건강해야 될 텐데, 가방 메고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 잘해야 될 텐데, 중학교 가면은 아이들과 왕따 안 당하고 또 친하게 지내야 될 텐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아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될 텐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좋은 직장 자리 잡아야 될 텐데, 직장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좋은 총각 처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결혼시켜놓으면 아이고 저것들 잘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게 돌고 돌고 이게 걱정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오늘 평범하지만 이 복된 주일날 내가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이 시간에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1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대답은 간단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하면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그 후에, 이후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후에가 언제인가 하면 14장의 내용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래요. 그러면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갈대아 우리에서 같이 온 조카 롯이 이렇게 헤어져 살다가 그 옆에 있는 이웃 다섯 나라의 동맹으로 된 연합국에게 사로잡혀 갔어요. 그 다섯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14장 8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8절에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 이렇게 소알, 스보임, 아드마, 고모라, 소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의 다섯 군이 연합, 이 다섯 나라가 동맹해서 롯과 그의 모든 양떼들과 재산을 다 탈취해 가서 사로잡아 갔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나왔는데 저게 사로잡혀 갔다. 그래서 318명을 모아가지고 단 가장 이스라엘의 높은 그 끝지역까지 따라가서 롯을 구해왔어요. 그러면

승리했어요. 롯을 구해왔어요. 구해오고 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막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웠겠어요? 저 다섯 나라가 언제 또 쳐들어올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이 방패가 된대요. 하나님이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보상할게. 내가 지킬게. 내가 지켜줄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요. 그런데요, 묘한 것은 12절에 가보면 해질 때에 해가 져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시고, 아브라함이 초저녁 잠이 많은 것 같아요. 해질 때에 벌써 깊은 잠에 빠졌어요.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오는데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고, 밤만 되면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밤만 되면 허감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아, 두렵다.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저게 또 언제 사로잡혀갈지, 저놈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너무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다,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예 하고 끝나면 좋은데, 평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약간 불만이랄까요? 약간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오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수에 후손도 없고 자녀들이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3절 한번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게 후손의 씨를, 자녀의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하나님, 진짜 재미없습니다. 내 밑에 자녀도 없고 아들도 없고, 내가 지금 뭐 재산 뭐 있다 하지만 이것도 상속자 종에게 줘야 될 것 같고, 뭐 돈 벌어도 재미도 없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애처로워요. 너무너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좀 나 따라 나와봐라. 따라 나와봐라. 오늘 저녁에 초저녁에 자지 말고 날 따라 나오느라 하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서 5절 한번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 많은 별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별을 되게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불빛이 너무 많아서 이 포항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 이렇게 밤에 평상위에서 누워서 하늘을 이래 보면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내일 별 하나, 별 둘, 별 셋, 우리가 잠이 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별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너 따라 나와봐라 그러면서 그 광야니까요, 사막 광야에 캄캄한데 별이 얼마나 많겠어요. 별이 쏟아지, 그건 해변인데 별이,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별큐, 예, 이게 별이에요.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너 걱정하지 마라. 너의 후손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로 통하여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있으리라. 자 봐라, 뭇별이 너의 후손처럼 있으리라.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님께서 딱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좋다, 아들 준다 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내가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언제까지 옮겨 다니며 살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내 소유도 없고 이게 뭐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디서 살까요? 이방 다섯 나라는 호시탐탐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땅을 주세요 그러면서 갑니다. 그랬더니 8절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죠.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여기 인도했었는데 이 땅이 내 땅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후손들이 여기에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처음에는 두려워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러고 나니까 아들도 없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무뼈를 보여주고 내가 아들을 준다 후손을 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나니까 하나님 어디서 삽니까?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이해합니까?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를 시키는데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순양과 삼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년 된 암소, 소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성숙하고 마디 있고 괜찮은 게 3년 된 암소요. 3년 된 암염소, 순양 가장 성숙한. 그런데 삼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새끼를 가지고 오느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거 많잖아요. 양과 염소 이런 게 서로 많잖아요. 목축을 하고 있잖아요. 골라서 3년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왔더니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랬어요. 그 뭘 쪼개요? 암소를 쪼개는 거예요. 암염소를 쪼개는 거예요. 3년 된 순양을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쪼갠 것을 가지고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삼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않았어요. 왜 쪼개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삼비둘기요. 비둘비둘 날아다니는 거. 이거 새끼요. 그거 털 뽑고 뭐 하면 볼 거 어디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또 쪼개요? 아이고, 이건 너무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초라한. 그래서 그거는 쪼개지 마라. 그런데 암소는 중간을 쪼개라. 중간을 쪼개고 이게 고대인들의 약속의 의식이에요. 우리 사이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진다.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우리가 지킨다. 아브라함아 이 암염소 이걸 잡아 중간을 쪼개고 마주 대하여 놓아라. 그리고 오늘 한 말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지키지 않으면 이것처럼 우리가 쪼개진다, 갈라진다, 죽는다. 굳건한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렇게 잡아놓고 쪼개었더니 17절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워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약속요? 이 땅을 내가 네 후손들에게 준다. 이 약속은 변치 않는다. 하도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손에 피를 묻히기까지 하면서 이 약속을 내가 너에게 지킨다라고 그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에 18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하고 딱 약속을 지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불안해서 자녀가 없어 불안할 때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약속하셨고 땅이 없어서 흔들릴 때는 하나님께서 이 염소와 양을 잡아서 약속. 그리고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식을 치르고 난 후에 11절 보니까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잡았더라. 고기를 잡았잖아요. 양, 소와 양과 순양을 잡았잖아요. 잡는 것을 이 새가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새가요? 솔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솔개가 어떤 새냐 하면 이런 새예요. 솔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광야나 이런 데 살면서 죽은 고기나 썩은 고기나 물고기나 어떤 이게 청소부요. 죽은 것들을 막 좋아하고 먹는 이게 솔개인 거예요. 솔개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콱! 콱! 지금 두 날개를 탁 펼치고 어디 고기가 없나? 이러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양도 잡고 순장도 잡고 염소도 잡고 소도 잡고 피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창자도 있고 하니까 먹어야겠다 하고 콱! 이래가지고 막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솔개가 날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워이! 워이! 하고 이 솔개를 쫓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언약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인데 여기에 솔개가 날아드는 거예요. 자꾸 고기를 탐하면서 솔개가 날아들 때 아브라함이 이 솔개를 쫓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솔개가 의심의 솔개, 부정적인 솔개, 안 좋은 솔개가 늘 날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쫓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언약의 사체들과 이런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아브라함과 하와 에덴 동산, 이 아담과 하와가 캠프 갈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 백화점에 옷 사러 갈 일이 있습니까? 뭐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어디 갈 일이에요? 얼마나? 아담과 하와는 나가면 바나나요. 나가면 망고요. 나가면 애플이요. 이쪽에는 사과요. 이거는 애플이고. 정찰해야 돼요. 옥수수고 강냉이고. 하, 마음대로 먹고. 뭘 걱정이요. 그런데 솔개가 빙 날아옵니다. 하와가 어느 날 탁 인데 솔개가 딱 날아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오, 선악과 말고는 먹으라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면서 솔개에게 하나하나 빼앗기 시작합니다. 솔개가 윙 날아듭니다. 먹어봐.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신락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멋지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어느 날 얼굴이 금해가지고 이리가 오는 거예요. 집사님 옷에 교회 와요. 기도도 안 하고. 목사님, 뭐, 교회를, 뭐, 기도를, 뭐, 매일매일, 뭐, 교회에서 해야 됩니까? 집에서 하면 되지. 집사님, 주일날도 잘 안 보여야 돼. 목사님, 뭐, 코로나 때는 뭐, 집에서 뭐, 영상으로 드린다 해도 되지만, 뭐, 주일날 뭐, 교회 와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집사님이 그냥 핸드폰에서 심심해서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교회 치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보는데 좋은 것도 보는데 이상한 하나 보니까 마음속에 솔개가 빙빙 돌고 거기서 마음이 생각이 흐트러져갖고 이 마음과 생각이 쓰레기통이 되었는 거예요. 온갖 소리 저 소리 저 소리 다 주워 담고 솔개가 빙빙 돌고 목사님 11절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언제 다 알았겠나? 마음속에 막 이렇게 냉소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내면에 솔개가 돌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걸까? 정말 하나님은 계시기는 계셔. 여러분, 온갖 잡동산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니까 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보상해 줄게, 너의 상급이야 온갖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 하늘을 보여

표를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 하늘의 별을 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땅도 하나 없잖아요.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약속하자. 고기 잡아. 양 잡아. 짜게. 쪼개. 쪼개서 우리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내가 반드시 지킬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절에 왜 두렵습니까? 솔개가 날아드니까. 이 솔개를 쫓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 계신다. 여기까지 살아와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 은혜 주셔. 걱정 안 해도 돼. 때가 되면 다 인도하신다. 죽으면 어때? 아버지 앞에 가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반응하며 곧 힘든 가운데서도 찬송합니다. 어려울 때도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어깨를 흔듭니다. 힘을 얻습니다.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솔개가 장난을 치고 솔개가 휘젓기 시작하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자부러집니다. 아이고 하면서 마음도 생각도 그냥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개를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정말로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정욕으로 구하지 마라.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에 솔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솔개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헌금을 어떻게 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즐거움으로, 내가 기뻐서, 내가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한 주간도 이렇게 살게 하셨네요. 내 삶을 인도해 주셨네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그 예물을 내가 받겠다. 억지로 드리는 나 받기 싫어. 나 그거 별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곳에 솔개가 날아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큰 믿음 주옵소서, 귀한 믿음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요. 이 말씀에 아멘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것은 뭐요? 솔기가 지나가서 이 믿음에 물타기를 하는 거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요. 이 믿음을 옳게 믿지 않는 거요. 솔기가 날아오면 우리는 과감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잖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듯이 막 솔개를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흔드는 솔개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목사님, 세상의 교회가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교회가 만 개도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깐부기도 있고 희한한 놈도 있고 별놈 다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그걸 얘기합니까? 그러나 다 교회 99%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걸 보고 솔개가 날아들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솔개를 쫓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영혼의 솔개가 날아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치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주셨고 복된 나라, 복된 교회 모든 것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0: 살아가도 모자라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현혹하는 설계들이 곳곳에서 날아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설계를 쫓았듯이 단호하게 설계들을 물리치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동일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내 마음의 설계가 빙빙 돌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치고 믿음의 반석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말씀, 언약 그것을 붙들고 아멘하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오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동일교회 장성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동일교회 지역번호 054-282-213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일부분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눈으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다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금 감사하기로 결단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빛이란 찬양 함께 들으셨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감사해, 그리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동산에 살면서도 번번이 이 인생의 잡초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이미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께서 반바지를 샀는데 옆단이 터져서 바느질하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오직 예수 찬양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저도 어제 티셔츠를 샀는데 찢어졌어요. 아, 구매했는데 바로, 그러니까 약간 속상하긴 했지만 또, 그래서 저도 열심히 꿰매서 또 오늘 입고 나왔는데 이 문자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함께 나눴습니다. 8865번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를 비롯한 이 세상 모든 부부들이 축복받길 바라며 당신의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와, 너무 멋지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나 자신도 사랑해주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이 시간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성령.

충성하라는 의지에서 이 찬양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바지가 터졌어도 무슨 일이 와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과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 5879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먼저 듣고 오시죠.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나목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가이펜로드의 영어 찬송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 나무현의 복이 있는 사람이란 찬양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거리가 찾아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감사는 쉬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축복하고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도 좋고요. 다양한 사연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세 곡을 또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쉼이 풍성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좋은 씨앗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워왔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보내신 문자들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생존에 대해 고민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쟁력이 내일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말까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경쟁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그 나라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신뢰의 유무에 따라서 한 나라가 서고 무너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간의 신뢰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도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신뢰 없이는 우리의 신앙도 설 수 없습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사이에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아주 위험한 지역에 이제 선교를 가셨거든요. 내전이 있는 나라였는데

하는데 이 반군들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이제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하시는 순교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믿음 앞에서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지에 나가기 전부터 이제 그 선교지로 가기로 결정된 순간부터 선교사님께서 하신 기도가 뭐냐면은 만약에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말 선교사처럼 믿음 잃지 않고 그 마지막 순간을 믿음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선교사님의 출발 전부터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가장 많이 하신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사모님께서 보실 때는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내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셨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위로브의 앨범 가운데서 작은 불꽃 하나가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뭐 워낙 유명한 곡이고요. 또 워낙 오래된 곡이고요. 제가 중학교 때도 부른 기억이 나니까. 이 곡이 아마 1972년도인가 아마 불려졌던 곡일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가사가 주는 의미가 참 크죠.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큰 불을 만드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큰 불 한 덩어리가 턱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밝히고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각각 성도들, 우리의 모양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지만 이 각각의 다른 이 작은 불들이 모여서 밝히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 지역과 또 그 나라와 또 살아가는 그 이때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빛, 그리고 앞에 길들을 제대로 보여주는 빛, 네, 그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빛을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빛, 사랑의 빛, 그리고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빛은 빛의 역할을,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의 역할은 뭡니까?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게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게 생겨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구하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길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만 확신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 의지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냥 뭐 요즘은 세상이 좋으니까 뭐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거든요. 교회 공동체 정말 좋은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또 나의 신앙관 가운데서 또 내가 신앙생활 할수 있는 그런 교회들.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를 두신 이유는요, 그 교회마다 조금씩 색깔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고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냥 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 믿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거든요. 교회로서 우리가 버텨가는 것. 좋은 교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좋은 성도가 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곡으로 저희 제네시스 앨범 가운데서 No Doubt 들으셨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요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 네, 의심하지 않고 어떤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거죠. 약속을 자꾸 어기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뭐 만나자고 해놓고 안 만나고, 해주겠다고 해놓고 안 해주고,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겠죠. 처음에야 뭐 외모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아무리 외적인 모습이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사랑의 관계는 깨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이고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느냐는 내가 누구를 가장 믿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을까요? 믿음이 없다 보니, 서로를 신뢰하지 않다 보니, 우리가 때로는 감정의 문제들 때문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러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요. 정말 나의 생각들과 나의 고집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을 싸워서 이겨야지 비로소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탄은 늘 분쟁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에 속으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하고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벽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 완전하심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지만 사람끼리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피아 1번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리띠 풀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긴장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혼나는 것만 생각하고 또 지적받는 것들 때문에 긴장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네, 좀 풀어지는 곳이 좋은 가정입니다. 세상에서 긴장하며 살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진짜 그냥 뭐 대충 옷 벗어 던지고 들어 누워서 쉴수 있는 곳. 그게 좋은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도 막 긴장해야 되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혼나야 되고 그게 가정의 전부라면은 글쎄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정죄하는 곳이 되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의가 세워지고 거룩

익숙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면서 살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화 있을 찐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조금은요, 모난 것도 부족한 것도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정죄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조금은 더 따뜻해지고 또 말도 부드러워지고, 네, 좀 웃는 연습하고 주일에 교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와 능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실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교회마다 분쟁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이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사랑이 넘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나조차도 누군가에게 그렇게는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라모시 가운데서 아름다우신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제 룻기서 4장, 아마 오늘 나누면 마지막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4장 7절 말씀부터 나누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거 나누었어요. 이제 보아스가 먼저 그 룻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을 성문 위로 불러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까지 보았죠.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을 보면 이러한 사실들을 상기시켜 주는데, 거기에는 여자가 그의 신발을 벗고 얼굴에 침을 뱉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보아스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지 않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는 단지 자기의 신을 벗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룻을 대신했던 겁니다. 룻을 대신하여 그는 그 친족의 신을 벗기기로 함으로써 이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상황, 이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친족에게도 하나의 이름을 좀 붙여보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는 맨발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자기의 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의 발에 신을 신겨준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5절을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성도 여러분, 옛 율법은 맨발입니다. 그 율법은 전혀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8절로 10절을 볼까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은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함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다시피 보아스는 먼저 기업을 물고 있습니다. 그는 룻을 산 거죠. 보아스는 친족의 역할을 수행하여 룻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뭐니 해도 룻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 물을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제 보아스는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 기업을 물었을 뿐만 아니라 말론의 과부 룻을 샀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됩니다. 11절로 가보세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사람으로서 룻이 하나님을 자기의 구주로 신뢰하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각오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여러 남자를 쫓아다니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일부 소녀들이 보여주는 인상은 성장하자마자 남자들을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한 사람을 함락시켜 결혼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궁금하죠? 저는 이렇게 말하면 어찌 보면 고루하다는 비난을 받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는 것보다 남자가 여자를 찾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면 좀 제가 고루하다.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4장 12절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혈통을 이어갈 기어 물을 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아스를 통하여 그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어 물을 자가 있으며 이것은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오늘 죄에 찌들어진 이 불쌍한 세상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서울 뭐 아니면 지방 뭐 여러 도시들을 말이죠. 그런 거리와 그 밖에 여러 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들의 얼굴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이들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생활에는 하나님이 없고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들에겐 기업을 물을 친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친족이 되어 주실 줄도 모르고 또 그분을 친족 물을 자로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부활절이라든가 성탄절에 축하하는 거 이거 상당히 어설픈 거 아니에요? 뭐 요즘은 뭐 성탄절에 뭐 절에서도 뭐 축성탄 이래버리니까 할 말이 없죠. 15, 16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이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이는 나오미의 손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자손입니까? 이게 어떻게 낳은 겁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죠. 17절.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나오미의 이웃들이 나오미가 그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는 것을 보고 종 또는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오벳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는데 그 아이는 어찌 보면 나오미와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지만 합법적인 손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손자는 늙은 나오미에게 어린 종이 되었고 또 남편과 두 아이의 죽은 공백을 메워주게 됩니다. 나오미의 재산은 물론 이 손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죠. 이제 오벳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자,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족보는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4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보죠.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어떤 의미에서는 룻기의 결론 부분인 이 족보가 구약의 다른 어느 부분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거였죠. 룻기를 시작하면서 왜 룻기가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룻기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이 룻기와 이 족보가 유다 족속과 다윗 가문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말씀드리면 룻기가 없었다면 이 연결에 대한 문서를 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룻기를 매우 중요한 성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알다시피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맞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가장 절정이 되는 내용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친족 기업 물을 자에 대하여 우리가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의미에서 그 친족 물을 자가 나타내는 사실을 성취하셨으니까요. 사람이
친족, 즉 기업무를자로서 필요한 몇 가지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과 살펴보면 무엇보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꺼이 그 대가를 물을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조건은 그 친족 물을 자에게서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그 친족을 물을 자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즉, 합당하고 합법적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친족 물을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의 친족 물을 자로서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기업 물을 자로서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기업 물을 자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고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이 보아스가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이죠. 그는 내가 너의 가까운 친족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문과 친척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족 물을 자가 되시는 거죠. 그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스스로 인성을 입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5장 2절에서는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율법 아래서 여인에게 나셨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중에 하나가 되신 것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것은 오늘 내가 질수 있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에게 설득시킬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등지겠다고 뭐 죄송하지만 엄숙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설득시킬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기업을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스스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비록 제가 이 세상에서 영문을 알수 없는 일을 체험한다고 해도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이 세상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 되셨습니다. 인생은 고상하고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저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털고 일어날 것이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지인 엥겔로가 쓴 아름다운 시를 통하여 잘 표현이 되고 있게 소개를 해보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이시여 늘 사랑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도다. 죽은 후에도 엄숙한 눈으로 우리의 험한 길을 따라 함께 수고하시는 주님의 발이여 주님의 입술로는 사람의 숨을 함께 하시니 이처럼 우리의 닮으심으로 한 성품을 이루사 우리의 기업이 되시네. 죄 없으신 주님의 빛을 발휘하는 바라시는 하늘나라로 이 죄인을 인도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중세 이전에 가장 위대한 성도인데 이 안셀롬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저서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나? 거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를 한 가지로 요약하여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요점은 이래요. 구속이라는 한마디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인성을 입으시고

자로 육신을 취하심으로 우리의 친족물을 자가 되신 것인데, 주님은 이맨첫 번째 사실에 대하여 우리의 친족물을 자로서 자격을 갖추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십니다. 친족물을 자는 가까운 친족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물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오미의 다른 친족이 기꺼이 물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매우 솔직하게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때 보아스는 기꺼이 물으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죠? 룻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왜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업무를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여러분, 이유 없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어떤 이유를 전혀 찾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저 사랑하셔서 당신이 직접 기업무를 자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친족무를 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구속해 주실 그러한 분이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여 예수님께서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셨으므로 소크라테스처럼 자살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그것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참담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살은 아니겠지만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주가 되셨어요. 보아스가 기꺼이 그렇게 했던 말이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친족 물을 자를 자는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에서 사는 가난한 많은 친척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가난한 친척들이 있잖아요. 나오미가 모압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돌아왔던 그날 밤이 가난한 친척들이 찾아와서 함께 울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던 거 기억하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오미여, 정말 안 됐지만 당신을 도울 수가 없군요. 우리도 참으로 빈궁한 궁핍한 가운데 있으니까요. 우리 자신들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입에 풀칠하기 뭐 이러는 거예요. 동정은 해 주었지만 갚을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친족 물을 자가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고 말하는 사실을 여러 번 발견할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예를 들어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속하실 수,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위대한 친족, 기업 물을 자이십니다. 물론 보아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아스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저도 오늘 저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언젠가 이 땅에 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어느 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언젠가 모든 혀가 고백하며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경배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능히 구원하실 수 있고 말고요. 문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그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0: 심을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룻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사도행전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룻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룻의 아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람의 할아버지인데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다윗, 2번 사울.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성문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순환은 인간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끊이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3년간 정성으로 양육한 제자 공동체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도망갔고요.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선택하신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지혜 말씀 시편 81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리는 것, 그 자리에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폴 벨로시의 Offering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자꾸 괜찮은 모습부터 꺼내려고 합니다. 정리된 마음, 괜찮아 보이는 상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드리고 숨기지 않고 내어놓는 것. 그렇게 할때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운 월십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한부영의 나의 눈을 여소서. Here around worship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Hillsong Worship의 Still, Abigail Ginsterblum의 Living Hope, 그리고 Ed Cash와 Charity Gale이 함께한 How Great Is Our Go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4720번님께서 동행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따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34번님께서 위로할 이는 역시 주님뿐 늘 좋은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이 바쁘고 뭔가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 마음을 둘 곳은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네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세례, 남정인의 항해, 준하와 나의 바람만 봐도 좋은 내 사람아, 그리고 472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한부영의 동해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번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설득력이 강합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증명되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천은 평범한 세상 사람들과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운영자 짐 마티니스는 은혜 받은 사람의 열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특징, 내 공을 주장하지 않으며 칭찬에 인색하지 않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당황시키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한다.

경청의 중요성을 알고 일상에서 실천한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하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잊고 장점은 자주 언급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바로 변화된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색소폰 찬양 연주로 심상종 교수님의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옹기장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아카펠라 찬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운영자 짐 마티니스는 은혜 받은 사람의 열 가지 특징 첫 번째에서 마지막 열 번째까지 나누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닿으셨나요? 저는 뭐 열 가지가 다 좋았어요. 그리고 뭐 뜨끔뜨끔한 것도 있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저는 두 가지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세 번째,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한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였죠. 다른 사람의 단점은 있고 장점은 자주 언급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단점은 자꾸 얘기하고 장점은 다 잊어버리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정결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번에서 10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라도 꼭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나눴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하시는 분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에게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지선의 찬양이에요. 주의 은혜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여러 말이 아닌 한 번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한 주 그런 나눔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지냅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철인데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님의 평강 가운데 은혜롭게 잘 지내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침묵하는 힘을 가르쳐 주소서.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피터 마셜 목사의 기도문 중 일부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내야만 마음이 놓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바쁘게 움직일 때 안도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속도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 어쩌면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훈련일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침묵의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강명식의 승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박진화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팀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소울의 주 나를 사랑하시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범키의 In Christ Alone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경민의 은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호연의 믿음 따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달빛 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유요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예라물 10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에 나와 계시는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또 탈북민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민족이 76년 전 한국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아니 그 이전에 해방 이후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산가족이 생기거나 또 납북이 되거나 억류가 되거나 하는 소식조차 알 수 없이 수십 년을 아픔으로 또 눈물로 지새우는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요. 이 분단이라는 것이 가져온 너무나도 큰 아픔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70여 년 전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수백 수천만이 생겨났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픔은 계속됐죠. 납북된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억류돼서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온 채 벌써 십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10년이 넘어가면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던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억류됐는데도 그 소식조차 들을 수 없다 보니 잊고 지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에서는 3년 전에 억류 선교사 10년을 맞아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잊혀져가는 이름들, 제작을 할 때만 해도 이분들이 곧 돌아오기를, 이분들의 소식이 곧 가족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또 기도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금요일에는 3년 전에 만들었던 잊혀져간

라는 이름들 특집 다큐멘터리. 오늘은 1부 제 아버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름으로 우리 김정욱 선교사님의 아들이 직접 내레이션으로 참여한 가족의 절절한 이 바람과 간절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잊혀져가는 이름들 다큐멘터리 1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 국적자 6명,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모두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교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1: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교회의 뜨거운 중보기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이름이 어느 누구에게보다 더 특별한 이름입니다. 김정욱 선교사님은 바로 제 아버지십니다. 2013년 북한 당국에 잡혀 들어가신 뒤로 11년째 그 땅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아버지. 언젠가는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극동방송 북한인권특집 다큐멘터리 잊혀져가는 이름들 1부 제 아버지를 잊지 말아주세요.

0: 명절을 맞아 저와 어머니 동생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서로 너무 마음이 아파질까봐 아버지 이야기를 깊이 나누지 못해왔습니다.
1: 잘 얘기 안 하시겠어요? 그러면 목사님과 있었던
2: 그냥 저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아들들아 기도 좀더 많이
1: 자자.
2: 해야지 잘하고 있나
1: 이렇게
2: 그렇게
1: 명절만 되면 좀더 그래도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한 가족이 딱 모이면 혹시 뭐 가고 싶은 곳이나 뭐 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우리 아드님들 있으세요?
3: 아버지도 같이요.
1: 네네.
2: 같이 포항에 가고 싶다 그지 돌아오면
3: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거 생각은 안 해봤고, 식사라도
0: 저는 이 질문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은 일은 식사라도 한번 하는 것이라고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 식사를 했던 때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벌써 10년 전에 아득한 그 식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에 억류된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 동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4: 아빠가 들어간 날이 10월
2: 10월
4: 몇,
2: 7일.
4: 그 전에 한국에 나왔었어요. 저희 둘을 만났었어요.
2: 맞아.
4: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빠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래서 뭐 잡힌 것 같다, 약간 그 얘기를 했었고, 아빠가 잡히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고문을 아마 받았겠죠. 그 이후에 이제 3개월 차될때 이제 그 공식 석상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엄청 크게 나왔죠, 뉴스로.
5: 하나님께 기독교 나라를 세우려면 현 정권과 정치 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6: 지난해 10월 북한에서 체포돼 억류돼 있던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가 외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 씨는 반국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죄한다.
2: 아유, 막 가슴이 방망이질 쳤죠. 막 둥둥둥. 눈으로 참아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 작은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아빠 다리를 쫄뚝거리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아팠죠. TV 가끔 뉴스 보다가 자막 지나가면 막 우리 남편 이름 안 나오나 싶어가지고 막그 뚫어지게 보면서 어우 저게 우리 남편 이름이 떠야 될 텐데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낸 거죠.
1: 미국이나 이렇게 캐나다 분들이 석방되는 모습을 볼때 어떠셨어요?
3: 너무 부럽고, 또 그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도 얼른 풀렸으면 좋겠다.

0: 기도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이 있긴 했는데.
1: 이제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때가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은
2: 김정욱 선교사님, 제 아버지에 대한 저희 가족의 기억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강인한 면모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3: 엄청 강직해요. 제가 불도저라고 별명을 지을 정도로 그냥 한 가지만 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스타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셨을 때 자기 목숨 1도 안 돌아보고 오직 그 사명 한 길, 오직 북한 동포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 주의 종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서울에 가서 기도로 다 준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걸음걸음의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제가 겁이 많은데, 너는 걱정 말고 네 남편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딱 확신 얻어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간 거예요.
2: 중국 단동에 도착한 뒤 아버지는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국수공장을 운영하시면서 중국에서 만나는 북한 주민들의 굶주린 몸과 마음을 채워주고자 하셨습니다.
3: 전혀 모르는 한국의 어느 교회 장로님의 그 후원으로 인해서 국수공장을 차리게 된 거예요. 북한에서의 친척 방문차 중국으로 나오거든요. 어느 친척도 받아주는 친척은 없죠.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그들도 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도와줘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소식을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선교사들이 도와준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만나게 되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이제 최대한 많이 물류를 딸려 보내지요. 첫째는 그들만 주는 게 아니고 이웃과 친척들에게 나누라고 그 국수를 한차 실어 보내고 싶어서 그 국수 공장을 어렵게 어렵게. 우리 남편이 특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강하게 훈련도 오랜 세월 6년을 복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저 북한 사람들도 강하게 자라온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다 이제 뽑아가지고 성도들이 노트에 다 쓰도록 그래서 그거를 날마다 매일매일 암송하고 묵상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세례받을 때 되면 얼음물을 캐고 침례를 다 시키고 새벽기도를 산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따라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2: 중국에는 탈북민들을 도우며 실명을 숨기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실명을 드러내어 쉼터와 국수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담대한 사역 방향에 주변 분들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역을 후원해 주신 주동식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 북한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동을 직접 갔어요. 그 동네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거의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좀 너무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서 이게 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할 정도로 좋게 말하면 굉장히 좀 용기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불안했어요.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국내외 100여 명 되는 분들이 헌신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이분이 그 운영하고 있는 쉼터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특별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 아버지는 2013년 10월 8일 밀입국 혐의로 북한 당국에 붙잡히셨습니다.

0: 그리고 이듬해 4월에는 북한 정권으로부터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며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을 적용받아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입대해 있던 때였습니다. 중국에 계시던 어머니는 급하게 아버지의 사역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1: 저는 계속 거기서 기도를 하려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가족들이 알게 되고 이제 막 걱정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짐 싸가지고 빨리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중요한 거몇 가지만 들고 모든 걸 내려놔두고 중요한 것만 들고 일단 남편은 저쪽에 있고 저는 또 이쪽 성도들을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심적인 부담이 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남편 대신 다 해야 되니까 조금.

0: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합니다.
1: 국가 통통자를 항상 지켜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 또 이제 많은 북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인복이나 이런 것들도 기도하고 있고, 또 만나서 그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2: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리고 그 미국인이나 캐나다인 선교사님들이 나왔지만 그들을 이제 저는 믿음의 증거로 삼았거든요. 소망의 증거로 삼았기 때문에, 예. 항상 기도의 제목 중에 그게 있어요. 그들에게 하신 동일한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이제 곧 우리 김정은 선교사를 비롯한 그 억류된 모든 선교사님에게 다 같은 날 같은 시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소망하는 거죠.
0: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은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정의연대의 대표 정베드로 목사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3: 현재 약 10여 년 전, 2013년도 10월 북한으로 유인되어서 억류되어 있는 우리 김종욱 선교사님, 그리고 2014년도에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억류되어 있고요. 또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이었던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가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사 확인도 필요하고 또 송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권적이고 인도적으로 북한에서 억류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송환 내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말로 한국 교회의 통일 선교의 첫 과제라고 보고요. 또이 부분이 잘 해결되는 것이 바로 북한과의 평화적, 인도적 이런 교류가 될수 있는 모멘텀, 단추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0: 김국기 선교사님도 저희 아버지와 비슷하게 중국 단동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탈북자 쉼터를 운영하시면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했고, 돌아가는 탈북자들에게는 여비와 생필품이나 여러 물건들을 챙겨주셨습니다.
4: 그 사람들은 나올 때 돈을 빌려가지고 여권을 만들어요. 들어갈 때 갚는다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돈을 해줘야 돼.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한국을 나오면은 헌옷들을 다 교회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이민 가방 몇 개씩 들고 와요. 다시 옷을 나눠줘. 그럼 그걸 기다리고 있어, 그 사람들은. 갖고 가서 장마당에 팔면 돈이 되니까. 돈보다도 한국 옷을 좋아해. 그게 돈이라. 주로 옷을 주고 우리 목사님은 두건 만든 기계, 또 농기계. 하여튼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또 사진관 한다 그래서 컴퓨터도 보내고 목사님 사진 그거 찍는 것도 가르쳐드리고 인화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사진관에서 먹고 살으라고.
0: 사모님은 직접 먹을 것과 입을 것

0: 것을 챙겨주시다 보니 그들의 먹고 사는 모습을 보며 단동에서 만났던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 참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1: 겨울에 내복도 못 입고 나와요. 그 정도는 알아줘야지. 그리고 음식을 줘도 고기를 먹을 줄 몰라. 한 번은 닭도루탕을 해줬는데 내가 먹을 줄 몰라. 근데 왜 안 먹냐 했더니 안 먹어봤대. 이게 안 먹어본 것은 섣불리 손을 못 대, 그 사람들은. 이게 한국 음식하고 안 맞는 거야. 김치찌개도 해 먹을지도 몰라. 내가 한 번은 초소를 갔는데 신김치가 그대로 있는 거야. 안 먹고 한쪽에 놔뒀더라고. 뭐 버리다시피 내가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아우 저 신김치 찌개 먹으면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나를 딱 치더니 사살은 해 먹을 줄 몰라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오로지 국수.
0: 그렇게 북한 주민들을 통해 북한 사회의 참혹한 실상을 들여다본 사모님의 마음에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생겼습니다.
1: 기도하는 것은 빨리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냥 저 땅이 너무 불쌍하잖아.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뭐라도 단 거라도 하다 사탕이라도 줘야지. 그래도 기운을 차려야지만 뭐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항상 처소를 차려냈다가 2주 동안은 유선으로 TV가 나와요. 한국 방송이. 그러면 그걸 2주 동안 계속 듣게 만들어. 그럼 한국 그거를 보면은 자기가 듣던 한국하고 틀리잖아. 그러면 연습곡 나오지. 서울 시내 다 한번 나 나오지. 그게 효과가 100%인 거예요. 2주 동안 내버려둬. 먹을 거 사다 주면 먹고 편하게 TV 보고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 하나씩 물어보는 거야. 우리 목사님한테. 보면은 자동차 많지. 먹을 거 나오지. 먹방 나오지. 그러니 그거 보면 이렇게 한국 맞냐고. 맞다고. 그러면 놀라는 거지. 가족들 밥 먹는 거 있잖아. 아. 누구는 잘 먹고 막 먹는 모습 이렇게 연속 같은 거 보면은 그거 보면 놀라지. 너무 맛있게 잘 먹고 푸짐하니까 상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잘하신 게 처음부터 복음을 안 전한 거야. 한국을 알아야지 이념이 깨어져야 되잖아. 공산주의에서. 그래야지 깨어지지. 이념이 깨어져야 되잖아.
0: 중국에서 북한 주민들을 만나 뒤에서 음식으로 대접해 주셨던 사모님. 감사하다는 고백에는 사모님의 진심 어린 사랑이 묻어납니다.
1: 북한 분을 만날 수 있던 게 감사했어요. 말로만 들었지. 선교를 한다고 왔는데 실상은 목사님이 다 이제 앞면에 나서서 하는데 나는 뭐 할 게 없잖아. 그러면 하다못해 음식이라도 한 가지 해서 그분들을 대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어떤 분들은 계란 후라이만 해도 맛있게 먹고 가요. 그 모습만 봐도 너무 좋은 거야. 저는 할 수 있는 게 저는 음식으로 그분들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제 역할은 그거였었어요.
0: 김국기 선교사님의 북한 억류 소식은 2015년 3월에 전해졌습니다. 2014년 10월에 억류된 뒤 5개월 뒤에 북한 당국이 기자회견이라며 마련한 자리에서 선교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 그렇지, 놀랬죠. 그때 나 쓰러질 뻔했는데 뒤로 머리가 넘어지더라고. 충격에.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니까 그냥 너무 기도하고 견딘 거죠.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겠지 하고. 그게 이제 뭐라 할까? 신앙의 연륜이라 그럴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견뎌지더라고.
0: 사모님의 그 마음, 저희 가족도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억류자 가족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김국기 선교사님을 향한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도 날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또 날마다 우리 목사님을 감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 기도할 때는 떠오르는 게 아,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구나. 그분 놓고 사역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 쓰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또 우리 목사님이 못하는 게 없어. 손재주가 좋아요. 농사도 쉴 줄 알고 고치기도 잘하고 인테리어 출신이라서 실내 인테리어 가지고 집도 골조 같은 거 다 같이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유용할 거예요. 그냥 죄수가 아니라

0: 같이 사는 식구처럼 살 거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1: 누군가에게는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어렵고 좁은 길이겠지만 사모님은 그 길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0: 그냥 전 특별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사모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분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내게 준 거는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이것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거라도 잘해야지 싶어갖고 길 쓰고 이제 찬양으로 중보하는 거. 이거 한 가지. 나한테 주는 재능의 말 좀 이게 달란트지. 제일 감사해요, 진짜. 진짜 묵묵히 남을 중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큰 달란트지. 이거 안 뺏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2: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1: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선교사님에게도 사모님에게도 가족들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일상입니다. 다시 가게 되더라도 또 걸어갈 길.

0: 하나님의 뜻이니까 가야죠. 저는 우리 남편 돌아와서 중국 가자면 또갈 거예요.
1: 아, 그럼 가야지. 북한 사역은 할 수가 있지. 나도 북한은 가고 싶은데. 그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통일되면은 북한 사역하게 해달라고.

0: 북한에 억류된 뒤로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된 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절실한 소식이 내일이라도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1: 살아있던 소식만 들어도 살아있을 거라고 믿지만은 그래도 확인을 못했으니까 확인만 됐으면 우선 제일 바람이 그거지.
0: 저희 아버지 김정욱 선교사님 그리고 김국기 선교사님을 비롯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한국분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억류자 가족분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여기저기 그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듣고 모르지만 우리 김정욱 선교사를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는 모든 중보 기도자들 항상 감사하고 또 저도 기도로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통항체계 마련과 제재 완화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6월에 수출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인도양 심층의 해양 변화가 중국 양쯔강 홍수와 한국 연안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K-POP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정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고위험국 지위를 올해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철책과 지뢰 지대를 확대하며 비무장지대 무장화를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는 우크라이나 정부당국이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사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핵개발과 유사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스위스에서 열린 4자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항을 위한 메커니즘 마련에 합의했다고 이란 측이 밝혔습니다. 이란 협상단은 원유 수출에 필요한 허가 발급과 해외 동결자금 해제 문제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양측은 향후 실무 협상을 이어가며 종전 양해각서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종전 양해각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전쟁 종식과 해상 봉쇄 해제, 이란산 원유 수출 허용, 동결자금 해제 등이 최종 협상에 앞서 이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은 협상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최종 합의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재봉쇄 위협에도 지난 주말 수백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선박 통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선박이 위치 신호를 끄거나 운항을 늦추는 등 긴장 여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의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넘게 증가한 620억 달러에 육박하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 수출은 25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약 2.9배 늘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수출 가운데 반도체 비중은 41%를 넘어서며 한국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성장에 따른 서버용 반도체 수요 확대가 수출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도 AI 서버용 저장 장치 수요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늘었고 승용차와 석유 제품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유럽연합, 대만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수입 역시 늘었지만 수출 증가폭이 더 커 무역수지는 약 17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누적 무역수지도 큰 폭의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수출 호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가 수출 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인도양 깊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해양 파동이 중국 양쯔강 유역의 집중 호우와 홍수를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1960년 이후 축적된 해양과 기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도양 심층에서 발생하는 로스비 파동이 동아시아 강수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인도양 수온 상승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강화해 중국 내륙으로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고 결국 양쯔강 유역의 홍수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양쯔강 유역의 대규모 홍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로스비 파동의 이동 속도가 과거보다 크게 빨라지면서 홍수 발생 주기도 더욱 뚜렷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양쯔강에서 유입된 대량의 담수는 서해와 제주 해역으로 확산해 저염수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전복과 소라 등 해양생물의 생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올여름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안 생태계 변화와 양식업 피해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을 글로벌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번 위촉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미술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보여온 RM은 앞으로 박물관의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하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국내외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위촉식에서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RM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며 문화유산의 세계적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 관장은 RM이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세계인과 나누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RM 역시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해외 관람객과 젊은 세대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팬층을 보유한

RM의 참여가 한국 문화유산 홍보와 박물관의 국제적 인지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높은 국가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2011년 이후 16년째 고위험 국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FATF는 북한과 이란을 대응조치 대상 국가로 분류했으며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 확인 대상 국가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FATF는 북한의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차단 체계에 여전히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과 탈중앙화 금융을 악용한 신종 범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고, 각국의 자금 세탁 방지 기준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도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국제금융망 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불법 금융활동과 사이버 범죄를 통한 외화 확보 의혹을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금융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ATF는 앞으로도 북한의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사 분계선 MDL 바로 인근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일부 구간에서는 북한 철책이 MDL에서 8-90m 떨어진 곳까지 설치됐으며, 지뢰 지대 조성을 위한 불모화 작업도 MDL 수미터 앞까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최전방 지역에 철책과 전술도로를 구축해왔으며, 현재 군사분계선 전체 구간 가운데 상당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북한이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약 1,000명 수준이던 투입 인원이 올해는 5,000명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실상 비무장지대를 무장화하고 있으며, 경계병력과 시설을 전진 배치할 경우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전술도로가 완성되면 북한군이 차량을 이용해 최전방 철책 인근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사용한 북한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면서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당국 관계자는 지난 20일 북한의 KN-23과 KN-24 미사일의 착탄 오차 범위가 2024년 최소 1km 수준에서 올해 4월 기준 1에서 5m까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한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북한 미사일 성능을 개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KN-23과 KN-24는 북한이 각각 화성 11가와 화성 11나로 부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2024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 본격 투입됐습니다. 초기에는 오차 범위가 1에서 3km에 달하고 공중 폭발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유도 체계 성능 개선으로 명중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 향상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북한이 전쟁 지원을 통해 실전 경험과 기술을 확보하면서 향후 생산되는 탄도미사일의 위협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측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사력 현대화의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핵개발과 유사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민정 첨단기술전략센터장은 최근 발표한 북한 AI 역량평가와 안보적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핵개발을 강행했던 것처럼 AI 분야에서도 국가 자원을 집중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음성인식과 안면인식, 억양식별 등 감시식별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AI를 산업발전 수단으로 홍보하면서도 주민통제와 군사 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의 AI 관련 연구 성과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단순한 논문 수나 기술 규모만으로 역량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연구진이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나 퀄컴의 반도체를 활용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김 센터장은 제3국 환적이나 유령 회사를 통한 우회 조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AI 기술을 자폭 드론과 정찰 드론에 적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과의 기술 협력이 확대될 경우 한미 안보에 새로운 비대칭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네요.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반면 평안북도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신의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의 하늘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남도도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함흥의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6도로 전망됩니다. 반면 함경북도는 종일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북부는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2미터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26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 이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치 중입니다. 하지만 그들과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북한이 우리 국민을 억류하고 있고 또 납북해왔던 사람들과의 왕래도 끊겼고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북한 측의 사과와 또 태도 변화가 지금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우리 억류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많은 이산가족분들과 또 납북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셔서 하루빨리 통일이 돼 이런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이런 일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또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합니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음 가보는 길은 산길이든 낯선 골목이든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삶의 지도에서는 없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넘어질 때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Thank you.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시작하면서 나눈 이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가 넘어질 때나 갈 길을 모를 때 언제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이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부터 15절의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심으로 죄인들을 자신의 길로 지도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계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인의와 성실입니다. 여호와여, 내 죄가 많으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그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의 후손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와 친교를 누리니 그가 그들에게 자신의 계약을 알리신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향함은 그가 나의 발을 그물에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기를 언제나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런 이 새벽 시간 매일매일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노 합창단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문을 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 그 찬양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로 함께합니다.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찬양과 함께 오늘의 은혜의 시간들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두 번째로 수넴 여인은 청명한 여자였지요. 열왕기하 4장 9절에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라. 영안이 더 있는 여자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을 구별할 줄 아는 영특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축복인지 모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돈 가진 부자는 잘 알고 빽 가진 사람도 잘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잘 모르고 지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의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별 못하는 세대 속에서 구별할 수 있는 총명, 구별할 수 있는 영역,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청명한 여자. 세 번째로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여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하 4장 22절 23절에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서 돌아오리라.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선지자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합니다. 마음 놓으세요. 내가 다녀올게. 아들 죽었다는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엄마가 만약 외아들이 죽었다면 무엇부터 합니까? 통곡을 하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무릎을 치면서 울지 않을까. 그러나 이 여인은 강하고 초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남편도 의논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가멜산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의지, 그 여인의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멜산에 선지자 만나러 갑니다. 참 인내력도 가지고 있던 여자지요. 열왕기하 4장 30절에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인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내 아들을 살리기 전에는 안 떠난다. 야곱의 인내를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서 모래 알마냥 바람 부는 갈대와 같이 이 세상 길이며 있었던 중 한복음 전달 접어서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합니다. 눈물로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며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불만과 복수심 살아올 때면 주님 앞에 나와 전부 여우지 없어서 이 찬송으로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을 못 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접하면서 나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인간으로 새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권능을 받아 주님께 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리고 이미 응답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오늘도 고향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북한이 고향인 리영희 자매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간절한 마음과 함께 오늘의 이 찬송 올려드릴까요?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주님께 구한 모든 것늘 얻겠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전심어린 가사기를 그런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번더 찬양합니다. 오늘의 찬송가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릴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리영희 자매 선곡과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무릎 꿇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의와 평강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1: 저는 1962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추방되는 아버지를 따라 함경북도 온성군 상화라는 곳으로 이사해 그곳에서 처녀 시절까지 보냈습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50년 기간에 겪었던 가지가지의 피눈물 나는 삶을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4살이 되던 해 좋은 남편을 만나 시집을 와서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밥술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북한의 어려운 삶 속에 남편은 저에게 있어 마음의 기둥이었고 의지였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40살이 되던 해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구역병원 원장 선생님은 의뢰서를 떼주시면서 빨리 큰 병원에 가서 확진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가정은 그때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증명서를 떼고 도립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기차가 없었습니다. 남동생을 역전에 주둔시켜 수시로 차 시간을 알아봤지만 역 안내에서는 기차가 어디에 정착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7일 만에야 기차가 들어왔는데 어디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삽시간에 플랫폼은 인산 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 청년들이 철길에 있는 자갈을 손에 들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기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기차에 오르고 보니 기차 안 역시 발을 옮겨 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승무 안전원을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화장실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화장실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경찰의 권한으로 사람들을 화장실에서 쫓아내고 한쪽에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12월 말 설 명절을 며칠 앞둔 때였습니다. 화장실 바닥은 얼어붙은 대변으로 작은 산이 형성되어 있었고 소변으로 얼음판을 이루고 있었지만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남편이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자리가 협소하여 엉덩이에 놓는 근육 주사는 놓지 못하고 어깨를 비집고 무릎핀을 주사하며 대전에서 서울로 가는 것과 같은 그 거리를 이틀 반이나 걸려서야 도착했습니다. 도립병원의 상황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초음파 기계가 있는 병원들마다 정전이 되었다. 기계가 고장

0: 이 났다. 의사 선생님이 사회 동원을 나갔다 해서 초음파 한번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찾아간 것이 철도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다리를 붙잡고 꼭 초음파를 해달라고 애걸하고 제일 비싼 담배를 뇌물로 주고 초음파를 했는데 간경변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리하여 간경변 치료를 하던 남편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간암을 간경변으로 오진을 한 것이었습니다. 기계가 오래되어서 병원에 들어오는 전기가 전압이 충분하지 못해서 오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달려오는 수많은 차들을 볼 때에 현대적인 의료 장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신속한 이동이 불가능하고 병원의 의료 설비가 온전히 감추어지지 못하여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힘없이 죽어가고 있을 북한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픕니다. 이때부터 저의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기고 간 자식들에게 아버지 없는 서름을 주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너무 일하여 손톱이 자랄 새가 없었고 돈이 되는 일은 다 했습니다. 술을 뽑고 두부를 만들고 가축들을 키우고 땔나무를 해오고 쉴 새 없이 일했지만 옥수수 밥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없는 집이라는 낙인이 찍혀지자 도둑들이 휘파람을 불며 안심하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가축들과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집을 지키고 있으면 밭에 곡식을 훔쳐가고 밭을 지키고 있으면 집의 것들을 훔쳐갔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첫 번째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고향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시작한 지 76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정전이 된 지 73년째 되는 해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다시는 이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지금도 온 우주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의 세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탄의 세력이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부터 참수자입니다. 성경 욥기를 보면 특별한 죄도 없는 욥을 참수해서 그를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욥기서 1장 9절 11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은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가정을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열 자녀가 다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죽고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와서 기와자국으로 몸을 긁어야 됐고 한 번씩 함께 해야 될 아내는 너무나 그 모습이 비참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등을 돌리고 친구들이 찾아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냐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정말 고난의 때 누구 한 사람도 그 옆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견디고 이기고 나서 물론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그가 당한 고난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남을 비방하고 참사하는 이 모든 일이든 악한 원수 마귀가 충동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상처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원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흑암의 원세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러다 쫓겨날 것이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원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사랑한다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가 처음을 막고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 믿는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장차 우리가 모든 악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저 영원한 번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내가 주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갈 때까지 크고 작은 전투를 우리는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수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준 무기가 바로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계속 1장 5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저를 구원하시는데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유월절 재앙인데, 그 집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집은 예외 없이 첫째 아들과 모든 집 중에 첫 번째 수컷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에 있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온 애굽이 통으로 뒤덮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진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도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의 가운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냐고 주님 안에서 기쁜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 집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을 가져가서 그걸 제단 앞에서 죽여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술을 헤아려 쏘는 수많은 사랑하는 짐승들이 주인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사랑하는 자기의 양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돌아서 또 죄를 짓고 나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가축을 갖고 와서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까 온 수마이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흑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흑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물러갈지어다. 우린 담대히 외쳐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갖다줘서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이 물러가고 영생이 주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질병이 물러가고 치은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다니며 강건하게 되고 생활한테 풍성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모여신 하나님 아버지,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저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0: 생길이 굽이굽이 이기차는 문제와 어려움, 아픔, 상처, 외로움, 슬픔, 비난과 공격,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들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꼭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남은 삶 정말 하나님 영광에 의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을 본문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26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부산과 제주가 20도, 대구와 목포, 여수가 19도, 신의주와 서울, 포항, 대전, 광주가 18도로 보이고요.

0: 강릉이 17도, 평양과 개성, 춘천이 16도, 강계와 함흥, 청진이 15도, 해산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신의주와 광주가 29도, 개성과 대전이 28도, 평양과 춘천, 여수가 27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목포, 부산이 26도, 해산과 포항, 제주가 25도, 함흥 24도, 강릉 23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 음반 가운데 찬송에 이어서 오늘의 남과 북의 날씨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남과 북에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함께한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구주 십자가의 그 보혈 가운데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올려드린 기도와도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내 주의 보혈은 끝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의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탈북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을 세우시며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으로 부르시어 영원 구원의 소명을 받은 탈북민 사역자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같은 탈북민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으로 들어옮겨 주신 탈북민 성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옮기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듯 수많은 탈북민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며 첫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여 탈북민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시작과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북한 복음 통일의 마중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의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절은 변하고 우리의 상황들은 바뀌어도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또 변할 수도 없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 아침도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26일 금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의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1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훔 1장 9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귀한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오늘 나훔 1장 9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니 이들이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아무리 커 보여도 겁먹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기 너희는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여기 꾀한다라는 것은 의심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너희들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의심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그런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호와께서 8절에 보면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 여기서는 니느웨죠. 아수르의 성읍, 수도 니느웨, 이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연 그러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겉으로 볼 때는 아수르가 훨씬 더 커 보이는데 과연 그리 하실까? 이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나 큰 문제 앞에 과연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도저히 이게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이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이런 이제 위축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여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 유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들은

10절에 말씀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자기 그들은 아수르죠. 니느웨.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다. 여러분, 이 가시덤불이 이렇게 자랄 때 곱게 자라는 게 아니라 얽히고 설키게 이렇게 자라죠. 사실 가시덤불이 자라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풀들이 건강하게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한 억제력, 가시덤불로 그 주변에 자라는 것들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아수르가 유다를 가시덤불과 같이 얽매이고 억제하고 고통을 주고 찌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들이 전쟁을 할 때는 마치 가시덤불과 같이 촘촘하게 적국을 꼼짝 못하게 찌르며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해이해지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10절에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자,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 마음이 너무, 기분이 너무 좋고, 아, 이제 이겼다 하면서 이제 이 경계를 느슨하게 하는 이들이죠. 자, 어쨌든 강력하게 옥죄며 공격을 하든 간에, 또 아니면은, 마음이 풀어져서 이겼다 하고 흥떡망떡 즐기든 간에, 뭐, 승리한 자의 이 아주 오만한 모습을 보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들은 10절에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그럽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고 볼 때는 멋져 보이고 커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른 지푸라기와 같이 탈 것이다. 여러분, 마른 지푸라기 거기에 불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확 타서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또 아무리 교만해 보이고 아무리 여유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뭐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있는 이유는 뭐냐? 아직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인생이 참 지푸라기와 같다. 마른 지푸라기와 같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한번 데려가시면 싹 타서 재처럼 사그라들죠. 11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자, 전부 다 탈 아주 변변치 않은 인생이거늘 그 가운데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여기서는 그 앗수르 바니팔, 니느웨의 이 왕이죠. 유다를 멸하려 하는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럽니다. 여기 이 니느웨의 왕을 말하는 악을 꾀하는 한 사람. 그러니까 악은 대사를 도모한, 왕은 대사를 도모하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왕은 악을 꾀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거죠.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게 여호와 앞에 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러죠. 여러분, 사악한 것. 이게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벨리알은 나중에 이제 사탄의 어원이 되기도 하죠. 반대하는 자, 사악한 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권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기세등등하고 힘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악한 것을 권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12절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세상에는 강하고 많은 것이 승리의 조건, 번성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끝내기로 결정하시면 아무리 강해도 순식간에 무너지고요. 아무리 뭐 숫자가 많아도 그 많은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얘기를 합니다. 너, 이 유다, 너를 괴롭혔지만, 이제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자, 하느님께서 유다를 이전에는 이제 앗수르를 통하여 괴롭히셨죠. 여러분, 이 앗수르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를 많이 늘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 경계하고 징계하는 채찍이 돼서 이 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경고하는 경고의 나팔과 같은 역할을 했죠. 자, 여러분 이사야 10장 5절을 보십시오.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자, 앗수르 사람은 화가 있다. 앗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노다. 그러죠. 그러니까 앗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또 하나님의 분노의 몽둥이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가서 그렇게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진노의 막대기와 같은 또 몽둥이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받을 때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쓰임받으니까 자기가 뭐가 대단한 것이 된 것처럼 이제는 노골적으로 유다를 자기 마음대로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면 되는데 자꾸 이제 내 건 줄 알고 내 힘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덤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거 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 영역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드러내라고 이 영역을 맡겨주신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러죠. 아, 나중에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늘 주인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걸음. 여러분 이 걸음이 복된 걸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 소유, 내 것 이게 아니라 주님으로 꽉 찬 마음. 내 것은 비워지고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죠. 자, 이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제 그들은 결코 너희를 괴롭히지 않고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자, 이제 앗수르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었던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어주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들에게 지었던 멍에는 무엇으로 인한 멍에냐면 유다의 범죄로 인한 멍에, 죄의 멍에였습니다. 범죄로 인한 결박이었죠. 그러나 이제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자, 여기 너는 앗수르를 말하죠. 앗수르. 다시는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자,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를 완전히 멸하시고 이제 흔적도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앗수르 우상과 함께 흥하고 우상과 함께 망합니다. 하나님이 집에서 새긴 우상, 부은 우상, 이 뭡니까? 다 멸절한다는 거죠. 새긴 우상은 이 나무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이제 새기는 것이고, 부은 우상은 금속 주조를 통해서 만든 이 우상을 말하죠. 15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자, 이제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 또 죄와 멍에의 사슬을 끊어주신다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위에 있다. 여러분,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성이잖아요. 산. 주변에도 이제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근데 이제 산 위에

이게 있다라는 건 뭐냐? 화평을 전하는 자가 이제 저 멀리로부터 적진으로부터 이 적진이 완전히 멸망한 걸 알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성으로 넘어오는데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보면 막 뛰어오는 걸 보면 아, 기쁜 소식이 있구나. 뭔가 소식이 있구나.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럼 하나님 말씀합니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자,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뭡니까? 시간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재편한다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절기는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루를 떼어 이 새벽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한 주일을 떼어 주 앞에 드리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시간을 드리는 이게 이제 일종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또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거는 예배의 회복, 제사의 회복을 말합니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그동안 악인들, 아수르에 막 억압되고 속국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절기도 제대로 못 치고 못 지키고 제사도 제대로 못 지킬 정도로 억압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죄와 억압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의 회복, 시간 질서의 회복, 또 공간 질서, 이것이 아수르에 짓밟혔다가 이제 멸절돼서 사라지니까 공간 질서의 회복,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 시공간의 회복, 새 창조라고 그럽니다. 제사의 회복, 새 창조죠. 근데 여러분, 이새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러분,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에게서부터 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기 보면 좋은 소식, 굿뉴스죠.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고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언하며 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나훔서로 따지면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다시 유다를 통치하신다 하는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죠. 근데 이 발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냅니다. 자, 로마서 10장 15절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디귿 보면 여기 나나주 디귿에 이게 바로 이사야 52장 7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근거했고 이 말씀으로부터 사실 나훔 1장 9절에서 15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참된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깨뜨리실 텐데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 억압당하는 이 상황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 참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리고 평화를 전하는 자의 소식이어야 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오실 때 온전히 회복되는 참된 좋은 소식, 굿뉴스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이 유앙겔리온이 이제 쉽게 풀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만 아수르가 너무 크게 보여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해도 이게 진짜 실감나지 않고 더 움츠러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확신을 주시죠. 아니다. 아무리 아수르가 가시덤불 같고 다 승리해서 기고만장해서 술 취한 사람 같아 보여도 이들은 마른 지푸라기와 같을 것이다. 불타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원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대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노한 음성을 접하면서 죄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점과도 같았던 이 죄라는 것은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되어 우리를 멸망의 길에 서게 하죠.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마침내는 민족으로 요원의 들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하시는 이 말씀이 모쪼록 이 혼란의 오늘을 사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넘어 우리 민족에게는 임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채근하네요. 영원할 것 같았던 강대국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던 나훔 선지자의 심정으로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죄악의 땅 아수르는 오래지 않아 완전한 멸망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유다 백성을 향한 기쁜 소식. 이 악한 전복자들이 다시는 일어나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에 아멘하며 위로받기를 원하는 아침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성도님들 주일의 거룩한 공동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경험하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있는 주님을 더욱 믿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오늘 네온의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영혼의 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환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일을 VIP 초청주일로 지킵니다. 성도들에게 이 날을 지키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열정, 그리고 전도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재확인,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은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때가 바로 이 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반복되는 이 행사 때문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루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창세기 1장을 늘 묵상할 때마다 흑암이 있었고 땅은 공허했고 혼돈했다. 어느 것 하나 질서가 잡히지 않았으며 손에 잡히는 결과물들도 보기 어려웠던 그런 환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일성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를 만들어 갔지요.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초대하지,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할까? 막막했던 시간이 조금 조금 지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VIP데이의 풍광이었습니다. 이번 주일 우리 교인들은 아름답게 교회를 꾸미기도 하고 몇몇 사람을 초대할까 흥분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스스로 만족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르드개와 하만의 갈등, 그래서 유다 백성 모두가 몰살당해야만 했던 그 시점에서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했던 이 한마디가 우리 교회들의 가슴을 사실은 때리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이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0: 하나님이 너를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게 한 것은 유다 백성을 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질문 앞에 갈등하던 에스더가 결단하고 거룩하게 도전하는 그 광경처럼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나 되어 Eve Every Day를 기쁨으로 섬기려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교단 신문 기자들을 이날 초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전도 풍광 그리고 성도들의 열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문을 열면 1장에는 네 단어가 사이클처럼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다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 우리 모두가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들로 결과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 축복의 사이클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결과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셨던 그 축복의 이야기가 내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열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VIP,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초청해야 할 또 다른 VIP입니다. 우리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해 깊이 생각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특별한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우리 모일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3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인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심리치료 가운데 감사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 그리고 모든 아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요법이지요. 그래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계속 감사를 하면 행복을 되찾고 건강도 회복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을 하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볼 수가 있지요. 감사는 벌어진 둘 사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감사는 미움을 사랑으로 만들어줍니다. 감사는 원수를 친구로 만듭니다. 오늘도 감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이탈리아 밀라노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섯 가지 행복 비타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의 회장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평생 행복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가를 주제로 평생 연구한 셀리그만 박사는 다섯 가지 조건을 찾아냈고 이 조건들에 행복 비타민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셀리그만 박사가 말한 다섯 가지 행복 비타민입니다. 첫째, 긍정적인 감정과 기쁨. 둘째, 성취감. 셋째, 건강한 인간관계. 넷째, 참여의식. 다섯째, 의미 있는 삶. 셀리그만 박사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4번, 5번의 비타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삶에 의미를 줄 수 있는 가치를 찾고 그 일에 적극 매진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영원한 주님 나라와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얼마든지 해보십시오.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행복의 비결은 오직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뿐이라는 사실을 서둘러 깨달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살아감으로써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참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만을 믿으며 표대를 향해 살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테너 유성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입술의 특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야고보는 혀를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지요. 첫째는 말에 물리는 제갈에 비유했고, 둘째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숲을 태우는 불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동점이 하나 있습니다. 크기는 작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우리 사람의 인생을 움직입니다. 혀는 불과 같아서 우리 삶 전체를 불태우기도 합니다. 그 불은 마치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고 말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이 가진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떠올리게 하지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떤 맹세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결혼식을 하면은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할 때 한평생끼리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세례식 때도 서약을 합니다. 나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임직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매주 했습니다. 자, 우리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여호와의 정인들은 국기 앞에서 맹세를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자, 여호와의 정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순종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해석을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부분은 문맥을 보고 그것을 해석해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문자만 붙들고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만일 이 말씀을 문자로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눈이 없는 사람, 손목이 잘린 사람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제로 눈을 빼고 우리의 손을 잘라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죄를 단호하게 끊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문맥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선사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공적인 서약을 하는 상황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예하고 그냥 아니오하고 하면 될 일을 하늘에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땅에 두고 내가 맹세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 말에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교묘하게 맹세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이라면 어떤 것도 그냥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땅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위선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이번에 내가 다이어트 실패하면 내 성을 간다 가라. 그런 사람 많죠. 만약에 이 말을 그대로 한다 하면은 김 씨에서 박 씨로 바뀔 사람 많을걸요? 예? 우리 가운데 내가 이번에 술 못 끊으면은 내 손목을 건다. 아마 손목 없을 사람 많을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그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신뢰관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맹세가 많아서 신뢰를 얻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평소 말이 신실해야 됩니다. 평소 삶이 정직해야 됩니다. 언행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옳은 것은 옳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 그렇게 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법정에서 선서를 요구받으면 진실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서약을 요구받으면 진실되게 서약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직식에서 서약을 요구받으면 진실하게 서약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맹세 자체가 아닙니다. 진실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신뢰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는 예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말하는 사람, 자 그런 신뢰받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할 수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내 자녀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태산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야고보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고난과 질병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원망할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할 이유입니다. 질병은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할 이유입니다. 문제는 낙심할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할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불평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현실을 비관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입술은 달라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불평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원망보다 기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낸 성도들은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생업을 잃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가운데 어렵게 어렵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들에게 낙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질병은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지요.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정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성도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16절 중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교회는 함께 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곳.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당시 기름은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나 급한 죽게 된 사람에게 이 사람이 부었던 것은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의학과 기도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의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약보다도 의사보다도

더 의지해야 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 전에 하나님 이 약이 내 몸에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병원에 가기 전에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하옵소서. 좋은 의사 만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내 몸 상태에서 최선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의 실수함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앞두고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수술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조금의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어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또 역사하시고 치료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능히 고치십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 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멘. 우리는 엘리야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중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대 850명의 영적 전투에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기도했더니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그가 기도했더니만 그 오랜 동안 가뭄을 벗어나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오해할까 싶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엘리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큰 권능을 행했지만은 왕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는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그런 연약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마음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담대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능력이 특별해서 응답받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특별했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기도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첫째 나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다 보면 상대방의 잘못보다는 내 잘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속썩였던 자식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둘째, 기도는 문제를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깊은 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수영할 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 많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 없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이길 힘을 줍니다. 기도는 견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는 한평생 5만 번 이상의 응답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기에 나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다. 우리는 조지 뮬러가 잠시 눈 감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 다 주어진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답니다. 즉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태산 같은 문제입니까?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찾아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무기입니다.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찬송할 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절거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라고 권면했고 절거하는 자에게는 찬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은혜를 낳고 은혜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찬송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찬송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그 입술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 10명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했고 나머지 9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입었는데 어찌하여 9명은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려울 때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생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판단을 잘했어, 내가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지, 아 운이 참 좋았어, 어느새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응답 받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 입으면 찬송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찬송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도 찬송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미디의 황제로 불렸던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이제 임종을 하게 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었지만

정작 나는 진정으로 웃어본 적도 기뻐해본 적도 없었다. 참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인기만 좇으며 살았다. 지금 소원이 있다면 좀 더 살고 싶다. 좀 더 살고 싶어.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웃음은 줄 수 있어도 참된 기쁨은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응답을 받았습니까? 찬송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기 자랑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원망보다는 찬송이 많고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고 탄식보다는 예배가 많고 자기 자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고보는 서신의 마지막을 전도에 대한 권면으로 마무리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단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는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된 사람을 인도해 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속고 죄에 속고 이단에 속고 마귀의 거짓에 속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스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의 스타보다 하나님 나라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큰 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작은 별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도 전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 부르신 목적이 전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성천하기 직전 마지막 명령도 제자 삼아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도 증인으로 삼기 위하여서, 즉 전도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전도 그러면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의 눈총은 아랑곳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다니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나는 저렇게 하기 힘든데, 나는 도저히 저렇게는 못해. 여러분, 참 마음에 부담이 생기지요. 자, 이것은 전도의 한 방법론에 불과합니다. 과한 방법론을 떠올리니까 전도가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당신은 지옥의 땔감이야.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거 소리 듣고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혜롭게 품위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진주를 되

0: 문제제기에 던지지 말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고함치는 것, 귀한 복음을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고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너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값싸게 취급하는 것이 저런 것이 아니냐고, 저것 보고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냐고, 저런 것을 보고 도리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반감만 가질 것 아니냐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문제는 진주를 던지느냐, 그러면 품위 있게 진주를 던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예 진주를 던지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스타일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입술의 특권, 진리를 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남부교회 김상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7762번 054-777-7762 경주 남부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하늘숲교회 강남욱 목사님입니다.
1: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선악의 역사와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조국,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기대하시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는 정부와 우리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과 상처라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장차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되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에이펙 10대 연구 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열기로 뜨거운 요즘 여러분도 축구 좋아하시나요? 전 축구 경기를 보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땀 흘리며 열심히 뛰다 보면 몸과 마음도 참 상쾌해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한번 유심히 보니 경기에서 이기는 팀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던데 무엇인지 아시나요? 물론 개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대체로 분위기가 밝은 팀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즐거운 분위기로 경기에 임하는 팀들이 높은 확률로 승리하더라고요. 지고 있는 순간에도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팀들이 결국에는 역전까지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서로 위로와 격려, 응원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는 역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물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은 어떨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결과를 떠나 우리 마음껏 서로 응원하고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길 소망해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으쌰으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6월 26일 주님으로 행복한 금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혹 큰 벽과 같은 현실 가운데 갈 길을 잃은 것 같은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역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선포해 보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말씀이 주는 힘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방송 가족분들 함께해 주고 계세요. 뒷자리 우리 9507님 양평에서 출첵합니다. 보서PD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새벽기도 다녀온 후에 지금은 청소하면서 듣고 있어요. 새 아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하나하나 먹다 보면 금세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우리 약도 잘 처방받아서 복용하면 그런 효과가 좋은 것처럼 우리 말씀도요. 말씀의 은혜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 말씀해주는 힘이 참 큽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처방전 받으면서 이 아침 힘차게 나아갔으면 건강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뒷자리 우리 3924님,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소서.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소서. 사랑합니다라고 샬롬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어린이 합창단 우리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애청자들과 같이 듣고 싶다고 또 신청곡까지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귀한 신청곡도 감사하고요. 잠시 후에 함께 나누시죠. 뒷자리 우리 6809님, 샬롬 좋은 아침 금요일 아침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덕수동에 있는 충원탑과 포항을 지키는 학도병 그 기념탑을 다녀왔습니다. 묵념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와, 참 포항엔 멋지고 참 귀한 장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보니 가슴이 뭉클하고 참 먹먹해졌습니다. 지키고 싸웠던 그 모습 결코 잃지 않고 그 희생 꼭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주 썸머 스페셜 미리 좋아요. 한 주간 라디오 진행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어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내일은 포항 남로회에서 교사 강습회를 진행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몇번 갔었어요. 이렇게 충원탑이 있는데 여기 산 이렇게 언덕배기쯤에 있거든요. 와, 이런 곳이 있구나 싶어서 가니까 아주 이렇게 충원탑이 웅장하게 또 세워져 있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을 주민들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묵념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6월을 또 맞이해서 얼마 전에 다녀왔었는데 우리 6809님 오늘은 또이 사진으로까지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순국선열들의 그피 흘리신 희생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나아가요. 뒷자리 우리 3289님, 보석 PD님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출석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뒷자리 우리 2667님께서도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시원해서 일하기가 참 좋은 아침입니다. 틈틈이 보석 PD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일은 계속하면서요. 오늘 한 주간을 마치는 금요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교회 부흥회도 마치는 날인데요. 은혜가 계속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또 이른 아침, 거의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일을 반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2667님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강건함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안전 유의하셔서 안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세요. 뒷자리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자주 피디님 어제는요.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이 제주 국내 단기 선교를 위한 카페 모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파 선교사 모금함을 열며 예수빵 50개를 50까지만 이렇게 적고 마셨는데 요 뒤에 내용은 무엇일까요? 뭔가 이렇게 좀 섬기신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4420님 늘 귀한 사역에 저도 기도를 함께 동참할게요. 그리고 전파 선교사 항상 이렇게 사모하면서 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4420님과 방송 가족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뒷자리 2042님께서도 오늘 오프닝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고요. 우리 7406님, 와, 색사뿐이세요. 오늘은 일을 쉬는 날이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친구 따라서 극동 방송을 듣게 됐는데 찬양과 나눔으로 은혜 받는 시간 정말 좋습니다. 매일 아침 참여하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쉬는 날마다 자주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분을 두셨네요. 또 친구분이 이렇게 권할 때 그래 나도 한번 들어볼게 라고 하는 친구도 정말

드물고 귀한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마치 다윗과 요나단 같은 분들이 아니실까 제가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의 모처럼만의 쉬는 날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찬양과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출석체크 축제받을게요. 가슴 뛰는 두 글자예요. 승리, 빅토리. 오늘은 승리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승리, 승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이행시 보내주셔도 좋고요. 뭐 빅토리라고 보내주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오시는 그 두 글자 내지 세 글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입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매주 금요일 코너 바로 믿음의 기업을 만나자, 일명 믿기만. 찬양 한 곡 더 듣고 만나볼게요.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은 믿음의 기업을 만나는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 사역을 위해,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귀한 후원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죠. 포항교통방송의 언성 히어로, 믿음의 기업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모십니다. 오늘은 맛있는 롤케이크 선물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기쁨을 주고 계시는 빵마을 대표 우리 권태준 대표님 오셨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0: 우후, 너무 반갑습니다. 와, 집사님 이 이른 아침 이 시간 또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1: 예, 저는 우현동에서 작은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포항지로교회 권태준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포항제일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아니 또 이른 아침 이렇게 와주셨는데 지금 소감이 좀 어떠세요?
1: 예, 처음에 방송에 나오라고 네. 말씀하셨을 때는 어떨까라는 기분들에 들었었는데요. 예. 막상 오니까 참 긴장되고 네. 떨리기도 합니다.
0: 설렘도 좀 있죠.
1: 예. 처음 출연이라서 설레기도 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아니 우리 집사님께서 오시면서 또 양손 무겁게 오셨어요. 아니 협찬도 해주시는데 저희 직원들 힘내라고 맛있는 빵까지 섬겨주신 우리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막 힘이 납니다.
1: 예.
0: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한번 나눌 예정이고요. 포항교통방송의 언성 히어로, 믿음의 기업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오늘은 맛있는 디저트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기쁨을 주는 우리 권태준 대표님, 지사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시죠.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역할을 하며 팀의 승리에 조용히 기여했던 영웅. 이처럼 포항교통방송의 사역에도 조용하지만 문근히 귀한 동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의 언성 히어로, 노래되지 않았던 우리 영웅들, 우리 믿음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권태준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 예. 이곳 스튜디오 포항교통방송은 처음 방문이실까요?
1: 예전에 한번 청년 때 네. 여기 빵 배달을 몇 번 온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예. 청년 시절이라면 언제 적이에요?
1: 약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아니 우리 집사님께서 무척 동안이시네요. 전 지금도 청년 같으신데.
1: 아, 감사합니다.
0: 그리고 15년 전이 청년이었다. 아,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이렇게 빵으로 맛있는 디저트로 이렇게 기쁨을 전해주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 처음 믿음 생활을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1: 예, 저희

0: 집안의 믿음의 시초는 할머니인데요.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셨고요.
1: 네.
0: 저희 어머니는 이제 시집에 오셔서 할머니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교회 첫 출석은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제가 유치원 때
1: 네.
0: 포항지역의 유치원에 등록을 시키셨어요.
1: 네.
0: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첫 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잠시만요. 그럼 포항제일교회를 지금도 출석하고 계시잖아요.
0: 예예. 예.
1: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유치원 포항제일교회 유치원을 또 이렇게 출석하셨고 지금까지 제일교회. 그러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일교회를 출석하시는 거예요?
0: 사실은 중간에 이제 다른 교회 좀 섬겼다가
1: 이렇게 다시
0: 제일교회 지금은 섬기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유,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어머님, 우리 어머님과 할머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 계시고 나아가시는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해하실 것 같은데요.
0: 예, 지금 할머니는 돌아가셨는데요.
1: 네.
0: 제가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많은 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저희 할머니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제 새벽기도 가시고
1: 네.
0: 또 새벽기도 가시오 갔다 오시면 이제 한겨울에는 차가운 몸으로 오시면
1: 오.
0: 제 손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가끔은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도 했고요. 아,
1: 그렇군요.
0: 그 날마다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밥상 같은 이렇게 네. 식탁이 있었어요.
1: 네.
0: 항상 펴놓으시고 돋보기로 이제 성경 보던 할머니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1: 와, 예.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됐을 것 같아요.
0: 예.
1: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또 우리 집사님의 마음 한켠에 그렇게 강하게 또 남아있어서 그 은혜로 오늘을 또 살아가시는 우리 집사님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집사님, 포항제일교회 정말 우리 박영호 목사님의 말씀도 참 좋고 저도 우리 상은 자매님이라고 이상은 자매하고 매주 수요일 날에 아침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예.
1: 그래서 제일교회 하면 정말 저의 본향같이도 느껴지는데 지금 우리 출석하고 있는 교회 우리 제일교회 한마디 자랑을 해주신다면요?
0: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교회는 포항의 어머니 교회라서 지역교회들을 섬기고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개척을 하게 됐고요.
1: 네.
0: 지금도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성도들이 가서 전도라든지 그 어려울 때 물품 이제 또 헌금으로 나누면서 섬기고 있고요. 저희 교회 이제 계속 최근에는 돌봄이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많은 이웃들을 돌보고
1: 돌봄.
0: 예예. 예. 그리고 교회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혼자 울지 않는 교회라는 그런 플랜 아래서
1: 네.
0: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이렇게 섬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돌봄이라는 그 기치 아래
0: 예.
1: 혼자 울지 않는 교회.
0: 예.
1: 아, 이 슬로건이 정말 은혜가 되고요. 우리 다른 교회에서도 참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또 포항제일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집사님, 처음에 이 사업을 좀 도전하게 된 계기가 무척이나 궁금해요.
0: 예. 그 가끔씩 질문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제일교회를 모태행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1: 네.
0: 실질적으로 이제 학창시절에는 교회를 그냥 다녔어요.
1: 네.
0: 그냥 출석했죠.
1: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0: 예, 예. 그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마치고 성도들에게 작은 소책자를 나눠줬어요.
1: 네.
0: 그 책자의 내용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변화되는지 그런 간증과 은혜를 담긴 작은 속책자였어요. 그래서 한 세 분의 속책 그 신앙의 간증이 담겨 있었는데요. 제가 그걸 들고 집에서 이제 궁금하다 뭘까 해서 호기심 반 이제 읽었었어요.
1: 네.
0: 읽는 순간 이제 그 내용과 은혜에 빨려들듯이
1: 그 순간
0: 예예 예. 한 10분 15분 정도 읽었나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면서
1: 네.
0: 제가 고1 때까지 이제 교회에 다녔지만 혼자 스스로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1: 네.
0: 그때 처음으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간증 집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섬기고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 기도를 스스로 했었어요.
1: 그래요. 네.
0: 그렇게 하고 이제 밖을 나갔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구름을 걷는다는 느낌?
1: 우와,
0: 그 순간 예예. 예. 가로수들이 막 이렇게 손 흔들고 막 저한테 말하는 것 같고
1: 우와.
0: 예. 누구나 다

0: 경험하잖아요. 그 예수님 있어 사랑. 그렇죠. 그걸 경험하고 그 은혜들이 한 1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1년 정도 가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대학에 가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났고 그 은혜들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직장을 어떻게 구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고민하다가 한 게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빵집이었어요.
1: 그래요.
0: 예, 그때 생각은 이제 제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뭐 목사가 된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일터에서 또 직장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부족하지만 품으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1: 예.
0: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빵 봉투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그 빵을 팔면 혹여나 이 빵 봉투의 말씀을 보고 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예. 기대감에 이제 빵집을 시작하게 됐죠. 예.
1: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0: 예.
1: 와, 저 지금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선생님. 그 처음 순간, 그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의 순간에 그 받았던 소책자 우연히 본 듯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소책자를 열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행복하게끔 만들어준 거잖아요. 마치 가로수가 손을 흔들어주는 것처럼.
0: 예.
1: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불현듯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요. 영접하셨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그런 좋은 복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또 빵마을이라는 이렇게 베이커리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을 기획을 하고 여신 거네요.
0: 예, 예.
1: 그러면 지금도 그 빵 봉투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나요?
0: 예, 지금도 예 적혀 있습니다. 예.
1: 한결같이 예.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이 사업장이 그래서 더 귀하고요.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백화점이든 어느 공간이든 빵집이 있으면 그 빵에 이 맛있는 향으로 가득해가지고 다른 향수가 필요 없다고 할 정도인데 우리 집사님의 요 사업장에서는 이 맛있는 빵 향기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아, 정말 귀합니다. 그러면 정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경험들이 좀 왕왕 있을 것 같아요.
0: 제가 뭐 용기는 없어서 예, 간접적으로 전한 적은 있지만 네. 지금의 기억에 나는 거는 뭐 좋은 기억은 아니지만
1: 네.
0: 저녁에 혼자 이제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떤 손님 오셔가지고 배고프니까 빵을 이제 그냥 좀 줄 수 없겠냐.
1: 그런 경우도 있어요.
0: 예, 가끔씩 있어요. 아주 가끔씩.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빵을 한 두세 개 주섬 담아서 음료수랑 같이 이렇게 드렸어요.
1: 예.
0: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는 이제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용기 안 나서 제가 뭐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1: 예.
0: 혹여나 이제 그런 말을 듣고
1: 공개를 하셨군요.
0: 예, 예. 이게 또 믿음이 생기면 좋겠다는 그런 그렇죠. 마음에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1: 네.
0: 빵 주면서 교회 다니라고 이런 표정이었어요.
1: 오히려.
0: 예, 예.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아 전도란 게 진짜 쉽지 않구나.
1: 네.
0: 제가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없구나. 제가 느끼면서 드는 생각은 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가 없이 하는 섬기면 그냥 섬김일 뿐이고 그 영혼에게 복음이 전하기까지는 수없이 기도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내가 열심히 뭔가 그 행동과 뭐 이렇게 섬김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나의 의로는 한계가 있다.
0: 예.
1: 그 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지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 전도가 될 것이다 라는 집사님의 말씀이 정말 절절히 공감이 되고 느껴져요. 하지만 집사님 저는 또 막 생각이 드는 게 그분께서 그렇게 그런 뭔가 의아한 표정으로 봤겠지만 분명히 그 이후에 곰곰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예.
1: 아 저분이 저런 마음과 저런 표정이 그러니까 그분의 시각에서 우리 집사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저분의 모습을 닮지 않았을까?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아닐까라고 오히려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되지 않았을까? 또 제가 감히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0: 예.
1: 우리 집사님의 미소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우리 집사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는 우리 권태준 대표님 집사님이 아니실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포항 극동 방송 평소에 좀 청취하실까요?
0: 예, 죄송한데 지금은 청취를 잘 안 하고요.
1: 네.
0: 예, 저기 양학동에서 제가 가게를 운영할 때

0: 그때는 이제 오후에는 좀 일이 여유로워서 종종 듣기는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또 일터에서 일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청취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 한가운데에는 포항극동방송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0: 저도 이제 방송을 들을 때는 이제 간증이나 그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고요. 또 삶 가운데 이제 주일을 섬기고 나면 평일에는 좀 무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가끔씩 방송을 틀며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믿음이 도전이 되기도 하고 이제 방송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방송 가운데도 이제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라든지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그런 사연을 볼 때, 아, 정말 극동방송이 정말 모든 복음 전파로 해서 꼭 필요한 방송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1: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정말 귀한 나눔 잘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찬양 한곡 듣고 오시죠.

찬양사역자 최명자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은혜로운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권태준 집사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께서 추천하는 찬양

0: 있다고 들었어요. 이 시간 한번 나눠주실까요?
1: 예,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찬양을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요.
0: 네.
1: 최근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이 안 돼서 이게 막 노력을 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
0: 네.
1: 이 가사 내용 들으면서 아 나도 참 기도할 때 힘드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0: 예.
1: 이 찬양 가사에 은혜 받고 이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0: 기도하고 싶다. 그 예. 기도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가득 담은 이 찬송이에요. 찬송가 제목이 무엇이죠?
1: 내 기도하는 그 시간.
0: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잠시 후에 함께 나누고요. 아, 말씀과 이 기도를 사모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참 정말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 집사님께서 사모하는 또 말씀 구절이 혹시 있을까요?
1: 말씀 구절은 제가 힘들 때
0: 네. 이제 힘을 주는 또 구절이 네. 있군요.
1: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많은 분들이 이제 암송하고 이제 어려울 때 힘을 받는 말씀인데요.
0: 네.
1: 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힘을 받습니다.
0: 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집사님이시라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 정말 한결같이 또 풍악돈방송을 위해 귀한 선물 협찬으로 헌신해주고 계시는 것처럼요. 방송사역을 가능하게 해주는 또 물질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는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1: 예.
0: 전파 선교사라는 존재 혹시 알고 계셨을까요?
1: 네, 예, 저도 예전에 전파 선교사를 가입하고
0: 네.
1: 지금은 예 잠깐 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또 전파 선교사로 과거에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셨는데 아니 전파 선교사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1: 예.
0: 그분들께서 극돈 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극동방송, 포항극동방송은 이 전파를 통해서 복음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파에는 이 물리적 한계가 없어요.
1: 예.
0: 그래서 북한에까지 가고 중국에도 가고 러시아 바다 건너서까지 갑니다. 이 귀한 선교사역에 방송으로 함께 동참한다면 참 뜻깊을 것 같은데
1: 예.
0: 권면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예, 혹시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가 계신다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실 분들 분명히 계실 줄 믿습니다.
0: 네.
1: 나도 전파 선교사가 되어 볼까? 예.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지 알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0: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넘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께서 부어 주시는 은혜는 배에 배가 되더라고요. 자, 집사님.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 우리 지사님의 기도 제목이 궁금해요.
1: 예, 아까 찬양을 소개했듯이 제가 최근 들어 이제 기도의 습관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0: 네.
1: 이 아침에 이제 한 시간 가까이 이제 하려고 도전하고 있어요. 하는 건 아니고.
0: 네.
1: 그 저녁에 한 시간 가까이 이제 하려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데 지금 좀 힘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지겹기도 하고 30분인데도 언제 시간이 가나 중간에 그쵸.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이 내 삶에 들어서 이제 기도한 시간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0: 와, 기도를 정말 사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잘 나누고 싶고 기도를 더 하고 싶다는 우리 집사님의 말씀이 기도가 또 기도를 부르네요.
1: 예.
0: 저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집사님을 응원하는 방송 가족분들,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1: 예.
0: 함께 기도해 주실 예정이니까 끝까지 화이팅 하기를 바랍니다.
1: 예,
0: 힘내세요, 집사님.
1: 예, 감사합니다.
0: 자, 끝으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예.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렵고요. 또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으라 생각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주님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우리 방송가족분들 그리고 우리 권태준 집사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기업 우리 빵마을을 운영하시는 포항제일교회 권태준 집사님이었습니다. 앞으로 집사님께서 나아가시는 길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복주시길 기도할게요. 집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리 010님 하나님 사랑의 빵 향기 집사님 화이팅입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히히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권태준 집사님 목소리도 참 좋으시죠. 0346님 집사님 목소리도 좋아요. 집사님 화이팅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9402님 출근 준비 중에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멋진 대표님 이야기가 은혜가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312님 우와 저는 빵순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는 70대 아나기랍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오늘 좀 알려주세요.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제가 점포명은 이제 직접적으로 좀 드러내기가 이렇게 제한이 되는데 좀 힌트를 드리자면 그게 우연 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딱 봐도 아주 은혜가 되는 간판이 있거든요. 우리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 반겨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9402님 오늘의 출첵제시어 승리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2667님께서도요 승리로 출첵합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부대 구호가 승리라서 더 반갑습니다. 그때 생활 다시 한번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서툴지만 승리로 이행시를 지어보았습니다. 승! 승리라는 구호로 근무한 군생활. 리! 리더가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튼튼한 국방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야, 하나도 서툴지 않으신데요. 너무 은혜롭게 잘 나눠주셨습니다. 이행시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센스와 막 순발력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2667님과 방송하실 분들은 은혜까지 담아주시기에 아, 그 실력이 그 이상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2667님 감사해요. 오늘 주님으로 우리 승리해요.

자,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 피아워십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 듣겠습니다. 자, 승리로 지금 보내주세요. 승리. 나 오늘 주님으로 승리할 것이다. 주님, 제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며 승리 두 글자로 오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승리, 승리 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2312님 승리, 샬모닝, 오늘도 주님과 승리하는 금요일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9402님 출근 준비 중에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멋진 대표님 이야기가 은혜가 됩니다 라고 귀한 문자 보내주셨고요. 우리 뒷자리 우리 3697님 샬롬 승리. 아침에 일어나서 몸과 마음이 무거운 일이 좀 있었는데 라디오 켜고 오늘 승리라고 입술로 고백하니 갑자기 힘이 솟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697님 감사합니다. 우리 뒷자리 0832님께서요 승리. 장모님께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넘어지셔서 정밀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척추와 뇌 쪽에 이상이 발견돼서 치료 방법을 모색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섬기시는 권사님이신 장모님께서 병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병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0832님께서 지금 우리 장모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승리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요, 우리 0832님과 우리 장모님을 위해, 그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부탁드려요. 제발 우리, 제가 우리 0832님 우리 또 힘내시라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3697님께도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0210님 우리 윤선아 목사님께도 제가 선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7406님 새싹분이신데요.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어떤 게 승리인지 어떤 것이 패배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 보면 행복한 승리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승! 승복할 수 있는 자신감! 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패배에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야, 제가 우리 7406님 덕분에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패배해도 우리는 승리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 이 말씀 정말 멋진데요. 우리 7406님 이렇게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아갈게요. 승리하는 주님, 승리를 허락해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방송하실 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방송 가족분들 덕분에 저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당첨되신 분들 주소와 성함 한 번 더 문자로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샬주아를 통해 우리 방송하실 분들과 함께하는 이 아침이 참 귀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는 인생은 첫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9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라고 해요. 계속 저주하는 시므이에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분노합니다. 부하 중에 이렇게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지요. 이런 역할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10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라고 해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욕하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숨겨진 하나님의 작정을 예전보다 빨리 발견합니다. 그만큼 성숙해진 거예요. 자신에 대한 저주를 그만큼 당연하게 여긴 거지요.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듣고 가는 것이 영적 실력이에요. 다윗은 이 저주를 통해 자신이 깨끗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함께한 자들을 무작정 막지 않고 설득합니다. 11절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하지요.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노리는데 원수인 베냐민 사람은 얼마나 더하겠냐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큰 시련 앞에서 심의의 저주쯤은 작은 시련으로 여기며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진실성의 결론은 인내예요. 이렇게 다윗은 혼자 의인이 되지 않고 자기 아들이 자신을 해하려 하는 지금의 아픔을 꺼내 무리를 설득합니다.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함께한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고해요. 가장 원통한 사람은 다윗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건과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 죄만 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과 환경의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인내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자 말씀으로 해석된 내 상처와 아픔을 꺼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는 인생은 둘째, 끝까지 인내하며 살핍니다. 인내하겠다고 했다 해서 저주가 그치는 건 아니에요. 13절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해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라고 하지요. 단순히 다윗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해석된 한 말씀으로 나아갈 때 전심으로 따르는 공동체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6절에서 시므이가 다윗과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다윗 일행이 흔들리지 않고 가니 그 돌이 이제 더는 위협이 되지 못해요. 영적 지도자가 자기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해서 내어놓으니 시므이의 돌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시므이가 해석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니 비탈을 내려가면서도 반응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벌과 분노에 털 깎는 양같이 잠잠히 가는 다윗이고 그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가니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고 해요. 아무 일이 없어도 지칠 텐데 저주를 인내하며 돌을 피해 걸으니 더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피곤한 영혼이 말씀에 갈급한 법이에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상황은 오히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게 하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기에 쉴 곳을 주시며 훈련하시지요. 그런데 14절에서는 13절과 다르게 피곤한 이들을 다윗과 추종자들이 아니라 왕과 백성들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내 피곤함만이 아니라 백성의 피곤함을 채울하기에 한 곳에서 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왕이시기에 그 백성된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고 쉴 곳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난 가운데에서 한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만났나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피곤할수록 주님을 찾습니까? 자신을 버린 친가 식구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지만 공동체의 권면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외도로 낳은 자식이라는 오해 속에 친가에서 버려져 큰할머니 댁에서 외롭게 자랐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믿었던 군대 동기에게 사기를 당해 6천만 원의 빚을 지고 친척들이 제 유일한 재산인 집마저 근저당을 잡았지요. 충격과 배신감에 1년 넘게 은둔하는 동안 빚은 2억까지 불어났어요. 죽지 못해 살던 저를 한 선배가 교회로 인도했어요. 갈 곳이 없어 공동체에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은 우연한 기회를 통해 제 빚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양육도 받았지만 어려움이 해결되자 자의로 빚을 내며 방탕한 생활로 돌아갔지요. 작년 수련회 때 스태프로 섬기던 중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절박함에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제 고난이 환경 탓이 아니라 회피와 욕심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셨고 회개의 적용으로

0: 저는 빚을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친가에서 갑작스레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고 친할머니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저의 어머니와 키워주신 큰할머니를 욕하고 비난했어요. 저는 존재를 부정당한 것 같아 40년 전에 버려놓고 이제 와 뭘 원하느냐라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런데 12절에서 다윗은 시므이의 비난을 잠잠히 받아들여요. 제가 이 사건을 교회 소그룹에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자 하나님은 친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버려진 인생이었던 저를 양육하시고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고난이 약재료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친가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처럼 회피와 욕심 속에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분노해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고맙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말씀으로 해석된 내 상처를 꺼냈을 때 그 말씀을 함께 따라가는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사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여전히 따라오며 저주하는 시므이를 감당할 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쉬게 하실 줄 믿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시므이처럼 나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면 똑같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은 저희입니다. 아비새처럼 분연히 일어나 복수하려고 칼을 드는 게 익숙한 저희예요. 그러나 억울하고 힘든 그 사건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그 너머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그한 사람이 되어 말씀으로 해석된 저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뿐만 아니라 제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추종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따라오며 저주하고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 영혼을 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곡강교회 새성전 입당예배 및 은퇴 임직예식이 오는 6월 28일 주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마을로 12-25 새로운 터전에서 네 번째 성전을 완공하고 드리는 귀한 예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2712번 곡강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주 권사합창단 창단예배가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경동노회 회관 대강당에서 드려집니다. 창단예배 말씀은 단목이신 경주중앙교회 이찬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며, 단장인 김용주 장로님께서는 대표기도로 함께하시고, 축하 및 창단기념 찬양 순서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경주 권사합창단 단원도 모집합니다. 경주지역교회 출석 중인 40세 이상 권사님을 대상으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파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675-76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놀이연구소에서 여름놀이 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포항 늘사랑교회에서 진행되며, 노승주 소장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교회와 부서, 여름 행사를 풍성하게 도와주는 놀이 강연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기독교 놀이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7739-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1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0: 발열 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 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 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유혹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는 포항시 거주 미혼남녀 대상 양성평등한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감 프로젝트를, 더불어 포항시와 함께하는 포항시 여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일회용 페트병 사용 최소화를 위한 시민참여 환경 캠페인인 우리 동네 오아시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제일교회 박용호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0: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양심, 새 창조를 항해하는 영혼의 나침반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인생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할 때도 있지만 폭풍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보여서 저렇게 가면 되겠거니 차근차근 열심히 가자 할 때도 있지만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 항해에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 이 세상에는 선행을 하는데도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주위에서 전부 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따라갑니까? 욕되지 않으라 그들 비위 맞추라 따라가면 욕과 비방이 그칠까요? 또 다른 사람이 다르게 말해요. 그들을 따라갔다가 결과가 좋지 않는다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더 큰 욕을 들을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견해가 비판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면 금방은 편할지 모르지만 내 삶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나침반을 선한 양심이라 말합니다. 주위의 안개가 자욱해도 때로 부당한 비판을 받아도 아니라 하는 목소리가 높아도 나침반이 있으면 자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침반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잘못이구나 깨닫고 후회할 때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혹은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저게 좋아 보이니까 시류에 따라 대세에 따라 사는 삶은 혹은 불안하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삶은 나침반 없는 삶입니다. 선한 양심, 내 삶에 일관된 원칙, 방향이 있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길이 불리해 보일 때라도 바꾸지 않습니다. 물론 불편하기도 하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가겠다 결정을 해놓으면요 여러분 불안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불안이 왜 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오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됩니다 하고 결정해버리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평안이 와요. 그래도 해볼까? 혹시 그게 아닐까? 이런 원칙이 분명하면 뭐가 줄어든다고요?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럴 걸 그랬나? 후회도 적어질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어떤 분은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양심에 그리낌 없이 행동하려고 했는데 불안은 더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착한 것 혹은 소심한 것과 다릅니다. 나는 양심에 그리낌 없이 행동했다라고 하는데 내 생각 자체가 틀릴 수 있잖아요. 나의 감정 자체가 흐릿해지고 요동칠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마찬가지로 인간의 양심은요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양심도 없나? 없진 않은데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심이 있어요. 고장나 있는 겁니다. 나는 나름 진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지나고 보니 이기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내 중심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의 양심이 고장나 있습니다. 성경의 말로 그것을 타락했다라는 거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타락했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을 구원 그리고 새로운 창조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에요 대단히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노아 이야기 20절 함께 읽습니다.
2: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0: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1: 예, 겨우 8명이라 하는 숫자가 강조된 게 대단히 특이합니다. 이 8이라는 숫자는요, 초대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전통에서 대단히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유럽을 여행해 보시면요, 이런 채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옥타그널 채플. 여러분, 옥타곤이 팔각형이란 말이거든요. 미국의 펜타곤 있잖아요. 이건 오각형이고요. 팔각형 건물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2019년에 이런 성전의 터가, 교회당 터가 발견됐습니다. 팔각형이죠. 팔각형에 십자가를 더했던, 이게 무려 4세기입니다. 삼국시대 한국으로, 그것도 초기에 해당하는 거죠. 정말 옛날입니다. 그 옛날에 이렇게 세심하게 성전을, 교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핵심이에요. 8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도할 때에 네 복음서 모두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보시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고 할 때, 이 첫날은요, 제7일, 모든 옛날 창조의 7일, 그 다음에 제8일을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안식 후 첫날, 누가복음도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도 강조해서 안식 후 첫날을 강조합니다. 내복음서가 똑같이 강조하는 것, 제8요일, 첫 창조의 7일이 다 지나고 예수의 부활에 의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걸 강조하는 신학적 포인트입니다. 제8요일은 부활의 아침을 말하고 새 창조의 시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가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출발하는 그 아침이 부활절 아침이에요. 여러분, 노아 이야기의 핵심도요, 사실은 새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처음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주신 블레싱,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0: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 아멘. 이것이 인류 전체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왔고요. 홍수는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죠? 아담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인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 선택했는데 그 자손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상 전체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역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대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 전체를 회복하실 것인데, 그 모든 회복의 과정 중에 제1번, 예수님 바로 다음에 제2번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그 출발, 인간의 내면부터 새롭게 하시는 건데, 내면부터. 그래서 이 내면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을 당시 사람들이 익숙한 말로 전하려고 양심이라는 말을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0: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1: 예,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이 육체에 들어온 모든 것을 외과 수술하듯이 딱 잘라내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인 사람이 단번에 완전히 완벽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뭔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구, 선한 양심의 간구, 내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새로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세례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회복되는데, 무엇보다도 내면이,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걸 선한 양심이라 그래요. 사실 우리말에 한자의 양심이란 말은 양 자체가 좋다, 선하단 말이잖아요. 좋을 양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선한 양심이란 말은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죠? 역전압이라는 말처럼. 또 뭐가 있죠? 밤이 야심하다라는 말처럼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근데 굳이 선한 양심이란 말을 쓴 이유는요, 인간의 양심이 더럽혀졌고 그것이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양심이 나침반이라고 할 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침반은 그 자체 안에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진리의 기준점이 없다는 겁니다. 지구의 북쪽을 가리키고 거기서 당기는 힘이 있어야 나침반의 기능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착하게 살게요 결심하면 된다.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신적 가능성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밖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미국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가 CEO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강의하는데요, 그런 말 했습니다. 어떤 호텔에 있는 지하 룸이에요. 사람들이 꽉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북쪽이 어디일까요? 알 리가 없죠. 낯선 동네 왔습니다. 창문도 없고 지하에 뭐 복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도 추측해보라 그래요. 손 들어서 내 생각에 북쪽이 어디다 가리켜보세요. 다 이렇게 많이 가리켰습니다. 저쪽을 많이 가리키셨네요. 그럼 지금부터 저쪽이 북쪽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아주 어색한 웃음을 웃어요. 왜 저렇게 바보 같은 말을 하나. 우리가 다 저쪽이 북쪽이라 한다고 그게 북쪽이 되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과 관계없이 북쪽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살다 보면요, 시류에 따라 사람들 가는 데 따라서 그게 진짜라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다 맞다 그래도, 다 거기로 간다 그래도 가서는 안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바뀔 수 없는 진리의 토대 방향이 있습니다. 바뀌어서는 안 되는 객관적인 진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리더십이나 경영학 책에 대단히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True North. 흔들리지 않는 삶의 나침반,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다 이렇게 하자 그래도요, 가면 안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 혹은 회사나 어떤 조직이 위기를 겪거나 방향을 잃었을 때에 본질을 잃지 않도록 기준이 되어진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된다. 신념, 목적, 자신만의 true north, 진북을 찾는다는 말은 외부의 유혹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진짜 목표와 가치관대로 나아간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내 느낌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감각은 자주 교란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교란될 때, 집단 교란될 때도 있죠. 집단 지성도 있지만 집단 무지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요, 나의 느낌, 내가 생각하던, 내가 정말 주장하고 싶은 나의 진정성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폭풍우가 쳐도요, 북쪽은 북쪽입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양심은요, 하나님께 조율된 마음이에요. A heart attuned to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된, 악기가 조율되듯이 맞추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조율되지 않으면 삑삑, 여러분 소음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송,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참 은혜로운 찬송이죠. 근데 이거 오랫동안 이 찬송을 못 불렀습니다. 안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찬송하지 마세요. 우리가 입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못된 말 많이 하고 실수하고 상처 주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데, 이런데 만 입이 있으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이거 말이 되죠? 그죠? 입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골치 아픈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났어요. 오랫동안 어디 가서 이 찬송 부르자 그러면요, 제 안에 썬 게 올라와요. 이렇게 심각한 위궤양 환자처럼 고생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정말 때로는 그 찬송 부르는 현장에 있다가 일어나서 나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오랫동안 숙제였습니다. 때로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말을 함부로 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저도 있었어. 그런데 해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불렀잖아요. 그죠? 3절에 보면요,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1절은 입에 대해서 말하는데 3절은 귀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귀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려서 나한테 희락이 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튜닝된, 하나님 앞에 튠도 되고 조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조율이 되어서 기쁨이 되는 상태라면요, 만입이 있어도 괜찮겠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걸 깨닫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목회가요, 율법주의적 목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말 조심하세요,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근데 그런다고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입이 바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귀가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도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는 중요하지만, 똑바로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반듯하게 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하라? 단장하라. 이게 화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심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스모스, 조화라 그랬잖아요. 조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그 새롭게 창조된 그 세계와 트루 노스를 향해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께 조율된 마음이다.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에 하는데 주제가 뭐예요? 보여주세요. 예, 마음을 아는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께 조율되면 내 마음도 알 수 있고 이웃의 가족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율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겁니다. 비뚤어져 있는 게 하나님께 조율되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이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도 재밌어요. 우리가 옛날에 쓰던 개역성경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라고 번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간구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어떤 성경은 서원이라고 번역합니다. 셋 다 조금씩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주도적인 것은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옛날 번역이 더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서원과 간구도 포함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찾아간다는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여정입니다. 신앙생활은 journey입니다. journey. 이 journey를 앞서가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단번에 죽어서 우리의 구원을 단번에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은, 이 journey는요, 필연적으로 세상의 시류를 따라 살지 않는 삶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연어가 여기 장기면에 지금 연어 양식장 있죠? 도래지가 있습니다. 풀어놓으면요, 2, 3년 후에 옵니다. 뭐 태평양 베링해까지 갔다가 돌아다니다가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요, 자기 고향 찾아가는데 막 그 세찬 물결을 올라가고, 심지어 폭포도 여러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시류에 따라 흘러가지 않고, 죽은 생선처럼 둥둥 떠내려가지 않고, 때로 필요하면 시류를 따라서, 때로 필요하면 거센 폭포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연어를 생각할 때마다, 야, 저 힘이, 저 의지가 어디서 나오나 하는 것도 궁금하지만, 어떻게 알고 찾아오지?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데, 핸드폰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어떤 시대부터 찾아왔다. 이게 뭐 과학자들이 엄청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최선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이게 연어가요, 안에 어떤 기관이, 나침반 기관이 있어서 지구의 자기장을 아주 세밀하게 판단한대요. 낮에는 태양의 위치를 보고, 밤에는 그 편광, 하늘의 빛이 산란되는 그 방향을 보고, 감각을 총 동원해서 그 자기가 떠났던 강 어귀로 온대요. 고기를 오기 위해서 떠날 때 좌표를 찍어 놓는답니다. 놀랍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는가? 여러분, 가다가요, 길이 나뉘기도 하잖아요. 갈림길도 있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자리에 물맛, 토양, 바위, 심지어 짐승의 똥, 무슨 뭐 곤충의 습성, 이런 거 전부 다 토탈해서 그 전부 다를 갖는, 파악하는 그런 센스.

0: 뜻 안에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의 신비는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깜짝 놀라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연어에게 있는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왜 없을까? 여러분 강아지들도 어디 멀리 가면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그냥 지도 보고도 헤매고 내비게이션 켜놓고도 헤매고 왜 이렇게 바보같지? 우리의 의지도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기는 커녕 늘 뭐가 편할까 눈치 보고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힘든 날 오기도 전에 불안해하고 미리 겁먹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영적인 능력뿐 아니라 지적인 능력뿐 아니라 육체적인 능력도 탁월했을 거라는 거예요. 치타보다 빨리 달리고 사자보다 힘이 세고 개보다 냄새 잘 맡고 연어처럼 길 잘 찾아가고. 근데 그걸 잃어버린 게죠. 그게 타락이죠. 근데 그 타락이 그대로 있지 않고요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그 본질을 찾아가려는 굉장히 강한 갈망이 있다 라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이에요. 칼 융. 그 연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소리, 주위의 평판, 그거 다 가면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서 쓴 이 가면을 벗어던지고요 정말 참된 자아를 찾아가고 싶은 굉장히 강한 갈망이 인간에게 있고 그게 충족되기 전에는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죠? 그 칼융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하고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본향 찾아가는 여정 18절 18절만 함께 읽습니다.
1: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예.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0: 예.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정말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인데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성천 예수님이 먼저 하늘에 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요 많은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난해한 가장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구절이에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셨다 그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서 심지어 사도행전 어떤 버전에는요 미국 영국에는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음부에 내려가사 라는 말까지 쓰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잘못됐는가. 여러분 한국 사도신경은 없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래도 여기저기서 들어보신 분들 여기 많이 흘러다녀요 이런 말들이. 그래서 설명드립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다 전도하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선포하셨다는 말이에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에 내려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갔다는 말이에요. 포리오마이 그냥 갔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옥에 있는 영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나라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라고 할 때 이 옥이, 감옥이 어디 있었는가? 뭐 상당히 높은 가능성, 90% 이상의 가능성으로. 당시에 모든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요, 이게 지하에 있는 게 아니고 공중 어디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할 때 3층 천.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1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 층이 있는 거예요. 밑에 층. 맨 위에 구약에도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란 말 나오죠. 하늘에 또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베소서에 보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 3층 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그 중간에 악한 영들의 거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감옥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하 세계에 지하의 지옥 하데스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성천하시면서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

0: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의 우주적인 주권을 선포하신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요거 이해하시면 여러분 신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을 잘 이해하신 겁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복음적이고 학문적이고 보수적인 학자들을 포함한 학계의 다수가 인정하는 견해입니다. 22절을 보면요, 승천이라는 주제가 분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
0: 예, 그렇죠. 승천과 모든 권세와 능력들이 복종하는 승리의 사건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베드로 당시 고난당하는 공동체, 세상에서 소외된 나그네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들이 강해 보여요. 그러나 저들의 대장, 두목, 그 악의 세력은 이미 허리가 꺾였다는 거예요. 이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 뭐 사탄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별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요,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하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5장 9절 똑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0: 예, 마귀를 피해서 겁내지 말고 장악되지 말고 대적하라. 대적하면 피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서워서 아니에요.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1: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0: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면요, 내가 마귀를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싸움입니다.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이 고난당하고 있는 공동체에 어쩌면 많이 흔들리고 불안할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는 저 사람들을 밟아 누르는 승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도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율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출발이 예수 믿는 거고요, 그 출발이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단번에 육체의 더러움이 제하여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대신에 내 마음에 새로운 간구,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침반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한 양심이에요. 일로 가면 안 되지. 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나침반도요, 흔들려요. 그렇죠? 나침반 왜 흔들리지? 못으로 꽉 박아놓으면 그 나침반 아니에요. 흔들리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장이 심한 길을 가면 뺑글뺑글 돌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rue North, 하나님 품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흔들리고 때로 낙담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이 여정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갈 힘을 주시고 안개자욱한 세상 가운데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며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44-3311번 포항제일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 쉽지만 참 어려운 일이죠. 특히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를 나는 다 들어주는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들어주기보다는 또 가르치려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어떤 분들이 나는 자녀들과 대화를 참 잘하는 편입니다. 소통을 잘하고 있어요 라고요. 스스로 오해를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은 자녀는 부모와 대화하거나 관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녀들과 대화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곤 하죠. 우리 주님과 또 나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내가 주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아, 내가 주님을 너무 몰랐구나. 그럴 때 다시